0: 새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내년 시작되는 121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어느 쪽이라도 과반을 차지한다면 이 사안은 주요 추궁쟁점이 될 것으로 폴리티코는 내다봤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이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두 정상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대미 투자,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5: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중동 정세와 양국 현안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버넘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동 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계속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뉴욕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공세에 맞서 영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영국 공군이 사우디에 공중급유를 제공하는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란 측이 오늘까지도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 버넘 총리는 올여름 소형보트를 통한 불법 입국 건수가 6년 전과 비교해 약 5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영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지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포클랜드 제도 영토 분쟁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측 의견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포클랜드 방어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며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 불만이 공개된 이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9: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3자 안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 그리고 옌스 프레드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의 안보와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미국에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와 동부 메스테르스비그 두 곳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나르사르수아크에는 냉전 초기 블루이 웨스트원이라는 미군 기지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에 남아있는 미군 시설은 약 150명이 주둔하는 피투피크 우주기지뿐이지만 냉전 당시에는 17개 시설에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 나토 비회원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미국의 서면 승인 없이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 협정이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군 주둔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쿠바 공산주의 정권이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며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와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을 강하게 비난하자 회의장에 있던 쿠바 대표단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도 거론하며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카리브해,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예로 들며 서반구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발판을 마련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야 할 서반구 지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3자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으로 이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가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고 멜라니아 여사도 백악관 환영식에 함께하는 등 황제급 의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극진한 환대 뒤에는 이란 제재 동참 압박이라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란 항공편을 받아들이는 제3국 공항을 딸러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2차 제재를 내세우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참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 의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극진한 환대 뒤에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텐데 당장 이란 제재 동참부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땐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습니다. 넉 달 만에 성사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답방엔 격식을 깨고 트럼프가 직접 마중을 나갑니다. 이튿날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환영식에선 멜라니아 여사도 은둔 생활을 접고 등판합니다. 작년 8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 때처럼 B2 F-22 편대가 축하 비행에 나섭니다.
11: I want to have a lot of different deals here. We intend we're not just doing it for our health. We're going to have some pretty important meetings.
10: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이런 극진한 환대 뒤엔 막대한 청구서가 따라붙을 거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은 중국 인민은행도 이란 경제 제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란 여객기를 받아주는 제3국 공항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한다는 2차 제재가 시험됩니다.
12: On September 23rd, all the Iranian airlines will be shut down around the world. You cannot provide them with fuel, you cannot provide them with landing services.
10: 제재 첫날 이란 항공편이 광저우와 상하이에 착륙할 예정인데 중국은 동참 의사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3: 中方一贯反对没有国际法依据、没有联合国安理会授权的非法单边制裁。
10: AI 대화 채널을 만들고 무역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했지만 관세 휴전 연장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이견도 뚜렷합니다. 이번에도 빅딜 없이 파국을 피하는 위기 관리형 담판이 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1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38분간 유엔 총회 고위급 연설을 했습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두루 언급했지만 북한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0: 국정 부상이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핵화 불가와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요구가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종전 협상의 진전을 모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유값 상승을 우려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조속한 종전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 휴전안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정유시설 공습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상의 간극은 여전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 필요성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으며 앤디 버넘 영국 총리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 요격미사일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동맹국 정상들과 미국 주요 기업 및 싱크탱크 관계자 등 약 20건의 회동을 소화하고 새로운 드론 협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장에서는 러시아가 어제 키우를 비롯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폴타바 오데사 등 여러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우 지역에서는 에너지 시설이 파손되며 정전이 발생했고 오데사 항구의 화물선과 크레멘추크 정유공장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마라주의 대형 정유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맞공격하며 에너지 시설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드론 공세만으로는 전황을 뒤집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어 뉴욕에서의 외교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조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깊어진 정부 여권과 사법부 간 긴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석은 이미 6개월을 넘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6월까지 인조, 대법원장 임기 내 공석 해소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수록 상고심 재판 지연 등 사법기능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가 국회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이조 대법원장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탄핵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의 몫인 만큼 이번 대법관 인선 갈등은 헌법재판소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매관매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것으로 로봇 관련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인 나토 3종 세트 목걸이와 브로치 및 디올 가방 등 각종 금품 수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안 화백크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및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4: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해한도, 모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0: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7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이 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서 씨가 항공사 타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실질적인 근로 없이 급여를 받았고 이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타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서 씨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예단을 막기 위해 검찰의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2: 중국 공산당이 군 최고위 인사 2명을 공식 제명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어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절리 전 연합참모부장의 당적을 박탈하고 군사검찰의 기소심사를 넘겼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군 서열 2위였던 인물로 올해 1월 조사가 시작된 지 약 8달 만에 퇴출이 공식화됐습니다. 당국은 두 사람이 파벌을 형성하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승진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부패가 아니라 정치적 일탈과 금전 비리가 서로 얽혀 있으며 직무방기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개별 범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된 날 나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이 전체회의에서 추인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해 허웨이동 당시 중앙군사위 부주석 제명도 제4차 전체회의 직전에 발표된 바 있어 이번 처분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LA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방정부가 LA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대배심 소환장을 잇따라 발부해 수십 명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는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권자들로 지난 3월부터 소환장이 발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딘 로건 LA카운티 선거관리국장은 법적 의무에 따라 소환장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건 국장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조사 대상자를 추려내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유권자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배심 소환장 방식이어서 연방정부가 어떤 근거로 해당 인물들을 선정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비시민권자의 불법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자료 요청이 아닌 대배심 소환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의 선거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선거관리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3국이 오늘 유엔 총회 기간 중 새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그린란드 두 곳에 군사 거점을 추가해 현재 한 곳인 미군 주둔지를 세 곳으로 늘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의지를 밝히며 무력 사용 가능성과 보복 관세를 예고한 이후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온 결과입니다. 다만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협정이 덴마크의 주권과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국이 합의안을 도출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합병 욕심을 드러내 미국과 덴마크 간에 불거졌던 영토 주권 갈등이 안보 협정 체결의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 새 안보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의 두 지역에 군사 거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냉전 시대 미군 기지를 다시 열고 동부의 덴마크 군사 기지에도 미군이 주둔합니다. 남부의 옛 미군 기지는 냉전 초기까지 미국이 쓰다가 1950년대 폐쇄한 블루이 웨스트 1이고 동부의 군사 기지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 중입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그린란드에서 미군 거점은 현재 한 곳에서 세 곳이 됩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무력 사용 가능성과 보복 관세를 예고해 왔는데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를 합병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자화자찬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에 이 협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6: Vi afgiver ikke suverænitet, og det kan jeg give en garanti for, at det kommer jeg aldrig nogensinde til som dansk statsminister. Jeg overholder vores grundlov på sin suverænitet, står ikke i modsætning til, at man kan have et stadig tættere samarbejde med andre.
5: Jens Frederik Nielsen, Grønlands 총리도 이 협정이 미국과 서방 동맹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그린란드의 이해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대해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방위협정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유엔 총회 기간 새 안보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협정은 체결 뒤 각국 의회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4: 부에나팍 로스코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3: 골프도 즐기고
1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4: 888-847-3098 888-847-3098.
3: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미국 전역에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상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 더 많은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은행과 대출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을 빌렸는데 이제 그 대출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 상태가 됐다는 점입니다. 임대 수입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만큼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임대업자들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은행과 대출기관들이 상환 조건을 완화해줄 여지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업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압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이 세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커진 임대업자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렌트비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렌트비 인상 통보를 받은 세입자라면 성실한 납부 이력을 근거로 집주인과 직접 협상해 인상폭을 줄이거나 기존 렌트비를 유지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검증된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불확실성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오늘 윌셔센터 지역에서 벼룩이 옮기는 발진 티푸스 집단 발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7명입니다. 발진 티푸스는 벼룩에 물린 뒤 벼룩의 배설물이 피부 상처나 눈을 통해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세균성 질환입니다. 고열과 두통 온몸에 퍼지는 발진이 주요 증상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윌셔 센터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길고양이와 야생동물이 많아 벼룩 서식 환경이 형성되기 쉬운 곳입니다. 보건당국은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으로 벼룩 예방 처치를 받게 하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옷과 몸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열이나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진 티푸스는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되지 않지만 벼룩이 서식하는 환경에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추가 감염 여부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방역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아시안 광고 대행사 중 하나인 텐 애드버타이징이 아시안 비즈니스 협회로부터 올해의 스몰 비즈니스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텐 애드버타이징은 캐런 박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광고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입지를 다져온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76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업력은 아시안 광고 시장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아시안 비즈니스 협회는 매년 아시안 기업인들의 성과와 기여를 기리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특별상은 규모보다 영향력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상입니다. 텐 애드버타이징은 수십 년간 아시안 소비자와 주류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과 수상이 겹친 올해는 이 회사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가 됐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상호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조,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유엔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 네, 뉴욕 다시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전해주시죠.
16: 네, 이 대통령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한다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은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변화의 가능성이 마련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제시하면서 유엔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15: 네, 유엔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데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16: 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안보리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글로벌 과제 해결로 확장하자며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녹색 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요. 호르무즈 등 해상 봉쇄 위기와 관련해 선박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에너지기구 등과의 연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성과가 축적될 때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도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IT 한현임.
1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웨스 LA 지역 고속도로에서 도로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405번 프리웨이 남행 엘세군도 블루바드 출구 인근에서 CHP 코드 1125도로 위 장애물이 신고됐습니다. CHP LA 관제센터가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대응 중입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께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엘세군도 블루바드 방면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차선 변경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자울은 추가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급교통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타모니카 프리웨이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향 페어팩스 에비뉴 진입로 부근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CHP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재 현장으로 출동 중에 있으며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속도를 줄이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통제될 수 있어 한인타운 및 미드시티 방면 귀갓길에 상당한 지체가 예상됩니다. 라디오 자울 등 추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LA 항구 인근에서 긴급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LA 라이트 인근 해상에서 약 12m 규모의 상업용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C 소방국 LAFD가 현장에 출동해 선박에 타고 있던 3명을 신속하게 구조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LAFD 보트 1호와 5호가 침수된 선박의 배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LA 카운티 인명구조대, LA 항만당국도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저희 라디오 서울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8: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7: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9: 213-388-5600 융자나라.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단의 행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북한 외교관 두 명이 자리를 지키며 연설을 들었습니다. 다만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을 때 북한 측은 자리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북한이 한국 대통령 연설 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된 행동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유엔이 배정한 원래 좌석이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리를 옮긴 이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대표단과 상당한 거리를 둔 위치라는 점에서 접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오는 28일 김성경 외무성 부상의 연설을 앞두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2: 한국과 미국 및 일본 외교 장관들이 오늘 미국 뉴욕에서 회동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3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제3국 배치 가속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각서 이행 계획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모여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4: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과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로 검토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5: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만난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납북자, 억류자, 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재차 강조했는데 북미 대화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외교 카드와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란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자제했습니다.
2: Mr. Secretary, what will you ask President Xi in the meeting? What will the administration ask for? Will you ask for assistance on Iran? Gentlemen, are you concerned about that meeting at all?
15: 한국이 대미 투자 사업으로 검토 중이고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 사업으로 결정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SMR의 제3국 배치 가속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각서 이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16: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조현 장관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20: 수영도?
9: 그럼요.
2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안녕하십니까?
5: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5: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 먼저 인류 공영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유엔 회원국 및 유엔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칼릴루 라우만 제81차 총회 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10년간 애써주신 안토니우 구테레시 사무총장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각국의 대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왔던 유엔의 역사가 지금 엄중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빙하 홍수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오늘의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빠르게 바꾸며 인권과 국제법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설되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셀드가 남긴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유엔은 전쟁과 빈곤, 재난으로부터 과연 인류를 구하고 있는가? 평화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인 위기는 다자주의적 협력과 국제규범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절의 시대, 협력과 상생, 연대라는 가치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유엔을 설계했던 선각자들처럼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와 컨텐츠가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듯이 국가와 국가도 공동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빚어낼 K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글로벌 AI 기본사회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새로운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따라가기 벅찬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앞세웠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꿈꾸며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녹색 대전환입니다. 기후위기를 흔히 80억 인류가 함께하는 조별과제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성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고 탄소 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나눌 것이며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입니다.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제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 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런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쟁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합니다.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장을 중시하며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UN AT 이니셔티브를 지지합니다. 안보리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책임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UN의 3대 축 전반에 걸쳐 세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도 유엔이 만들어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지속되던 경쟁과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새로운 여정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5년 전 한반도 평화 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유엔의 진정한 성과는 보고서 속 숫자나 그래프, 회의장에서의 선언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포성이 멈춘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배움과 일, 도전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엔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밝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설계하며 실행을 이끄는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문을 더 넓히고 다음 세대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라는 이름이 지닌 숭고한 연대의 힘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할 때 어떤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이 대한민국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더 큰 책임과 기여로 그 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향해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함께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전쟁, 에너지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의 방안으로 K-이니셔티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5: 네, 또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약 40분 동안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역설하는 한편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분명히 하는 등 대외 정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두루 다뤘습니다.
5: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가 열린 현지 시간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 회담이 1시간 전에 끝났다며 3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매우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홍해 연안을 장악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예멘 정부군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군사 압박 완화 등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종전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7: 예멘 남부의 한 시장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주요 격전지에서 양측의 충돌로 15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제입니다. 또 미국이 외교적 해결 의지를 공식 표명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일정표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는데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이란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란 대표단이 뉴욕에 머물고 있는 만큼 중재자를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밑 해선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사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을 향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공을 미국으로 넘기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동기 후보자재청 그대로.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0: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0: 대법원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 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에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중권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김 후보자 의혹을 처음 전달한 대상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며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 보좌관 A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전 후보자의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담은 PDF 편지와 첨부 파일까지 5개 파일을 전달했고 약 30분 뒤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1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날입니다. 텔레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 의원실과 함께 조달청 카르텔 문제를 조사할 때 연락하던 채널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3: 김승원 의원이 자기 정치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백만 원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통장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처럼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산하고 있지만 잘된 인사라 자평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4: 단언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입니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2: 양당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김전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이후 기자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5: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태한도 오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5: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육군 25사단 최전방 비무장 지대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장병들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우리 군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곳은 서부전선 25사단 군사 분계선 근접 지역이라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수색로 개척 작전이라고도 강조했는데 그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식별한 유엔사의 다음 주 초 현장 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확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지형 변화 이후로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이 거론됩니다.
8: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7: 군은 파편과 잔해물 수거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이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목 등 특정 부위에 피해를 입힌 점으로 비로 이른바 발목 지뢰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발목 지뢰는 목함 지뢰, 한국군은 M14 대인 지뢰 등이 있습니다.
8: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유엔사와 같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7: 발목 절단에 중상을 입은 수색 대대장 등 중상자 2명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작전에 참여했던 10여 명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지시한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모두가 잠든 한밤중 아파트 단지를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한다는 신고에 경찰이 1년 넘게 범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붙잡고 보니 맞은편 건물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야광 총알이 날아가는 걸 보려고 재미로 장난감 총을 쏴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어두운 밤, 불 꺼진 창문에서 하얀색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아파트 단지 맞은편 건물 주민이 커튼을 내리고 총구만 빼꼼 내놓은 채 장난감 총을 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총알 세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분리수거하러 밖에 나왔던 주민이 팔에 비비탄을 맞았습니다.
10: 무슨 새총을 쏘듯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런 아파트 주거 지역에 그냥 사격장처럼.
9: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누가 쐈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밤마다 비처럼 쏟아지는 비비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 어제 그저께는 한 주먹씩 한 주먹 나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우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9: 어른이 맞아도 따가운데 혹여나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 입주민이 집 앞에서 이틀 동안 주운 총알입니다. 화단에는 이런 비비탄 총알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9: 빗발치는 민원에 관리사무소도 쏘는 걸 보거나 비비탄을 맞은 주민들은 신고하라고 안내방송까지 했습니다.
12: 벽체, 유리창, 또 나무, 또 이제 심지어 우리 입주민 사람에게까지 비비탄 총을 발사한 것으로 이제 의심되는 사례가 주민신고로 접수됐습니다.
9: 1년 반 만에 경찰이 찾아낸 범인은 단지 맞은편 30m 떨어진 오피스텔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기 충전식 장난감 총을 산 뒤 야광 비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밤에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미삼아 한 것일 뿐 사람을 노리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총기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혼소송 중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경기 광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내고 별거하던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1억 공천 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진행됩니다. 허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호 의원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1: 강선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있던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보석도 인용됐습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습니다.
3: 저 오늘 석방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4: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민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늘 대정부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0: 예, 너무 오랜만에 전화연결.
1: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0: 제가 복귀한 걸 모르셨군요.
1: 아, 알고는 있었는데 저를 예. 초대할 줄 몰랐습니다.
0: 예전에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1: 지금은 안 좋은가요?
0: 아, 지금도 좋죠. 네, 네. 오랜만에 전화통화해서 반가워서 인사 나눴고요.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1: 사실은 제가 SNS에 예. 가장 위험한 인물은 강훈식 비서실장이다라고 했었습니다.
0: 근데 위험한
1: 개인적으로
0: 인물?
1: 보면 네.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0: 예.
1: 다만 이제 사퇴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 청와대 아시겠지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혁신으로 이어져야겠죠. 근데 이제 비서실장 사퇴로 뭐 할 일 다 했다 뭐 그러면 절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정말 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전체 기강이 해이해졌거나 또 두 번째 뭐 탑다운으로 중요 인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근데 모 일간지 오늘 그 제목이 김현지 공격받자 강훈식이 떠났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뭐 국민 모두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 아마 청와대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예. 인사 문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강훈식 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1: 지금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 이제 책임 정치의 출발이어야지. 예. 이게 종결적인 인사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걸 종결해버리면 안 되겠죠.
0: 네. 그러면 뭐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한성숙 총리 인사수석, 민사수석까지 문책 요구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 측면도 있으니까 뭐 정말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인사 검증을 저 영입할 때 아시겠지만
0: 예.
1: 한 200 60개 문항 정도 넘는 문항을 직접 쓰라고 하더라고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졌고 또 직책에 따른 책임과 뭐 실제로 행사한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겠죠.
0: 예예. 예.
1: 그리고 왜 그러냐면 총리의 제청 과정 또 인사 민정 라인의 추천과 검증 과정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김민석 당대표 사과.
0: 예.
1: 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문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0: 예.
1: 김현지 실장이 인사라인 그 자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송에서 한 그 담당자도 말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든 관계자를 불러다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0: 예.
1: 이건 정말 국정 발목 잡는 것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대로 세워야죠.
0: 예. 네. 그러면 뭐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아무리 봐도 잘된 인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과가 필요하다. 뭐 동의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예.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근데 이거는 예. 그 뭐 그 소문이나 그저 그 정도 수준이지 지금 증거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불러서 따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데
1: 예.
0: 실제로 이 부속실장이 출석한 예가 없어서 만일 출석을 시키려면 여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1: 그런데 민주당이 그 비선 인사 의혹이 있는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천, 검증, 결정 과정을 공개해서 반박하면 되지. 그리고 자료와 설명이 가장 확실한 반박이지. 이걸 의혹을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떳떳하다면 나와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0: 예. 국정감사계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꾸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네요.
1: 국민들이 궁금해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쉬워보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1: 민주당이 왜 응하지 않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0: 만일 응하지 않으면은 뭐또 제2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마도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서 지금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강원식 실장이 뭐 인사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결국은 사퇴하게 될 겁니다.
0: 김현지 실장이 사퇴할 것이다?
1: 네, 사퇴를 시키고야 말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0: 알겠습니다. 저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퇴를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김승원 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
1: 계속해서
0: 탄원서를 공개한 언론사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이 사안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지고 명절 뒤에도 아마 계속해서 조금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1: 저는 그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후폭풍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탄원서에 적힌 뭐 행위의 진위, 또 제보를 받은 쪽의 처리 과정, 또 보도에 대한 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의혹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뭐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합당한 투서를 무시하고 또 합리적 보도를 탄압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모한 짓인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국회 의석수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정부 지지율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 민주당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김충원 청문회와 임명을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청문회도 정말 너무 정치적이고 정파적이었고 막말과 개변으로 이제 검증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 자체의 반성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1: 인사 문제와 또 민생 경제 또 외교 안보 사법 제도 이렇게 좀 국정 전반의 문제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였고요. 이번에 이제 인사 참사부터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과 ETF 또 외교 안보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이제 폭넓게 다뤘는데 국정 실패는 저는 민주 세력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를 경고할 의무가 있고요. 제발 그 1년 3개월밖에 안된 정권인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0: 그 인사 문제는 우리가 쭉 이야기했고 경제 민생은 이제 주식, 부동산, 보안 수사권 이게 다 이제 경제 민생에 들어가니까 그 어떤 점으로 인해서 성토가 있었는지 제가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그 외교 안보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셨는지요? 구체적으로?
1: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심각한 어떤 그 우리 국내 문제 또 정권의 문제 또 당의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일이 있으셔서 지금 뭐그 이제 외교 활동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나가신 것조차도 상당히 좀아아예 지금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지금 파병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가 특히 이제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네, 어떤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뭐 미국과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병 문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1: 그렇습니다.
0: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안보가 꼭 그 국방에 그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라든가 관세 부분은 뭐 경제 안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파병 문제는 논의를 조금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1: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고요.
0: 예.
1: 그래도 이제 한미 관계를 보면 파병을 이제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0: 예.
1: 화병을 어쨌든 그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전쟁을 위한 파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0: 예.
1: 조금 이건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어쨌든 파병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나면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1: 우선 그 논의가 뭐 양당의 논의가 좀 돼야 될것 같고
0: 예.
1: 우선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좀 결정이 돼야 되지
0: 아,
1: 않겠습니까? 물론
0: 예.
1: 이제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대통령 국정 보고하실 때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국민들의 불안하다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0: 예.
1: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파병이 없다. 물론 진보 영역에서는 강력하게 파병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또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0: 예.
1: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 여론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대국민 보고대를 열었는데 혹시 이 이후에 장애투쟁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 이제 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0: 예.
1: 민심을 보고 판단할 거고요. 근데 지금의 어떤 국민 분노로 보면 국민의힘이 당장 장외로 나가야 한다.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10월달 국정감사장 감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할수 있는 장이 국정감사인데 그 원내에서 일단 싸워봐야 될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관련 부처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도 하고.
1: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그 우려도 이제 무겁게 듣고 있고,
0: 예.
1: 국정감사에서 이제 자료와 증언으로 책임을 받기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아마 우리는 국민의힘은 병행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0: 국정감사와 병행해서 장애투쟁을 할 수도 있다. 예. 이게 어떻게 지도부 판단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 판단입니까?
1: 지도부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0: 예.
1: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지금도 가고 계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장애투쟁을 할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1: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당 행사는 아니니까요.
0: 알겠습니다. 이게 만일 장애투쟁까지 가게 되면 또 여야가 극한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저는 어떤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다 푸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거리에서 제기한 문제도 결국 제도의 변화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입법과 예산 심사로 고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일부에서는 말이죠. 만일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하면 그 정강훈 씨나 전한길 씨 등이 합류해서 이게 극우 세력의 어떤 투쟁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잡는데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1: 특정 인물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우리 당이 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이 주최하는 행사라면 헌법과 법치 그리고 비폭력 그리고 검증된 사실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 네, 근데 어려워질 것이라는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
0: 예.
1: 그래도 그게 이제 선거관리 부실 위법 의혹 이런 거에서 나왔지
0: 예.
1: 않겠습니까?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4: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5: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2부 시작합니다.
5: 청와대와 대법원의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청와대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정면으로 맞선 대법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희생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멸이란 표현까지 쓰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전격 회동했는데요. 트럼프는 추가 협상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강한 압박 뒤의 대화가 실제로 의미 있는 협상으로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5: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전쟁과 핵 없는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3시간 동안 이뤄졌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며 즉각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줄어들었습니다.
5: 이번 추석 대부분 지방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고 추석인 25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4: 또 유엔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는데요. 뉴욕 현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윤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6: 네, 이 대통령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남북 간 상호 체질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모색한다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은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5: 네, 지금 현재 연결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요.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엔총회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와 전멸의 선택지가 있다며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깜짝 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7: 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 3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8: And they have another one scheduled in the very near future. And I think Steve, if you want to, Jared want to say something, but they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Yes.
7: 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 또 제로드 쿠슈너 미국 측 대표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합의를 하는 게 이란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9: Or do I annihilate the Islamic Republic, and do it quickly, never giving them a chance to kill and destroy people and countries again. But I believe we'll make a deal right after the election,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for them not to.
7: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란은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멸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이란 대표단은 총회장에서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5: 네, 이란 역시 유엔 회담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요.
7: 네, 이란 국영방송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코프 미 중동특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만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이란 해상봉쇄의 즉각적인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 반환, 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낮추면 일주일 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란에 머무르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군사와 경제, 외교 등 복합전쟁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0: 디플로마시 هم برخواسته از فرهنگ دفاع مقدس دیپلماسی تسلیم نیست دیپلماسی تبدیل قدرت میدان به دستاورد سیاسی است
7: 마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밖에서는 이란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유엔과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4: 네, 또 CNN 취재에는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유엔 사무총장이 AI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익 개막 보고 연설에서 AI 자체보다는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의 총장은 AI와 관련한 국가 간 경쟁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엔이 AI 통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2: First, to advance the conditions for the responsible pacing of AI and the additional safeguards needed to address risks. Second, to work towards a multilateral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supported by credible and independent oversight.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순순히 들을 사람이 아니죠. 이를 거부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AI에 대한 이 국제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의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지능 SI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은 물론 중국은 물론 모두에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9: The United States also totally rejects any attempt to construct a globalist scheme to control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spoken of so much now, hereinafter officially called super intelligence.
1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하며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가적 과세나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유엔을 창설한 것은 미국이 대표가 됐었죠. 아울러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도 통제불능의 기구이자 사악한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을 취재하는 매체 중 CNN 기자를 발견하고선 CNN이 여기 와서 나를 취재하고 있다니 놀랍다며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CNN과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는데 갑자기 UN에서 CNN의 취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리를 빚었던 에스컬레이터와 텔레프롬프터 자막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상희 특파원도 전해드렸지만 유엔 본부 밖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반 트럼프 가두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 네, 뉴욕 다시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전해주시죠.
6: 네, 이 대통령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한다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들었고요. 다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은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변화의 가능성이 마련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제시하면서 유엔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5: 네, 유엔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데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6: 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안보리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 영역에서 확인한 공감과 연대의 힘을 글로벌 과제 해결로 확장하자며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녹색 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요. 호르무즈 등 해상 봉쇄 위기와 관련해 선박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에너지기구 등과의 연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성과가 축적될 때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도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0: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0: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고요. 야당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3: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대표는 준비했던 인사말 대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재재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3: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3권 분립 파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에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재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3권 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사법부에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당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5: 3권 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0: 전달한 대상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면서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볼수록 잘한 인사라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옛 보좌관 A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김전 후보자의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담은 PDF 편지와 첨부 파일까지 5개 파일을 전달했고 약 30분 뒤홍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17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날입니다. 텔레그램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 의원실과 함께 조달청 카르텔 문제를 조사할 때 연락하던 채널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2: 김승원 의원이 자기 정치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백만 원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통장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이처럼 김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논란은 확산하고 있지만 잘된 인사라 자평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중입니다.
3: 탄원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입니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1: 양당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김전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만난 장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자리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방명록 같은 곳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은 사무총장과 만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 낙마의 후폭풍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도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만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4: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이 대상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지난 2024년 6월쯤 김 의원이 술자리 동석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내용이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는데 하루 만에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용을 살펴본 뒤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 담긴 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했고 배당이나 조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먼저 고발된 사건들은 서울 영등포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문 수사 인력이 많은 서울청으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0: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태한도 오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1: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 수재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민중계 특검팀은 명품 시계 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항소심 주문을 듣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김건희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는데도 실망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팀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단 겁니다.
4: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일단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죄로 나와야 할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유죄 부분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청탁에 기초해서 무언가 자리나 이권을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3: 결국 매관매직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3심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항고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다만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심야에 빵집에서 만나 졸속 면접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7: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6: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 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8: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9: 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6: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이사회 심의안건의 허위 내용을 기재해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했다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도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정 전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귀성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소방과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화재 위험이 큰 전통시장부터 귀성객이 몰리는 섬지역 여객선까지 현장을 돌며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11: 많은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이 나면 가장 취약한 곳 가운데 하나인 전통시장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소방당국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화재를 막기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12: 이걸 연결해가지고 같이 해서 올라가야 되죠.
13: 같이 해서 소방시설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 상태는 어떤지, 사용법은 잘 알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시장 상윤 회장님하고 함께 둘러보면서 한번 더 이제 경각심을 좀 같이 고취하고자 그런 의도로 왔습니다.
11: 광주에서 제일 큰 양동시장에서도 소방 점검은 이어졌습니다. 귀성길이 말 그대로 고생길인 섬지역 귀성객들. 섬지역 귀성객들은 서울에서 차로 10시간, 배로 다시 많게는 2, 3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14: 방사 물량장 이동 시 미끄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양경찰에서도 귀성객들이 안전사고 없는 한가위를 지내고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15: 승객들 좀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서 운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추석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다중용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항로에 구조세력을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해양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특히 차도선의 경우 차를 싣고 내릴 때 사고가 날 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교육에 나섰습니다.
17: 비교적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보된 이번 한가위 연휴 때 서남권 섬 지역은 모두 9만여 명의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YTN 김범환입니다.
10: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1조 450억 원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습니다.
0: 코레일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 확인된 암표 의심 거래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됐고 6건은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로 가장한 암행 단속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승차권 가격에 4,100원에서 최대 46,500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를 시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8: 오늘은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며 계절을 느끼기 좋겠지만 계속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 보이고 있는데 한낮에는 지금보다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이 시각 청주의 기온은 19.2도, 안동 1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전주 30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많게는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밤부터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흐려지며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는데요. 특히 저녁부터는 중부를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주말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전쟁과 핵이 없는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접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3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며 즉각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추석엔 대부분 지방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힘들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고 추석인 25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0: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북핵 문제에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에너지, AI, 기후 분야의 국제적인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3: Get up. 자, 민심은 천심, 뉴스는 저 강천의 관심. 오늘 우리 뉴스 명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하겠습니다. 뉴스와 땅. 자, 오늘도 현안 많이 쌓여 있는데요. 보고 받아야죠. 우리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우리 민원 기자이신 경향신문의 유경선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비대위원장님. 네,
3: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4: 아, 아닙니다.
3: 자,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4: 예,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멕시코 순방 떠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유엔 총회에 네,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예.
3: 죄송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오늘 미국 멕시코 순방 떠났는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이시죠?
4: 네.
3: 자, 순방 일정표 어떻게 되나요?
4: 네, 21일에서 27일 일정인데요. 먼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에는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요.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개혁 방안과 대한민국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고 합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엔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고요. 23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미래 산업 비전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뒤에는 멕시코에 국빈 방문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일정이고요.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MOU 교환식,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3: 네,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자, 제일 관심가는 역시 우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건지.
4: 네.
3: 자, 두 정상이 만난다면 무슨 얘기 나눌지 굉장히 관심 집중되는데요.
4: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또 대미 투자니라는 큰 현안,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라는 문제들이 네, 지금 그렇죠. 있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될지 또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론을 어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고요. 구체적인 회동의 일정이나 뭐 형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약식으로 만나서 회담하거나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오는 2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또 현지 시간 22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에서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3: 네, 핵은 두 정상이 만나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좋은 국민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그런데 그 순방을 지금 앞두고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잘 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의견을 경청에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국민통합과 또 여권 내의 갈등 해소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때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X에 글을 올려서 좀 건전한 논쟁, 또 합리적 비판, 멸칭과 혐오 자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국정 지지율이 어제 발표됐는데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이것이 혹시 기자회견 효과가 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 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모두는 친 김대중, 친노, 친문, 뭐 네. 친이재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좀 실천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한 것 같고요.
4: 네.
3: 자, 모처럼 10주 만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4: 네, 그렇습니다.
3: 흐름이 계속될지
4: 네.
3: 상승세 흐름이 좀 있어질지 이어질지
4: 예.
3: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3: 아, 이게 아주 한 뉴스죠.
4: 예.
3: 이거 이 이전에 이제 장관 두 명 후보가
4: 네.
3: 잇따라 낙마를 했고 지금 지지율도 계속 떨어져 왔는데 결국은 강훈식 실장
4: 네.
3: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4: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지지율 하락 또 인사 난맥상에 총대를 메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청와대에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장관급의 정무적 인선을 담당하는 청와대의 인사위원장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참모진 단체 대화방에 제 거취와 관계없이 대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근데 이저 강훈식 실장 사의 표명 이 어제 상황을 보면은 뭐 대통령이 이거 사전에 좀 인지했나 이런 좀 논란도 있어요.
4: 네.
3: 그래서 재주면 대선도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4: 네.
3: 그러니까 아직 사표가 수리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4: 그렇습니다.
3: 자, 그런 상황에서 순방길에 오르는 건가요?
4: 네. 네. 어제 강훈식 실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배웅을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 굉장히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만일 사표가 수리된다면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초대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 1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출국 전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좀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3: 네.
4: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강훈식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아,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4: 네. 네,
3: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그만뒀는데
4: 네.
3: 청와대 3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빼면은 정책실장에 이어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실장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건데요.
4: 네.
3: 당연히 이제 후임 인선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또 강훈식 실장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비서실장 인선도 해야 될 테고요. 그에
3: 네.
4: 맞춰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자리까지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이 얼마나 교체될지도 굉장히 좀 주목을
3: 아,
4: 하고
3: 요거죠,
4: 있는
3: 요거.
4: 네. 모습입니다.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도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비서실장 자리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까운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또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때 수행실장으로 연을 맺은 한준호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또 친명계인 박성준 이해식 의원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요. 정책실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 김성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성국 전 의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3: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매평에 오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야당 정치권
4: 네.
3: 이쪽에서 이제 반응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3: 정리해 주시죠.
4: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이 이제 인사 난맥상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좀 꼬리 자르기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 라인을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어 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의가 좀 예상밖의 일이라 급작스럽다는 반응도 감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를 국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 네. 이 인사 논란하면 항상 나오는 그 이름 이번에 또 거론이 됐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자,
3: 우리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하는데 언젠가는 요분 요 이름 좀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4: 네, 세 번째 뉴스는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3: 야, 이것도 사실 지방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논란이죠.
4: 그렇습니다.
3: 자, 근데 무슨 이게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한번 이 문제 지적하면서
4: 네.
3: 정부가 이제 전수조사 칼을 빼들었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4: 예.
3: 또 농촌 민심도 악화된다.
4: 예,
3: 이런 좀 얘기가 나와요. 정리해 주시죠.
4: 예, 먼저 여기 농지 전수조사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처분명령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이후 농사를 안 짓는 땅은 정부가 바로 강제 처분하게 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농촌 민심이 급격히 악화가 됐고요. 사실 농사 안 짓는 농지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요지였습니다. 농촌의 연령대가 좀 고령화가 됐고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느냐, 또 그렇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이런 좀 반발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용 자산으로 간주돼서 대대로 물려온 땅을 처분해야 한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3: 바로 이것 때문에 농지 대대로 물려준 땅을 정부가 뺏어가냐 아마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4: 네.
3: 자, 그래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부는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4: 일단은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라면 처분 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상속을 받은 농지, 또 농지 소유자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관행적으로 임대차가 되어온 농지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도록 했고요. 당정은 그리고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사 계획을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한 후에 무단으로 농사를 안 짓거나 또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농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 또 농업인 간의 땅을 서로 교환해서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한 명이 모아서 경작하는 등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땅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가 됩니다.
3: 네. 농지은행 같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생소한 그런 예. 개념까지 등장을 했는데
4: 네네.
3: 자, 이런 보완책 발표 후에 그동안 농촌 민심이 좀 가라앉았나요? 어떻습니까?
4: 그러니까 사실 그 농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농지 거래 절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농촌의 좀 주요 걱정인데요.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처분이 될 때까지 거래가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3: 그렇죠.
4: 땅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민들도 많은데 만약에 담보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현금 융통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협조해야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은행에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3: 그렇죠.
4: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계약 파기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쫓겨날 처지라는 거죠. 그리고 농지은행이 급증한 위탁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투기 목적의 소유라는 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아니 뭐 정부가 이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전수조사 하겠다.
4: 네.
3: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탁상 행정이라든가 또 이 조상대대로 농사 짓는데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4: 네.
3: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또 불안이라든가 충격이 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4: 네.
3: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좀 챙겨가면서 좀 해간 우리 농민들 불안 덜어주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계엄군 지휘부가 1심에서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3: 아이고, 드디어 1심 결과가 났군요.
4: 네,
3: 자,
4: 그렇습니다.
3: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4: 예, 먼저 이름과 형량부터 각각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 수도 방해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가 판결 선고한 것인데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이같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3: 네, 그렇군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4: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
4: 예,
3: 네, 이런
4: 그렇습니다.
3: 지적이 나옵니다. 자, 판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4: 예, 재판부 는 이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고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여인영 전 사령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3: 네.
4: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 수 전 총장은 위헌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한 혐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민주당 당사 또 선관위 과천청사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초기에 양심 선언을 한 후에 자술서를 냈고 또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예, 그 장성들이 이제 굉장히 무더기로 중형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은 참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독단적인 계엄 아닙니까?
4: 네.
3: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부하들은 죄가 없다.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좀 보면 이렇게 좀 선언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도 있습니다.
4: 하지만 네. 다 떠넘겼죠. 예.
3: 네. 그죠. 해가 이번에 그 우리 경희신문 유경성 기자께서 아주 현안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5: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흡수되고 또 합성되는 뼈 대사의 비례적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을 하는데 뼈는 대사가 활발한 조직으로서 성인에서는 매년 약 10%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수학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모래를 가득 채운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래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상자 밑에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면서 모래가 줄줄 많이 새어 나갑니다. 그런데 모래가 아무리 많이 빠져나가도 상자 위에서 빠져나가는 만큼의 같은 양의 모래가 채워질 수 있다면 상자 안에는 같은 양의 모래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다시 반대로 상자에 아주 조금씩 모래가 채워진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것 역시 조금씩만 빠져나가면 이것 역시 같은 양의 모래가 상자 안에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뼈가 많이 빠져나가도 그만큼 형성, 아스티오블레스트, 즉 고라세포의 형성이 활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골 형성량이 적다고 해도 분해, 아스티오클레스트, 즉 뼈의 분해와 재흡수를 유도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적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듯 골다공증은 형성도 되고 분해도 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특정한 약물 복용이 골다공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제,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그리고 항경련제와 같은 양약은 골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들 많이 봤죠? 그것이 바로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뉴스 명당 3부. 뉴스 명당의 최고 하이라이트죠.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인물과 뉴스 집중해보고요. 그리고 인물의 파워, 가치도 이렇게 매겨보는 코너입니다. 자, 뉴스 명당 인재 영입위원단. 자, 오늘도 정말 우리 말하면은 정말 어디 가서 안 뒤지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선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당권파에도 아주 직설적으로 쓴소리를 잘하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고요.
4: 안녕하십니까. 네.
3: 국민의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파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요즘은 보니까는 뭐 한동훈 의원 쪽하고도 친해졌다는 소문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
5: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때로 소신 발언도 주저하지 않는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말 오늘 최고의 입담꾼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최고의 파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뭐, 어제 김승원, 그리고 잠깐 강훈식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13번이나 기자회견에서 부족했다 하는데요. 그렇게 기자회견 끝난 직후에 김승원 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갑자기 전격 사퇴를 했는데 그 배경이 추가 비리 의혹 폭로 여기에 지금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의힘은 이거 김승원 사퇴 국정조사 특검은 기본이고 내각 총사퇴까지 하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저 하헌기 전 대변인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7: 뭐 야당 입장에서 공세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김성원 후보자 사태의 뭐 결정적인 배경,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 계신 두 분 기억나실 텐데 금요일에 이 탄원서 문제가 보도되기 전에 저는 이미 임명하기 어렵겠다라고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 이후 진행된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임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었으면 약간 보론적 차원의 국민적 설득을 시도했을 겁니다. 이제 불가피론 얘기하면서 그랬을 텐데 고민 중이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임명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당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 기자회견의 그 어떤 진정성 자체가 부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임명은 철회 혹은 자진 사퇴 수순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탄원서 관련 보도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난 뒤에 이런 게 터진 것보다는 그래도 철회하고 난 뒤에 혹은 자신 사퇴하고 난 뒤에 터져서 일면 다행인 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탄원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내에서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뭐 장관 사퇴 문제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아주 확실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4: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쇼킹하잖아요. 100쪽이 넘는 보고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17일이에요. 17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18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3: 그렇죠.
4: 근데 18일 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를 좀 고려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 수준으로 했어요. 근데 그래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 홍익표 수석한테 100쪽이 넘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거 다 자기네 사람들인데 연락해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그게 다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도 국민 앞에서 아 이건 좀 그냥 고려 좀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냥 눈치 보다가 어지간하면 그냥 만약에 여론이 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고 했든가
3: 속이려고 했다?
4: 아니면 탈출구를 만들어놓고 대충 눈치를 보고 있었든가 그런 것이라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성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하늘이 무심치는 않구나.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여러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정의부 그러니까 법무부 정의를 다스리는 부서의 수장이 되는 것들을 그걸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딜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는 그 폭로한 보좌관 비서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거기서 청문보고서 채택하면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큰일 납니다 라고 그 보고서 쓰고서 그런 것들을 용기를 냈던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현역 기득권에 쩌든 민주당 의원들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3: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5: 뭐 저는 이제 그 김성원부터 보면요. 네. 성추행은 이제 그 장경태도 탈당했잖아요. 네. 그날 현장에도 이 김용민 장경태 있었대요. 저는 성추행 막아주기 탈당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비자금 있죠. 다시 월급 줬다가 200만 원씩 받아서 비자금.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네.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말고 다른 청탁이 있었다. 네.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 일단 수사와 탈당은 최소한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요. 결국에 김현지 성남 경기라인 안 자르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3: 백약이 무효다.
5: 강훈식으로 안 돼요. 김영지,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네. 그다음에 그 이태영 공직경비서관 네. 이 라인 안 자르면요 앞으로 참사는 계속 터집니다.
3: 최소한 지금 네 명 언급하셨네요.
5: 그렇죠.
3: 네, 네, 네. 자 이거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경기 성남 라인 본격적으로 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 물어보고 또 진행해 보죠. 네.
4: 아니, 경기 성남 라인은 이게 왜 뭔가 이 인사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이거는 인사 시스템에서 그냥 놓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성원이나 용혜인 씨에 대해서 제기된 그런 의문들이라는 건 누구든지 상식이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인사 시스템에서 그거를 놓치고 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다 알지만 어떤 경우냐면 인사 라인에서 누구를 검증하려고 하는데 저걸 야, 저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실세야. 예를 들면 김현지 성남 라인에서 저 사람을 밀어서 올린 거야. 야 그러면 다들 그래서 야 알아서 겨야겠다. 이거 아니면 대통령이 심기를 거스릴 텐데 대통령이 실세가 임명을 했는데 우리가 뭘 중불나게 잘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그러다 보면 이 솜방망이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쁜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 원래 검증이라는 건 나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좋은 부분만 그리고 네.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네. 자기의 희망적 사고만 계속 두뇌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이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왜 안 돌아갔느냐. 그건 실세가 작용한 것이다.
3: 실세.
4: 성남 라인 김현지 정진상 등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김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명백한 거죠.
3: 네. 고로 이분들이 다 이번에 사퇴해야 된다. 네.
4: 책임을 져야죠. 물론 정진상 씨는 아무런 직위가 없어요 지금. 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와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이대로 그 성남에서 하듯이 계속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국정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을 겁니다.
3: 네. 자 우리 황은기
7: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체크하고 쇄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존경하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비평을 하실 때는 저는 이제 풍문이나 시장바닥 도는 얘기 말고 입증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임을 지고 나오는 분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강호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기관장이거든요.
3: 그렇죠.
7: 동시에 네.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나 인사 검증 책임을 짓는 사실상 기관장급 인사가 책임을 졌는데 별로 입증되지도 않는 김현지 실장, 뭐 정진상 뭐 씨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3: 네.
7: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통령에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쥐고 뭔가 인사 라인이라든지 국정을 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추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근거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걸 들고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 바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뉴스 명당에서 하기에는 별로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4: 네. 짧은 반론을 네, 하면 네, 네, 네. 이게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에 대한 네.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외압이 작용하거나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인사수석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검증 자료를 낼 때 그동안에 그 주변에서 있는 풍문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보도 자료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건너뛴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보좌관 비서관들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키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이런 100쪽짜리 보고서를 냈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7: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명할 때부터 탄원사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시기상. 그리고 뭐 인사를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꼼꼼하게 하려고 해도 사고는 터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물론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 전에 합리적으로 안 걸러졌다고 해가지고 이건 다 실세가 쥐고 흔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검증 라인이 아니라 다른 어디서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런 얘기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4: 김건희 라인이라고 계속 공격했죠.
3: 네.
7: 뭐 저희가 뭐 김건희 씨에 관련해가지고 의심을 했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진짜 인사 라인이라서 뭐 증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4: 많이 했어요.
3: 공한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또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또 이제 입장 차이는 있는 거고요. 네. 자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논란이 핵심이 되는 게 요 지금 민주당이나 저 청와대가 언제 이 추가 의혹을 알았냐 요건데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17일이에요. 18일 날이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 근데 17일 날 오전에 바로 요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이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텔레그램으로 아주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걸로 보냈잖아요. 그 이제 탄원서를 보내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비록 몰라서 청문 보고서를 통과는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7: 네.
3: 그 보니까 법사위원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보좌진이 구두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7일 날 오후에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7: 네.
3: 제가 들어본 의원만 해도 뭐 김우겸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좌진이 17일 날 오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7: 네.
3: 자 그렇다면은 18일 날 근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 이미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17일 날 청와대 그저 민주당 알았는데 오후 적어도 오후에는
7: 네.
3: 왜 이걸 18일 날 대통령이 그냥 계속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갔잖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7: 실무적 제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탄원서가 네.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더 추가 체크나 검증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고 약간 뭐 100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적혀 있던 것들 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다시 크로스 체킹이 가능한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정무적인 문제인데 기자회견 그 자체는 인사에 관한 기자회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임명을 강행한다 뭐 강행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참모라도 그 입장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 난 뒤에 따로 분리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 기자회견장에서 왜 이렇게 뭉갰냐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 기자회견이 다루는 현안이라든가 뭐 의제라든가 이렇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자들이 묻는다고 아 예 저는 김성은 임명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3: 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서정 변호사 말씀해 보세요.
5: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17일 날 그 청문 보고서
3: 네.
5: 이거는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3: 네.
5: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알았거든요. 17일 오후쯤에는 12시 이후에 따라서
3: 이 얘기는 있어요. 그 제가 저희 중앙일보에서 바로 그 보좌진을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 홍익표 이제 청와대 정부석한테 오전에 보냈고
5: 네.
3: 당에 이제 법사위원들한테 얘기할 때 보니까 그때는 이미 그 보고서 통과된 시점이더라라는 게 그분이 우리 신문에 얘기한 중앙일보에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만. 네.
5: 뭐 제가 보기에 그 시간은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3: 네.
5: 이미 그 여의도의 보좌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3: 알고 있었다. 네.
5: 그러게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마 17일 날 보고서는 잘못된 거고. 그런데 네.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뭐 사퇴해버리면 기자회견이 완전히 묻혀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하고 네. 아마 이게 명예로운 퇴진. 그냥 지명 철회보다 네 스스로 자진 사퇴라. 이런 게 명예로운 퇴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8일 애매하게 말하고 19일 나면 사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3: 네. 저 김종국 의원 말씀 안 하셨죠? 이 부분에.
4: 아니 아니요. 저는 뭐 글쎄 김성원 씨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될 기회를 부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어 표현이라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7일 날 이미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때 초비상 상태였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100쪽의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 사실이고 여기서 톤 앤 매너를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얘기할지를 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그 18일 날 좀 강한 톤으로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절대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는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간 것도 정말 이해하기 정무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터져나올 일인데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날리면서 거기다 대고 뭐 졸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꽃다발 들고 찾아갈까요? 졸업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이상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7: 네. 그래도 책임을 지고 얘기하는 건데 뭐 표현 하나 같은 잡기에는 너무 각박하세요.
4: 아니 그게 아, 표현이라는 게 네, 사람의 네.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7: 그럼 태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4: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지금 강유정 대변 그, 아, 예, 예, 뭐. 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음주라든가 갑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이 사람 그만뒀으니까 이건 까십에 불과합니다. 네,
3: 까십이 지금 굉장히 화제되고 있어요.
4: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지금
7: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4: 정상이 아니잖아요.
3: 하영재 의원 대변인 까시면 정말 잘못됐다.
7: 네, 그건 잘못됐다고
3: 생각해요. 김성훈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어제 최결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정말 그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임명 안 해서 논란이 됐던 특별감찰관 후보 드디어 지명이 됐는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현지 대통령 부서실장 이거 감찰하는 감찰 대상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은 최결수 후보는 수석 이상 수석 비서관 이상의 감찰 대상이다. 또 김현지 비껴가냐? 이제 야권에서 그래서 또 공세를 합니다. 자, 이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특별 감찰관의 감찰 대상 수석급이어야 됩니까? 그 이상이어야 됩니까?
4: 네. 변호사가 잘한 게
5: 그러니까. 네. 최길수는 일단 누가 추천했을까? 제가 이제 법 쪽에서는 이성윤 이분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3: 이성윤. 네.
5: 왜냐하면 이게 이성윤하고 동기고 네, 같이 네. 검사 생활해서. 그런데 이성윤은 반 이재명
3: 그렇죠
5: 최고위원입니다.
3: 예, 그러니까
5: 아마 저는 최길수가 이동호 아들이나 예. 김현지 문제까지 잘 감찰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분 성향을 보면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촌 이내 친척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석급 이상 여기 직접 감찰 대상이에요.
3: 네.
5: 그런데 법에 보면 직접 감찰 대상 아닌 사람한테도 관련 사건할 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3: 네.
5: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훈식이나 인사 수석을 감찰하면서 김현지가 개입했네. 김현지 핸드폰 내놔봐. 가능합니다.
3: 아, 그러니까 연루가 김현지 됐을 때 그러니까.
5: 관련 사건. 네. 김현지만 타겟으로는 안 되지만 네, 네. 인사 수석을 감찰하면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죠.
3: 네.
5: 전 다 할 걸로 봐요.
3: 그렇게 보시는 거야. 우리 하은기 대변인 뭐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까?
7: 네, 저도 뭐 네.
3: 아, 이 부분에는 서로가 동의가 되시는 것 같네요.
4: 자, 최길수 지금 저.
3: 네.
4: 이분이 특별감찰 후보자가 과연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3: 의문이다.
4: 네.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이석수 그렇죠? 그때 감찰관이 그 용기를 냈었죠. 그래서 우병우 씨가 그랬더니 뭐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우병우 씨가 형 미쳤어? 뭐 그 선후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석수 감찰관이 용기를 낸 바람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글쎄요 아무리 이성윤 씨가 실제로 그 이 사람을 추천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최길수 특감 지금 후보자가 네. 아직까지 임명도 안 됐는데 이분이 무슨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3: 그게 의문이다.
4: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7: 그 라면 평론 사실 의미 없으니까요.
3: 네. 나 알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도 약간 라면성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네. 사지선장으로 물어볼게요. 자 이제 김승원 이분 낙마했으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누가 되냐 다음 후보자 1번 박균택 사지선장입니다. 2번 이건태 3번 박주민, 4번 백혜련. 이 외에 없으면 5번은 직접 말씀해 주관식으로 답해 주세요. 1, 2, 3, 4.
7: 뭐 다 없을 것 같은데요.
3: 없다. 네. 네. 이유는
7: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고려되다가 뭐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뒤에 두 분도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할 것 같고 뭐 전현희 의원이나 뭐 그 법조인 출신들이 있긴 한데 저는 지금 함합형에 고려되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
3: 그 짚고 있다.
7: 어, 보통 네. 함합형에 고려되는 분들 아닌 사람이 되더라고요.
3: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되게 네. 그러면 마음에 지금 계산하시는 분 있어요? 이름 없어요?
7: 없습니다. 네.
3: 자, 김종혁 의원은 네. 1, 2, 3, 4
4: 다 없어요.
3: 다
4: 5번도
3: 그러니까 없다.
4: 이거는 네. 기본으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을 네. 시키는 거는 네.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싶다면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뭐 반대 진영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켜야 그래야 그나마 이것을 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3: 알겠습니다.
4: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3: 네, 법조 인맥이 많으신 서정욱 변호사의 예측은 픽은?
5: 네. 아, 서정욱 이게 저도 4명 중에 없고요.
3: 4명 중은 없다.
5: 이번에는 네. 이게 민변 있잖아요.
3: 민변.
5: 민변에 뭐 회장, 부회장 중에 보면 네. 옛날에 뭐 이광범 변호사나 김종건, 김칠준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분이 있거든요.
3: 예.
5: 아마 이게 그 좌파 민변 임원들 출신 중에
3: 네.
5: 아마 재에서 하나 들고 오지 않을까.
3: 좌파 민변.
5: 정치인보다는.
3: 정치인보다는. 네. 변호사가 올 거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성원 논란 정리하고요.

0: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번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야권에서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페북에다가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오늘 자살했다라는 것들을 써 올리면서 팔을 확 바꿔버렸던 그런 경험이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번 것은 이제 본인이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더 많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이제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방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거는 그냥 그 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던 것들을 그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 것에 불과하잖아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야당의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공격을 했다.
1: 네네. 하영기 대변인께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2: 반론이라기보다 한동훈 의원이 없었더라도 탄원서 같은 것이 나왔으면은 저는 결과는 같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의원 뭐 팬덤이나 한동훈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했던 행위가 공익 제보를 받아서 했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공익 제보라는 건 시스템이 놓치거나 암장하거나 은폐했던 것을 그 내부자가 뭐 폭로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때 공익 제보자인 거고 이거는 엄연히 수사기관이나 사법 보에서 들여다 본 건데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대중에게 뿌리는 행위거든요. 이게 괜찮은 거라고 하면 이게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권력 잡을 때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들 그 자료 중에 필요한 것들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뽑아서 대중에게 뿌리는 행위가 괜찮은 걸로 뉴노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5: 또 유엔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는데요. 뉴욕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윤희 기자, 기조 연설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6: 네, 이 대통령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다자 외교 무대로 확장한 건데요. 남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청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변화의 가능성이 마련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측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설명하면서 유엔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4: 네, 유엔의 개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6: 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안보리 개혁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 영역에서 확인하는 공감과 연대의 힘을 글로벌 과제 해결로 확장하자며 K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한 녹색 대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요. 호르무즈 등 해상 봉쇄의 위기와 관련해 선박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 에너지 기구 등과의 연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량 있는 국가들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성과가 다자주의에 다시려도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한현입니다.
4: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성사됐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0: 이란의 합의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1: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선전에 불과하다며 보복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성사됐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 3시간 동안 회담했다고 소개했지만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추가 회담도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And they have another one scheduled in the very near future. And I think Steve, if you want to, Jared want to say something, but they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Yes.
2: 네, 스티브 위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미국 측 대표로 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합의를 하는 게 이란의 이익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 11월 중간 선거 직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4: Or do I annihilate the Islamic Republic and do it quickly, never giving them a chance to kill and destroy people and countries again? But I believe we'll make a deal right after the election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for them not to.
2: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란은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멸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이란 대표단은 총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란 쪽에선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2: 네, 먼저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스티브 위코프 미 중동특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담이 성사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 해상봉쇄의 즉각적인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 반환, 또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군사 보복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와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연설은 국내 선전용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유엔을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침략을 만회하기 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은 더 가혹하고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머무르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군사와 경제, 외교 등 복합전쟁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5: و تا پایان تهدید ایستاده ایم و حتما با قدرت رفع تهدید میکنیم و این کشور قدرت بازدارندگی پایدار دارد.
2: 마수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란군은 꺾이지 않은 강인함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밖에서는 이란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초래할 위험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는데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유엔 총장 발언부터 살펴보죠.
6: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개막 보고 연설에서 AI 자체보다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의 총장은 이 AI와 관련한 국가 간 경쟁을 핵무기에 비교했는데요.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책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UN이 AI 통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First, to advance the conditions for the responsible pacing of AI and the additional safeguards needed to address risks. Second, to work towards a multilateral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supported by credible and independent oversight.
6: 뉴욕 곳곳에선 UN 총회를 맞아 AI와 인간의 공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로봇 행사가 열렸습니다. 락커펠라 센터와 타임스퀘어, 월가 등 뉴욕 명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하나의 세계, 하나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안아주기 행사와 춤 공연을 펼쳤습니다. 로봇 업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7: 이 AI가 우리가 지금 현재 경쟁도 심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 피지컬 AI 영역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다. 우리가 빨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로봇이 존재한 이유는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을 위한 돕기 위한 로봇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6: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준비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산업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AI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의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초지능 SI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은 물론 모두에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The United States also totally rejects any attempt to construct a globalist scheme to control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spoken of so much now, hereinafter officially called super intelligence.
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올해도 유엔을 비판하면서 세계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가적 과세나 부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서도 통제불능 기구이자 사악한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회원국들의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장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을 취재하는 매체 가운데 CNN 기자를 발견하고선 CNN이 여기 와서 나를 취재하고 있다니 놀랍다며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고 주장하면서 CNN과 MS Now,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는데 유엔에서 갑자기 CNN 취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리를 빚었던 에스컬레이터와 텔레프롬프터 자막기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본부 밖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반 트럼프 대통령 가두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간밤 유엔 총회부터 추석 연휴 동안에 진행될 외교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간밤 유엔 총회 기조 연설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8: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갈 것입니다.
0: 저는 이 내용 들으면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게 눈에 띄었던 게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9: 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핵화 단어가 이번에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연설 중에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정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중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지가 뭐냐? 바로 북핵과 ICBM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딜을 제안을 했습니다. 즉 중단, 포기, 그다음에 비핵화라는 3단계의 딜로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외신과의 인터뷰에 썼습니다.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를 완화하고 중단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결국은 단계별로 폐기 비핵화를 이뤄나가자는 주장인데 일면 뭐 그럴듯한 또 명분도 되지만 또 일부에서는 북핵만 용인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화의 지렛대가 사라지는 것이지 않느냐.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미북 대화에 나서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익이 되면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9: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미국은 적극적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아마 상당한 물밑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가 현재 미북 간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또 우리 한국도 뭐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뭔가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달라진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쩌면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 다뤄봐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연설 37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산만했다. 너무 많은 주제에 달아서 산만하고 횡설수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실질적인 뉴스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만났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뭔가 하나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9: 회담 자체가 이게 일단 보안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서 만났느냐.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는 뭐 위츠코프 특사라든가 큐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등이 그동안 이란 문제를 다뤄왔는데 아마 이 당사자들이 물밑에서 이란의 실세들과 협상을 하지 않았겠냐. 페제스키안 이제 이란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뭐 협상을 물밑에서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쉬워서 회담을 제안하느냐. 아쉬운 쪽이 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양측이 누가 협상에 나는지에서는 보완이고요. 결국은 양측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난 7월에 협상한 14개 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휴지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살려야 되는데 양측의 이해가 매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해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유럽의 중동에서 지지 않고 승리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싶고요. 반대로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해의 항행을 통행을 주도해야지만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득도 얻으면서 여전히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호르무즈해의 통행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물밑에서 협상하는 노력은 약간 제껴놓고 이란에 대해서 최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쓰고 양측이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0: 자, 트럼프 방금 연설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평소 때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사람이 진다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의 초장부터 약간 밀려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9: 일단은 이제 11월 3일 중간선거전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9: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어제 발표된 입소스 로이터 조사에서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뭐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상원도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유엔 총회를 활용해서 본인이 외교적으로 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을 좀 무시했습니다. 다자 외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유엔의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한 3조 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조 1천억 원을 납부를 함으로써 유엔 회원국의 투표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란을 조금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이번 유엔 총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럼 그동안 그렇게까지 무시했던 유엔을 지금 상황에서는 활용을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건가요?
9: 작년에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또 고장나고 프롬프터가 작동이 안 돼서 유엔에 조사를 시킬 정도로 강경했는데
0: 삐친 거죠.
9: 이번에는 아주 우호적입니다. 이 이란을 어떻게든지 국제적인 연대,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혼자만 이란을 압박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을 좀 압박하는 이제 그런 전략 모양을 갖춤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이란 전쟁이 정당하고 이란이 잘못되고 국제사회가 본인 미국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총회와 이란 또 미국 간의 관계가 아주 흥미진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 미국과 이란의 관계,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들어오는 게 중국 문제잖아요.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24일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갈 모양인가 봐요.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9: 네, 기다리는 사람이 지는 건지 안 기다리는 사람이 지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23일 도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어제까지만 해도 핵심 이슈였습니다. 지난번 인도에서 열린 이제 브릭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만찬 회담 있었는데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불참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대참을 했습니다. 대리참석을. 그럼으로써 시 주석이 뭔가 건강 이상설 또 중국과 인도 간의 뭔가 불편한 외교관계 등이 이제 관측됐는데 뭐 53년생이거든요. 74세인데 다소 뭐 피로가 쌓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워싱턴의 일정대로 즉 23일에 정상적으로 시 주석이 도착하면 이제 건강 이상설은 사라지겠고요. 이제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때 최대 의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최대 의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멜라니아 여사 잘 의전에 참석 안 하는데 멜라니아 여사까지 공항에 나오고요. F-22 뭐 전투기가 공항 상공에서 영접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외교 의전이죠. 다만 이제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느냐는 뭐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다. 특히 미국이 좀 아쉬운 점이 더 많다. 일단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는 특히 일본 문제가 이란 호르무즈해협 문제에서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0: 네네.
9: 즉 이란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할 정도로 이란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매우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 또 중개자도 시진핑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0: 중국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9: 그런
0: 또.
9: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이 사실은 관세 협상의 약속을 조금 안 지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관측으로.
0: 네.
9: 보잉 20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0: 그렇죠.
9: 이게 구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네브라스카의 대두 콩을 사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현실적으로 관측, 관찰 또 여러 가지 관찰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네.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를 아마 일본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국은 이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0: 네.
9: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톤을 올려달라는 것이 지금 베이징의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 전쟁이 지금 있습니다.
0: 네.
9: 지금 작년 경주 에이펙 11월 초였죠. 그때 이제 관세 휴전을 1년 했습니다.
0: 좀 유예했죠.
9: 네. 예.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관세가 유예되고 있는데 이게 11월 10일 날 만료가 됩니다.
0: 얼마 안 남았네요.
9: 네. 그래서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거 좀 연장 한 번에 하자.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자.
0: 예, 예.
9: 그러면서 양측의 또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 아주 논의가 되고 있는 AI 어떤
0: 그렇죠.
9: 공동
0: 예.
9: 관리 문제죠. 일단은 이제 AI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중국 측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어떤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문제는 뭐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에 속도 조절 반대하거든요. 미국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나가서 중국보다 우위에 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중국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핵심 중에 안건은 결국 손에 잡히는 관세 전쟁인데 허리평 중국 부주석과 벤센트 미 재무장관이 8시간 동안 뉴욕에서 사전 협상을 가졌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자기네 이제 정상들에게 보고를
0: 네네.
9: 했겠죠. 그런데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0: 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국 간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관측이 계속 유예를 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9: 네, 아마 2029년 1월까지 중국의 요구 관세 휴전을 연장하면 미국이 중국을 흔들 만한 움직일 만한 카드가 없거든요. 특히 중국은 희토류라는 막강한 히든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의 공급 중단을 할 경우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뭔가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휴전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시 주석을 배려한다면 최장 1년, 배려하지 않는다면 6개월 정도의 선에서의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뭐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는 큰 소리를 못 치면서 우리 같은 동맹국들은 계속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대미 투자 추진 상황 어제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텍사스주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분 구조라든지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내용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9: 네, 협상이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거죠. 3,500억 달러 중에 이제 2,0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지난 5월에 지난해 5월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차 프로젝트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양측의 이견이 좀 심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23억 달러 31조 원을 텍사스에 있는 가스 복합 발전소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20년 동안 한 두 배가량 한 60조 원의 회수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0: 네네.
9: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가닥은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는 과연 전기를 생산하면 이 전기를 사줄 업체, 기업, 뭐 수요처 등에 대한 장기 계약이 있느냐. 그런데 아직은 뭐 이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일단은 가닥을 잡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려운 비즈니스가 바로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전 건설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8개의 발전소의 투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모델 6개, 미국형 모델 2개를 이제 총 8개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돈만 투자하고 기다렸다가 수익을 받는 그러면 너무 수동적이고 또 이 투자가 우리로서는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복합적인 프로젝트거든요.
0: 투자라기보다는 뜯긴 거에 가까운 것
9: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의결권을 갖는 지분을 최소 10에서 15%를 이제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지분만 투자를 하되 의결권이 없는 한 5%에서 7% 정도만 하고 미국에 오지는 말라. 뭐 사실은 우리 측에서는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이사를 파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로 경영 참여를 요청하는데 미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0: 돈만 마지막, 내고 참여하지 말아라.
9: 뭐 그런 정도까지도 오는데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인데 이거 알래스카에서 가스관을 끌어오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에 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이 겨울에 얼기도 얼고 또 가스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공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지금 이 상원의원 선거도 있고 민주당 선거에 있어서 표가 지금 흔들흔들 하거든요. 공화당 후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한 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0: 어렵네요.
9: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다면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9: 네, 뭐 버틸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이제 워싱턴에서 상당한 또 반발을 사고 있죠. 느린 협상가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과 자꾸 비교가 되는데 일본은 지난 5월에 이미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빨리 매물을 짓고 2, 3 프로젝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차별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0: 항상 우리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려운 그 선택을 계속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외교 이슈들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0: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0: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재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재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재청해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재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0: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즉각 깊은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헌법에 위배된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12: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정면 비판한 겁니다.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국민이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재청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재청이라며 재재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재청 갈등은 재점화됐고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0: 9월 23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성범죄자는 늘어나는데 전담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2만 1,786명, 내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259명에 그칩니다. 경찰관 한 명이 평균 470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도 제출해야 하고요. 정보가 바뀌면 변경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건수가 지난해 7,900여 건으로 5년 새 70%나 늘었습니다.
1: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NBC, CBS, ABC, and Fox News networks say they will not step in to fill the duty CNN was previously assigned to provide of White House TV coverage today as the president prepares.
0: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방송 취재단과의 정면 대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 등 세계 언론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방송 취재단이 공동 대처에 나섰습니다. CNN과 함께 백악관을 취재하는 ABC, CBS, NBC TV는 물론 심지어 이 보수 성향 언론인 Fox News까지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재를 중단했습니다. 보통 이 미국의 언론계는 정치적으로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색깔을 언론사들은 뭐 감추지 않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은 진보, MS Now도 진보, 그리고 Fox News는 보수라고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 방송사가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취재 접근권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방송 취재단은 성명에서 국민은 정부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어떤 행정부도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언론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취재를 오늘부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사가 아닌 다섯 개의 메이저 방송사가 대통령의 취재를 전면 중단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섯 개 주요 방송사의 이 같은 취재 보이콧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들 방송사가 소유한 미 전역의 TV 네트워크에서 어제부터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의 소규모 방송 매체나 일부 유튜브 채널로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뉴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이들 다섯 개 방송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어제 전용 헬기에 탑승을 할 때 이 헬기 완공 기념식과 관련해서 이 진행을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헬기장 완공 기념식 행사에서도 취재 마이크가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이들 다섯 개 방송사를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마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장면도 이 다섯 개 방송사의 카메라 없이 행사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참으로 민망합니다.
1: NBC, CBS, ABC, and Fox News networks say they will not step in to fill the duty CNN was previously assigned to provide of White House TV coverage today as the president prepares.
0: 네,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던져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진 아파트 소유주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를 등에 업고 아파트에 투자했던 대형 임대업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속속 소위 빚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향후 10년간 만기를 맞게 되는 부채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대출만 약 7,570억 달러로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 아파트 대출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3% 안팎까지 떨어졌었습니다만 현재의 이자율은 당시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 또 국채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이 아파트 소유주들의 월 페이먼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뉴스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팬데믹 때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라면 팬데믹이 지금부터 뭐 한 5, 6년 전이었기 때문에 벌써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냥 혼자서 100만 불 또는 뭐 한 20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서 혼자서 렌트 주고 뭐 용돈벌이 하고 하는 정도의 규모는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아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파트 등 이 대형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투자자 여러 명이 함께 매입을 한다거나 법인 또는 부동산 펀드 등을 활용해서 이 대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론 받는 구조는 일반 개인의 모기지 론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짜리 상업용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팬데믹 때 2% 넘는 3%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초저금리로 론을 받아서 아파트 사업을 벌인 바로 그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상업용 론을 받은 지 올해로 딱 5년째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재융제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굳이 그럼 3년이나 5년짜리 대출을 받았을까요? 네. 그들은 론을 받을 때, 즉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후쯤에는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특히 렌트비도 올라 있을 것이니까 그때 뭐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팬데믹 당시의 금리가 사상 최저의 금리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과의 격차가 그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이제 재융제를 해야 하는데요. 재융제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던 월 상환금의 거의 두 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융자 액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처음 팬데믹 때 융자했던 그 액수만큼은 융자를 못해주겠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5천만 달러를 융자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융자 시 감정을 다시 해본 결과 은행에서 아유 5천만 달러 그렇게는 감정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4천만 달러까지는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칫 이 아파트를 던져버려야 하나라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부실 증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2023년 10월 1%였는데 지금은 7.1%로 뛰었습니다. 아파트 가치도 2022년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2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예를 들었던 게 5천만 달러, 그런데 4천만 달러 그 예를 들은 게 바로 이 20% 정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과 또 임대료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은행들이 이를 좀 연장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늦춰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기를 은행들이 늦춰주기는커녕 대출금을 빨리 받으려고 지금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테넌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각종 수수료를 올리거나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 수리나 관리 등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점도 테넌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팬데믹 당시 역사적으로 낮았던 그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던 아파트 소유주들이 이제 7%를 넘어서는 초금리, 높은 금리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아파트 소유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던져버릴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테넌트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 건수가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단순한 그 8%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국가별 통계 분석 결과, 미국의 한국인 비이민 비자 발급량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74,015건이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2025년에는 5,885건이 감소한 68,130건에 그쳤습니다. 상영 비자와 관광 비자인 B1, B2 발급 건수는 15,275건에서 14,550건으로 줄었고, 상사주 재원 또 투자자 등이 발급받는 E1, E2 비자도 6,432건에서 5,66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한국인들에게 발부한 그 이민, 비이민 비자가 8% 줄어들었다면 미주 한인사회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근거로 추산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방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쓴 돈은 1년에 약 88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말로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88억 달러의 8%, 즉 약 7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고 한인 상권에 미칠 영향을 따로 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한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근접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캘리포니아만 따로 놓고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비짓 캘리포니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방문객의 캘리포니아 내 소비액은 약 9억 5,200만 달러입니다. 그중에 LA 지역이 약 3억 9,600만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약 5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관광객의 LA 소비가 실제로 8% 정도 감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억 9,600만 달러의 8%는 3,170만 달러, 즉 단순 계산으로 한국인 비자 발급 8% 감소가 LA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은 약 3,200만 달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단순히 한인 상권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방문객이 LA에 와서 사용하는 비용의 약 20%는 한인 상권이다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LA 한인 상권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00만 달러의 20%면 640만 달러죠. 물론 이 수치는 단기적인 영향입니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 유학생 비자 감소는 사실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미국에 오면 한인 상권에서 전화기도 개통해야 하고 또 자동차도 구입하기도 하고 뭐 자동차 보험도 한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하기도 하고 또 살 아파트도 계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 식당도 다니고 한국 마켓도 다니고 하는 소위 장기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 비자 감소는 한인 상권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언급한 이 한국인에 대한 비이민 비자 감소 비율 8%라는 뉴스에서 유학생 비자만 따로 떼놓고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유학생 비자만 따로 분류해보면 8% 감소가 아니라 무려 19%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해본 경제적 타격의 수치보다 사실 더 큰 영향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들으실 때 한국인에 대한 비자가 감소했습니다 라는 어떤 단순한 소식을 놓고도 그 뉴스가 미치게 될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한인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은 채 잠든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60마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켜진 상태였고, 운전자는 축 늘어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곧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웠고, 운전자에게는 안전속도 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는 자율주행 중 취침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전용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캘리포니아 도로교통법에 안전속도 위반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 티켓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안전속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법원 부과금 및 부과 수수료로 포함한 총 범칙금은 규정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238달러에서 490달러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제한이나 안전속도와 비교해 15마일 이내로 초과했을 때약 238달러, 16에서 25마일 이내 초과했을 때 367달러, 그리고 26마일 이상 초과 시에는 약 490달러 이상이 부과됩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 체포가 급증해서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 이민자 528명이 연방 ICE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ICE가 체포한 아시아 국가 출신은 전국적으로 2만 1,078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 사람은 52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528명 가운데 구금된 사람은 488명,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은 4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들의 체포 케이스 가운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체포가 5,300건을 넘어서 전국의 2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가 12.6%, 뉴욕 9.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시아 국가 출신에 대한 아이스 체포는 바이든 행정부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36%나 증가했습니다. 구금은 512%, 추방은 무려 1,103%가 늘어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인도 출신이 전체 아시안 가운데 29%, 중국 출신이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에 납세자의 시민권 및 미국 내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1040는 현재 초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초안에는 세금 보고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항목이 새로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서 납세자의 신분 관련 정보를 세금 보고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IRS가 시민권 여부와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일부 세액 공제의 수혜 대상을 시민권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 체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영권 매각에 나선 본국 중앙일보를 인수할 기업으로 글로벌 세아그룹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은 쌍용건설 및 한국 최대 신문용지 업체인 전주페이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3일 회계법인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중앙일보 인수 의향서를 마감한 결과 글로벌 세아그룹을 비롯해 OK금융그룹, E브로드캐스팅, 금보개발 등 총 6개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글로벌 세아그룹이 꼽히고 있습니다. 의류 주문자 생산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 세아는 테림 포장과 쌍용 건설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고, 이번에도 제지 자회사인 전주페이퍼와의 계열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앙일보 인수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크호스로 주목되고 있는 OK금융그룹은 제1교포 3세인 최윤 회장이 대부업체로 창업해서 한국금융시장에 진출한 뒤에 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사 인수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 재고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유튜브 채널 3프로TV의 운영사인 e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남북 컨트리클럽 골프장 운영사인 금보개발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미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지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미국 국적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현재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미국 국적자의 송금 액수는 2020년 3,3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억 2,2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5년 만에 약 3.7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 외국 국적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송금한 금액은 총 2억 4,500만 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의 송금액은 1억 2,200만 달러로 49.7%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취득 자금의 절반이 미국에서 들어간 셈입니다. 미국 국적자의 한국 부동산 매입 증가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주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환율이 2021년처럼 달러당 1,100원일 경우에는 약 90만 9천 달러가 필요하지만, 환율이 지금처럼 1,400원 정도에 해당한다면 약 71만 4천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90만 달러가 71만 달러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라고 판단한 미주 한인들이 한국의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을 장기 투자 또는 노후 거주 목적으로 검토하는 그 유인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LA 한인타운 버몬트 에비뉴의 한식 및 반찬 전문점 이 보글보글 식당 외부에 누군가 유리를 뿌린 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8: Korean Air.
9: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스토리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3: 네, AI로 인한 인류 AI로 인한 인류 멸망론은 100%일까? 아니면 0%일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에 대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죠. 젠슨 황 CEO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이 세계의 종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그때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다 라고 단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AI 업계에서는 최근 통제되지 않은 AI 기술이 초래할 파멸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논쟁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연구원 출신인 제이콥 칵슨이라는 연구원은 AI 기술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AI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앤스로픽의 CEO, 또 오픈 AI의 CEO, 심지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발표해서 AI 인류 멸망론에 함께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AI 시스템에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의 수장으로서 AI 기술의 속도를 제한한다라는 의견을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젠슨 황 CEO는 지난주 LA에서 열렸던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되도록 빠른 속도를 내기는 하겠지만 준비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 중에 결국은 AI 기술 개발이 지나치게 빠를 경우에 대한 우려를 본인도 알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일은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AI에 대한 인류 멸망론은 0%다 라고 단언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결국은 AI 기술 개발이 지나치게 빠르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이어서 극과 극의 만남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과 정치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강성 좌파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시장의 회동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과거 두 차례 회동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뉴욕의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그레이시 맨션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어제 현재 시간으로 오후 4시쯤부터 비공개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약 1시간 30분가량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곳에서 수많은 시장을 만났는데 훌륭한 분도 있었고 아닌 분도 있었다라며 나는 당신이 훌륭한 시장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덕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그가 분명히 좋은 시장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대화의 주요 초점이 뉴욕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라면서 뉴욕 퀸스에 철도 차량 기지가 있는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정말 큰 사업이다라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수많은 연방 정부의 승인과 아마도 어느 정도 연방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는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맘다니 시장이 연방 정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0: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공항에 나가서 시 주석을 맞이하는 데 이어서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도 열고 국빈 만찬도 준비하고 전투기도 띄워서 환영 비행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동원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세 차례나 행사에서 직접 참석해 시진핑 주석 부부를 환대할 예정입니다. 사실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공식 석상에 이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외국 정상을 백악관에서 맞이할 때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예외인 것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직접 나가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땅을 밟을 때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로 극진한 대접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뉴욕은 유엔 총회로 인해서 대규모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뉴욕 지역의 공항이 지금 문제입니다. 뉴저지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항공 관제 통신망에 쓰이는 광섬유 회선이 끊어지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JFK 공항과 라구아디아 공항 등에 지상 대기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운항 차질이 유엔 총회를 맞아서 각국 정상 130명과 장관 수십 명이 뉴욕에 속속 도착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저지에서 한 공사장 인부가 광섬유 회선을 실수로 절단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지역 공항의 지상 대기 조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해제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누워크 공항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는 600편 이상, 그리고 전체의 약 20%가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터널 굴착 업체 보링 컴퍼니가 텍사스주 오스틴과 샌안토니오를 연결하는 이 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교통 혼잡 때문에 오스틴에서 샌안토니오까지 이동을 하는데 현재 최대 2시간 30분도 넘게 걸리고 있지만 이 보링 컴퍼니가 터널을 완공하면 그 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링 컴퍼니는 라스베가스의 지하 교통망 사업인 이 베이거스 루프를 현재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한국인의 키는 커지는 동안에 일본인들의 키는 정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인의 평균 키가 커지는 동안 일본인들의 평균 키는 1990년대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인의 평균 키가 1990년대 이후 정체되면서 한국에 추월당한 뒤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성장 발육 상황을 조사하는 국제연구그룹 NCD가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살 일본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 172.1cm, 여성 158.5cm였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평균 신장보다 남성은 약 3cm, 여성은 약 5cm 작은 수치입니다. 같은 나이 한국인은 남성 평균 175.5, 여성 163.2cm였습니다. 일본인의 키는 1896년부터 100년 동안 남성은 약 14.6cm 커졌고 여성은 약 16cm 커졌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 1990년대 이후 정체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에너지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출생 시 저체중아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니케이 신문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인이 하루 섭취하는 열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20, 30대 젊은 일본인 사이에서 채소 섭취량이 감소하고 간편식 섭취, 즉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면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도 일본인 평균 신장 정체의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태어나는 아기 10명 가운데 1명은 2.5kg 미만의 저체중아입니다.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작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생활 경제 뉴스를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신형 로그 하이브리드 출시를 계기로 해서 미국 현지 생산량을 연간 100만 대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닛산이 테네시주 스미르나 공장 등의 가동을 3교대로 전환해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닛산의 테네시주 공장이 3교대로 한다면 결국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생산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닛산은 2027년형 로그 크로스오버와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닛산은 현재 가동 중인 테네시주 공장에 3교대 체제를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2025년 48만 7천 대와 비교한다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수치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년 이후 미국에서 이 닛산 로그 차량을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참고로요, 닛산의 이 차량 이름 로그, R-O-G-U-E, 이 로그라는 그 뜻은 자유분방한 사람, 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로그는 뭐 불량배 이런 뜻이긴 한데요. 닛산의 차량 이름을 뭐 불량배라고 짓지는 않았겠죠. 불량배라는 뜻 외에 뭐 자유분방한 사람,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뜻도 있는데 아마 닛산은 그런 의미로 이 로그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했습니다. 비오베이의 수석 전략가들은 보고서에서 연준이 최고 5.5%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시장이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면서 2년 만기 국채금리 상승에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는 최저 3.75%에서 최고 4%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3차례 더 올려서 최저 4.5에서 최고 4.7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고 5.5%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최고가 4.0%인데 여기에서 무려 1.5%포인트까지도 더 오를 가능성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한 것입니다.

0: 현대인은 효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효소가 부족하면 효소가 담당하던 화학 반응이 느려지거나 또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복부 팽만, 설사, 복통 이런 장애가 나타나는 거고요. 대사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정 물질이 몸에 쌓이거나 필요한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효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 출혈이 잘 멎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세포 내 효소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DNA, 단백질 합성 등 중요한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효소인데요. 그런데 왜 현대인은 효소가 부족할까요? 무엇보다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효소는 열을 가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취약하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역시 네, 효소 섭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사실 필요한 효소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네, 효소의 양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20, 30대부터 벌써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에 한번 크게 낮아지고 60대에 또 급격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아니 양을 좀 줄여도 소화는 예전보다 못해집니다. 여기저기 자꾸 병도 생기고요. 자,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또 많은 효소 관련 제품들에 눈이 가곤 합니다만, 효소 보충제 이렇게 이름 붙인 제품들이 실제로 충분한 양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쨌든 평소에 식단에서부터 또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채소나 과일, 그리고 견과류도 그렇고, 매 끼니마다 조금씩은 더해주는 것. 아, 그리고요.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음식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이 나오고 여러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단에서 바로 찾는 효소 섭취제가 될수 있겠네요.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4: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4: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렌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복스바겐이 유럽 우량주 50개 종목을 모은 유로 스탁스 50 지수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유로 지수 운영사 스탁스는 어제부터 복스바겐을 유로 스탁스 50에서 빼고 핀란드의 통신업체 노키아를 지수에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복스바겐의 퇴출은 주가 폭락으로 시가 총액이 쪼그라든 이유 때문입니다. 복스바겐 주가는 최근에 확정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만 30% 안팎 떨어졌습니다. 2021년 고점과 비교한다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셈입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자 복스바겐은 감축 인력을 당초 5만 명을 계획했었다가 최근에는 무려 10만 명 감축이라는 기업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화려했던 복스바겐의 시대도 이제는 아 옛날이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81차 유엔 총회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입니다만은 베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전쟁 당사국 지도자가 모두 참석해서 이른바 두 개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첫날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출구 전략을 통한 민심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쓸모없다라면서 유엔 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주요 산하기구에서 탈퇴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번에는 유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유엔을 사실상의 보증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그동안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던 미국이 최근에 돌연 평화유지군 분담금 1억 200만 달러와 정규 예산 분담금 7억 2500만 달러를 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풀입니다.

0: 유튜브가 폭식과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먹방 유튜버들의 영상 삭제와 수익 창출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유명 유튜버들도 수익 창출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독자 약 44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살빼주는 최근 현재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가 폭식과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에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회사 측과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어떤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될지 몰라 영상 업로드도 중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독자 약 10만 명의 먹방 및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도 최근 과거 영상 상당수를 삭제하게 된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메일을 받은 데 이어서 같은 달 말에는 추가 위반 통보와 함께 채널 수익 창출 기능이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속사와 함께 유튜브 측에 문의하고 이의제기를 진행했으며 수개월에 걸쳐 채널에 올린 영상 630여 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영상을 결국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튜버 미소는 과거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지만 유튜브 측은 제작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영상에 체중과 식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감량 루틴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런 내용이 일부 시청자에게는 특정 식습관이나 감량 방식을 따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해서 찍은 영상들을 왜 삭제해야 하는 싶어 속상하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채널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네, LA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뭐야 LA는 사계절도 없고 뭐 사계절 내내 다 똑같네 날씨가 뭐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LA 나름대로 이 LA식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호모사피엔스의 놀라운 적응력을 알게 됐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해피 버스데이.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1: 아니야, 나는 날마다 새로운 생일이야.
0: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피 버스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생일 얘기를 왜 끊었냐면요, 뉴욕에 그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데니엘 티모시라는 이 여성이요, 47번째 생일을 맞아서 자택 뒷마당에 나갔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깊이 약 2.4m 되는 싱크홀 아래로 덜컥 추락하고 말았어요. 물과 잔디가 찬 구덩이 속에서 이게 뭐 그냥 구덩이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사방에 돌무더기가 자꾸만 무너져 내리면서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공포 속에서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이 날 자살 날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다행히 그녀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웃들의 도움으로 또 911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구덩이 속으로 사다리가 내려졌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그녀를 향해서 소방관들과 이웃 주민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고 그러는군요. 목만 조금 삐긋하고 경미한 부상 외에는 무사히 생일의 기적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오늘 아침 무사하시죠? 매일 아침 눈 뜨고 멀쩡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순간조차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평범한 하루 같은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내 발 밑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이 평범한 대지의 고마움과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출발. 오늘이 기적이야.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날이네요. 바로 Autumn Begins, 본격적인 가을 시작을 알리는 초봄입니다. 아, 이렇게 계절 절기가 있어서 매번 그래도 새롭게 좀 여름을 정리하고 가을을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좀 갖게 만들어주죠. 그래도 낮밤이 딱 똑같은 건 아니래요. 이 태양빛이 대구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살짝 굴절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낮의 길이가 밤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진짜 낮밤 길이가 똑 맞아떨어지는 에퀼룩스라는 날은 25일쯤에 그러니까 추석이네요. 그때 찾아온다고 하네요. 자연은 이렇게 늘 변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또 마저 가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잘 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DNA를 갖고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뉴스가 오늘 마침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 뭐 사피엔스 이렇게 딱딱 나눠졌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얽히고 설킨 아주 단단한 나무 줄기가 한 갈래로 쭉 뻗어나가는 진화의 나무가 아니라 옆에 나무도 있고 저기 나무도 있고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화석조차 남기지 않아 유전자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미지의 고스트 혈통까지 수만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다양한 인류 집단은 서로 벽을 치고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고 섞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라는 다채로운 생명의 지도를 만들어냈다. 곧 하나의 단 하나의 고든 줄기가 아니라 줄기와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킨 덩굴의 결과가 우리다. 이런 과학자의 연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했지만 어쨌든 좋은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그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쪽 그 조지 루카스 분이 그 익스포지션 파크에 그 필름에 관한 그런 뮤지엄 루카스 뮤지엄 오브 너레티브 아트를 오늘 개장을 하는 날입니다. 헐리우드의 뭐 스타들은 이미 갈라 파티니 뭐니 다 했거든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봐야지. 이게 뭐 루카스 씨가 엄청난 개인 거금을 들여서 11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아주 LA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을 만들고 오늘 그렇게 문을 엽니다. 봤더니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현재는 멤버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입장료는 한 25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비 멤버십을 위주로 일단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가면 그래도 그 뮤지엄 옥상에는 시그니처 다이닝 스카이워커 그릴이 있다고 합니다. 총 175석 규모의 멋진 전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박물관 티켓이 없어도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LA의 바람을 맞으면서 근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스카이워커. 실제로 스카이워커라는 그 조지 루카스 씨가 그 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농장에서 나온 왜냐하면 단순한 농장이 아니고 여기서 뭐 영화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 북부 마린 카운티 니카시오라는 지역에 넓게 자리고 잡고 있는 그 농장과 목장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또 여기서도 선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뭐 예약을 뭐 해야 되겠죠. 스카이워커 그릴 언젠가 가보고 또 LA 이런 멋진 곳이 문을 열어서 너무 반갑네요. 오늘 그날이 벌써 왔네요. 9월 22일 루카스 뮤지엄 오브 너레티브 아트 루카스 뮤지엄 필름에 관한 그리고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루카스 뮤지엄이 문을 연 9월 22일 이제 추석은 3일밖에 안 남았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저는 탱자 한미옥이고요. 오늘 유튜브가 어제도 이상하게 안 되고요. 요즘도 안 되는데 지금 뭐 열렸어요. 어머, 이렇게 반가울 수가. 나왔어요. 매일 만나던 사람 안 보이면 왠지 뭐 하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만나 반가워요 하시면서 우리 다정님 반갑습니다. 아싸 아싸 해주셨어요. 굿모닝 차차차 시작돼요. 이렇게 가요. 그 연이요. 닿다가 안 닿다가 다시 닿으면 너무 반갑죠. 이 가을에는 여러분에게 그런 소중한 인연이, 귀인 같은 그런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인이세요. 가까워져요. 당신과 나 가을이 오는 문턱에 서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조금 느려집니다. 옷도 조금은, 아직 뭐 내일 뭐 최고 기온 한인타운을 88도를 찍으면서 여름이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바람이 좀 달라지고 또 오래된 사진 한 장 꺼내보게 되고 그렇지요. 자, 오늘은 우리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이 보내주신 글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제목은 가을이 오는 문턱에 서면.

가을이 오는 문턱에 서면 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기세도 선뜻 부는 바람에 꺾였는지 새벽에 이불을 끌어당기게 한다. 마지막 잎새가 지려면 그 시간도 길지 않을 것이기에 긴 소매를 미리 챙기라고 재촉한다. 가을이 오는 문턱에 서면 나는 아버지가 석양 무렵 냇가에서 낚시를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흐르는 강물에 한 장면처럼 멋지지는 않았다. 밀짚 모자를 쓰시고 바지를 허벅지 위로 말아 올리시고 냇가 가장자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서 계셨다. 흐르는 물 아래쪽으로 낚시를 던지고 피레미를 바쁘게 잡으시던 그 모습이 지는 노을과 함께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참 잘생긴 미남이셨다. 글자도 반듯하고 힘차게 잘 쓰셨다. 가정통신문에 쓰신 글을 학교에 가지고 갈 때면 아이의 눈에도 참 기분이 좋았다. 한 번도 인상을 쓰시거나 화를 내시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자식들에게 손찌검 한번 하신 적도 없다. 어머니는 잘생긴 아버지를 위해 늘 옷을 정갈하게 손질해 두셨다. 밖에 나가시는 아버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광경은 벌어지지 않았다. 회초리를 드는 쪽은 언제나 어머니였다. 빨래를 두드리는 다디밑돌 위에 올라서게 하고 종아리를 세차게 내리치셨다. 그러고는 그 밤 내가 잠들면 벌겋게 자국이 남은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약을 발라주셨다. 그 약손이 그립다. 그 회초리 덕분에 세상을 바르게 보는 도덕을 배웠다고 본다. 이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도 두 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립고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에 계셔서 눈가를 촉촉하게 할 뿐 돌아오는 추석 명절도 즐겁지 않다. 철새도 돌아갈 곳을 찾아 떠나는 계절이다. 그 냇가에는 이제 낚시를 던지는 사람이 없다. 밀짚 모자도 걷어올린 바지도 바쁘게 움직이던 손도 없이 물만 그대로 흐르고 있을 것이다. 가을이 오는 문턱에 서면 언제나 그 빈자리가 먼저 떠오른다.

0: 이동원 박인수님의 향수 들으셨습니다. 아, 바로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 고향을 그리는 그 마음을 담은 그런 멋진 시죠. 정지용 시인의 그 고향은 옥천입니다. 저도 옥천군 청상면 도장이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저도 거긴데, 경부고속도로 옥천 휴게소에 가면 그 화장실 앞에 이 정지용 시인의 시들이 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 휴게소 이런 데 가면 지금쯤이면 벌써 나왔을까요? 이 옥수수, 군옥수수, 군밤 이런 먹을 것들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을 먹거리들이 이제 가면 있겠네요. 올가을에 유난히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많으시더라고요. 가셔서 그 부모님의 그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음식들, 시장에 가면 너무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드시면서 많은 힐링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탱자 뮤직 극장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의 주인공.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네, 안녕하세요. 네, 탱자님.
0: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이고, 우리. 예.
0: 아, 많은 그 뭐 봉사 활동도 하시고 또 어머. 그 케냐인가요? 아프리카에 거기서
1: 예, 탄자니아. 예,
0: 탄자니아.
1: 예.
0: 거기서 선교 활동을 예. 하시는 우리 있잖아요. 소개 좀 해 주세요.
1: 아, 네, 네, 네. 이강호 선교사님하고 네. 또 그 부인하고 두 분이서 그래서 선교 바로 한 30년 이상 38년인가 아마 네. 하시고 계시거든요.
0: 네, 네. 친척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늘 서포트를 하시는데
1: 네네네. 네.
0: 요즘 어떻대요, 아프리카?
1: 처갓집에 좀 친척인데, 네. 가서 뭐, 말라리아, 풍토병 걸리셔가지고, 네.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예, 그래도 열심히 뭐, 그냥 뭐, 신앙심들이 좋으시니까,
0: 네.
1: 예, 가끔 오세요, 미국에.
0: 진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아, 가끔
1: 아이,
0: 오시면 연락 좀.
1: 분들이죠, 뭐.
0: 가끔 오시면 꼭 저기 굿모닝 차차차에서 한번 모시고 싶다고.
1: 예, 오시게 되면 한번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0: 우리 마크리 회장은 세계 이커머스 경제연합회 회장님이기도 하신데 제가 이렇게 굿모닝 차차에서 대해서 연결을 드린 게 선교 가실 때 필요한 방역 용품을 무료로 나눔을 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1: 네네, 제가 방역 용품을 코로나 때 많이 팔았어요.
0: 네.
1: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가실 때 네. 그 지금도 이 코로나가 지금 사실 LA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옛날처럼 중증은 아니고
0: 네.
1: 그래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저기에 그 힘드시고 특히 오지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좀 도네이션 좀 하고 나머지 뭐 페이스 실드니 또 그 외에 또 뭐 스카프니 이런 거
0: 네.
1: 그런 거 좀 저기에 좀 추울 때 목에 들어도 되고 또 먼지 같은 것도 좀 막아주고 하니까
0: 네.
1: 그래서 마스크하고 그거를 선교지에 가는 분들이 계시면은
0: 네.
1: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0: 네.
1: 제가 어디로 오라고 정보 드리면은 가져가시면 돼요. 저희는 네. 무료로 드립니다.
0: 아, 아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네요. 어떻게 무료로 이렇게?
1: 응?
0: 야 전화번호. 네. 323-204-8437
1: 네. 네 맞습니다. 예,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텍스트로 주시면 돼요. 제가 바쁘면 네. 전화 못 받아요. 그러면은
0: 네.
1: 보고 방역품 좀 취급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텍스트로 어디로 오십시오. 몇 시까지 네. 정보를 드릴게요.
0: 네네네. 네.

0: 아우, 주변에도 보면 많이 가시더라고요. 멀리 뭐 아프리카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제 아는 친구는 페루를 또 갔다 왔더라고요. 페루.
1: 예, 저하고 가까운 분도 이번에
0: 네.
1: 몽골 가시고, 그러니까
0: 아.
1: 이제, 예, 그냥 가는 것보다, 뭐, 저기, 가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여행도
0: 네.
1: 하고, 뭐,
0: 네.
1: 바람직한 은퇴 생활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시간쯤이
0: 네.
1: 많은 사람은 아닌데,
0: 네.
1: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0: 네.
1: 뭐, 저 같은 또, 소시민이 할수 있는 건 조금씩 좀, 방역제품 좀 도네이션 해드리면, 갈때좀
0: 네.
1: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늘그 멕시코에 가서 의료 선교를
1: 예.
0: 하시는 그 최청원 박사님,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곧 10월부터는 굿모닝 차차차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실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좋겠습니다. 선교 준비하시는
1: 예. 예,
0: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님들께.
1: 언제든 오시면은 마스크 외에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면 제가 일반 상품도 제가 도네이션 할게 있거든요. 지금 예, 도네이션 할게 스카프하고 오게닉 여자들 생리대. 예, 생리대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게닉이에요. 한국 거고요. 예. 그런 것도 뭐,
0: 너무 큰
1: 저기
0: 도움이
1: 막
0: 되죠,
1: 무지하게
0: 진짜.
1: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마크리, 세계 이커머스 경쟁협회 총회장님. 아유,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네,
0: 다음에도 또,
1: 고맙습니다.
0: 좋은 소식
1: 언제든
0: 있을 때또
1: 전화 연락
0: 뵐게요.
1: 주세요.
0: 해외 선교 또 봉사활동에 필요한 방역용품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FA 등록 방역가운, 또 방역용 덴탈 마스크, 선교를 준비하시는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323-204-8437, 323-204-8437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나눔을 한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아우, 그렇게 정말 어려운 곳에서는요, 그렇게 위생용품이 없어서 너무 또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3: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4: 99센트부터라고요?
3: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2: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3: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5: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6: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5: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6: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5: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청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1: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2: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11: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2: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1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3: 장례비는요?
1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용자 웨스턴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요즘 급변하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은 잘 따라잡고 있으십니까? 어우,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오늘 나온 거는 뭐 그 기존의 GPS는요. 이게 뭐 해킹도 되고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위치까지 감쪽까지 속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서 자율주행차가 엉뚱한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중요한 금융거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점이 있는 거를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명해낸 게 바로 양자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퀀텀 뭐 양자 컴퓨터 그쪽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엔 큰 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갔는데 모 대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종목까지 찍어주셔서 저도 이렇게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양자를 이용해서 퀀텀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용해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빛과 자연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에 따르면 2k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기계가 동시에 신호를 쏘고 상대방이 빛의 속도로 칼같이 정확하게 답장을 하는 그렇게 확인하는 방식,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한 철통 방어 위치 확인법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AI가 나와서 뭐 가짜가 판을 치고 이러지만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가 잘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양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대에 그래도요 가장 뜨겁고도 뭐 이런 화두가 물 아닙니까? 물. 지금 레이크 파월 또 레이크 미드가 사상 최저 그 수준을 보여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남가주 우리 주민들의 생명수는 또 이 서부 지역의 젖줄은 콜로라도 강이지요. 최근 아마존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례적인 수자원 보존 동맹을 결성하고 나섰대요. 이른바 콜로라도강 보존 연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돈을 내놓게. 그래서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단순히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발빠르게 직접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물 절약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남가주를 보면 오렌지 카운티 상수도국과 손잡고 앞으로 3년 동안 첨단 누수 탐지 시스템을 대폭 확대한다고 그래요. 이걸 통해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이 무려 1억 8,900만 갤런에 달한다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원주민 농지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센서까지 도입해서 물 낭비를 원천 차단하고, 또 그래서 결국 그 레인 미드 이 호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제스처가 아니고 그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잘 누수도 방지하고 스마트 센서로 이렇게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그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끼리의 날입니다. 코끼리, 야 얼마나 진짜 코끼리 아저씨는 고가 손이래 이러면서, 코끼리는요 참 육식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또 지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으면서도 이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 코끼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말 감동적인 일화도 많습니다. 코끼리는 동료의 죽음을 이해하고 슬퍼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많은 그런 코끼리가 죽으면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신을 나뭇가지나 흙으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우연히 그곳을 지나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용히 뼈를 어루만지면서 슬픔을 나누는 행동을 보여서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야생보호구역 설립자였던 로렌스 안소니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야생 코끼리 무리가요 며칠 동안이나 정글을 가로질러서 이분의 집 앞에 찾아와서 슬픈 눈으로 이틀 밤을 그냥 슬퍼하면서 울다가 집 주변을 지키다가 돌아간 일화가 아주 대표적인 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는요 발바닥에 있는 특별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코끼리가 내는 저주파 진동을 땅을 통해서 감지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진 가족의 안부를 코로 듣는 게 아니고 발로 듣는, 야 발로 들어요. 그 진동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덩치와 달리 코끼리는요 진짜 그 물개처럼 수영선수라고 그래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도 긴 코를 스노클처럼 물 위로 쏙 내민 채 깊은 강을 유유히 건너곤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코끼리 가족들이요 물이 없어서 그 물 찾아서 그냥 몇십 마일을 가는데 너무 짠하고 그러다가 물운동이 갔는데 이 물이요 다 말랐어. 거기 진흙물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코끼리의 날이고 또 우리가 그 코끼리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 코끼리 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헨리 만치니 씨가 옛날 하타리라는 그 영화 음악을 만드셨죠. 영화 속에 존 웨인과 함께 동물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호숫가에서 아기 코끼리 세 마리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곡이죠. 베이비 엘리펀트 워크.

바로 정강태님의 코끼리 아저씨 바로 1981년에 발표된 노래네요. 아 나는 코끼리 아저씨 그 당신은 고래 아가씨 고래 아가씨가 술고래 아가씨는 아닐까 바짝 한번 나를 코끼리는 사람처럼 무려 60년에서 70년 동안 살아가지요. 그렇게 영리한 동물인데 아유 그놈의 상아가 뭔지 응? 상어 때문에 그냥 어? 그 상어 채취 때문에 밀렵을 당하면서 수많은 코끼리가 위협을 오늘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아프리카 가서 코끼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저마다 그 나이대별로 아름다움이 있죠.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8: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9: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8: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9: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8: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골프도 즐기고
9: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8: 센터 메디컬 걸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9: 888-847-3098, 888-847-3098.
1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오늘도 찾아주시는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근부근 힘이 막 솟아요. 아, 유튜브가 오늘 안 됐었는데 지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비님도 오셨네요. 어제도 아침 10시 생방 시작해서 저 혼자 신나게 유튜브 댓글 많이 많이 했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힘이 불근불근. 다정님도 요즘 조금 그러는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럭키위키님도 오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해변가에 가셔서 혹시 샌드하퍼라고 보셨나요? 샌드하퍼. 우리말로 하자면 모래벼룩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모래 위를 벼룩처럼 툭툭 튀어다니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 또 포식자를 피해서 축축한 모래 속 깊은 곳에 파고들어 있다가 선선해지면 나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 모래를 파헤치며 굴을 만들고 먹이를 찾는데, 주로 해초나 유기물을 먹는데요. 그런데 요 녀석들이 하는 그 야간 활동이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요. 겉보기에는 그냥 귀여운 조그만 그냥 새우 같은 녀석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게 뭐 1인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뒤흔드는 엄청난 공사 부장님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작은 샌드하퍼, 이 모래 벼룩들이 밤마다 해변 모래를 파헤치면서 이동시키는 양이 놀랍게도 해변 1m당 약 110파운드 예, 다른다고 그래요. 해안 전체로 넓혀보면 이 조그만한 생물들이 하루 동안 옮기는 모래의 양이 웬만한 강하나를 실어 나르는 퇴적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 때문에 밤마다 모래를 이렇게 모래를 뒤집어 놓은 덕분에 헤집어 놓은 덕분에 해변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그 바람에 바람과 파도가 이걸 밀어서 저쪽 모래 언덕을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해수면이 올 겨울에는 1피트가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디어 예전부터 뭐 2,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체감을 실제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뭐 이미 한 차례 지나갔죠. 근데 이번 겨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가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자연 방파제 역할을 이 모래 언덕이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이렇게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벼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벼룩이 뛰어봐야 뭐 이러지 말고 정말 소중한 이 자연의 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내셔널 스테이트 그리고 캐피탈 데이입니다. 사실 미국 50개 주의 모든 주도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외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렸을 때 미국 주와 그 수도를 외우느라 골치 썩었던 기억, 이곳에서 학교 다니신 분은 계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각 주와 그 주도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날, 내셔널 스테이트스 앤 캐피털 데이. 근데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 주 이름 중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알파벳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지도를 뭐 꺼내든 커다란 지도가 있으면 옛날 뭐 미국 횡단하려고 큰 지도 사고 그랬잖아요. 아이들과 한번 꺼내보면서 그리고 대륙 횡단의 꿈을 갖고 쳐다보았던 그 지도를 한번 꺼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미국 주 이름 중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알파벳은 바로 조용필이 부르는 이 노래 알파벳입니다. 뭘까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큐 들어갑니다.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아니 지금
0: 마이크 당겨줘.
1: 그냥 마이크 당겨주시고 미안합니다. 혼자 소리만 그냥
0: 버튼을 이거. 엉뚱한 거 눌렀어.
1: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후니 형입니다. 네. 아니 오늘 야, 네. 아침에 그 네. 오픈하고 방송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 이동하다가 네. 오늘 적었잖아요. 그 뭐야 네. 입추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 가을을 오는 날이고
0: 추분.
1: 아, 추분. 네. 왜 봄은 입춘인데 가을은 추분이에요?
0: 입추라고도 해요.
1: 아, 입추라도 해요?
0: 네. 입추는 지났죠? 벌써?
1: 그런가요?
0: 오늘은 추분.
1: 오늘 예. 추분.
0: 영어로 뭐 이퀴녹스?
1: 일본 주분데스.
0: 아 주분데스.
1: 주분데스. 충분합니다.
0: 아니, 아, 이러다가 금방 또 이제
1: 겨울 돼요.
0: 입추. 아니야.
1: 아, 뭐 또 입추야?
0: 입동. 입동.
1: 입동.
0: 입동. 겨울 오고.
1: 입동이야.
0: 아, 우리 어른이다 진짜 이런 어려운 말 쓰고.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디 써요 그냥.
0: 윈터 비긴.
1: 아 근데 제가 네. 사실 오늘 그 뭐야 루카스 조지 루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지 루카스 그 뮤지엄이 오픈을 해가지고 네. 가보려고 했는데 그 뭐 마이크도 안 켜고 대답을 하세요. 네. 가보려는데 아직 네. 못 가더라고요.
0: 아 그 저도 들어가서 티켓 끊으려고 그랬더니 네. 지금 멤버십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만 되고 일반인은 안 돼.
1: 아유 네 진짜.
0: 대신 거기 위에 그러니까 레스토랑
1: 그거 스카이워크.
0: 어 어.
1: 아 근데 뭐.
0: 스카이워크. 거기에 난 벌써 메뉴까지
1: 메뉴 뭐 괜찮은 게 있나요?
0: 뭐뭐 응. 와규 햄버거.
1: 아니 근데 거기는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뭐 요다 버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그리고 막 그 뭐 멜레네즈 이태리 요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괜찮더라고요. 그 저기 메뉴가.
1: Trust the force you must 뭐 이런 거
0: 해야지. 왜냐면 뮤지엄들은 네. 특히 그 음식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수준 있게.
1: 저는
0: 그렇게
1: 한
0: 안 비싸게.
1: 번도 뮤지엄에서 밥을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저기 가면 많잖아.
1: 어디요? 뭐 게티 이런데?
0: 어.
1: 아, 그 샌드위치 이런 거 먹고 거기서 막 제가 막 레스토랑에서 먹은 적은 없거든요.
0: 아, 게티 뮤지엄 두 개가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게리 빌라.
1: 네, 게티 빌라.
0: 거기서 저는 앉아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1: 그거 저희 뒷마당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시 뭐
0: 맛있어.
1: 뒷마당이지 뭐 우리 뒷마당.
0: 그리고 네. 살짝 뭐 이제 음료도 싸가고 그러면서.
1: 아 좋죠. 너무 좋죠. 데이트하기 너무 좋고.
0: 뭔 말인지 알죠?
1: 네. 네. 아니 뭐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0: 아 좋아요. 네. 우리 부모님 모시고 거기서 막 진짜 햇볕 받으면서 바로 말리부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입장료도 안 받잖아요. 안 가보신 분 가세요.
1: 입장료를
0: 안 받아요.
1: 안 받았나요?
0: 네.
1: 그렇지.
0: 그냥 예약만 그 미리 해야 돼 온라인으로. 그리고서 주차장 비만 내면 되지.
1: 근데 그러니까 그 게티는 저희 가면은 저 트램 타고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게 재밌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재미가 또 있어서.
0: 그거는 뭐 사이즈가 뭐 엄청난 건물이잖아요.
1: 그러니까. 그분 그 영화 보셨어요?
0: 뭐요?
1: 그 게티 패밀리 된 영화.
0: 그치 와, 그치.
1: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0: 그
1: 가니까. 또
0: 딸내미.
1: 기분이,
0: 납치당해서.
1: 딸이 아니고 이제 손자.
0: 손녀.
1: 손자.
0: 손자인가?
1: 네, 손자. 그 야. 우리는 내고 하지 않고 막 이러고 와
0: 야.
1: 멋있더라고요.
0: 아, 진짜.
1: 근데 진짜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0: 그러니까
1: 그쵸?
0: 그냥 네. 평범한 집안에 우리 평범하신 우리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1: 누가 평범하다 하셨나요?
0: 네.
1: 절대 평범하지
0: 비범한 당신?
1: 아 힘들었습니다. 아 우리 로빈님 오늘 저희 둘 다 흰옷 네. 입었다 하셨는데 그러네요.
0: 어머.
1: 좋게 보면
0: 아니,
1: 의사
0: 왜 이래?
1: 나쁘게 보면 환자.
0: 어제도 맞더니 오늘 아니 저는 딱 들어오는데 웬 네. 셰프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1: 아니 왜? 저 왜 이게 셰프예요?
0: 아 우리 진짜 오늘 이상하다.
1: 제가 오늘 그랬잖아. 좋게 보면 의사 나쁘게 보면 환자.
0: 환자
1: 둘 중에 하나.
0: 네. 셰프 좋다.
1: 저
0: 백의 천사 간호사
1: 뭐 자기는 천사시고요 저는 셰프예요. 지난번에 뭐 아시는 분이 그랬다면서요 저보고
0: 뭐요?
1: 중 요리 닮았다고
0: 주방장 중국 주방장이라고 해서 나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중국 주방장이 왜 등치도 크고
1: 근데 그 뭐 중국 주방장 하시는 분이 만약에 왜소하고 말라봐요 음식이 맛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0: 주방장분은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1: 그럼요. 본인이 먹는 걸 좋아하고
0: 그치.
1: 잘하시니까 계속
0: 우리 맛보느라 계속 먹어야
1: 그러니까요.
0: 돼. 먹는 걸 좋아해야 돼.
1: 제 커즈니 사촌이 하와이 출신이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말도 거의 못해요. 그 영어도 완전 한국 하와이 영어를 써요.
0: 아, 하와이 영어 어떻게 해?
1: 액센트 있잖아요. 하와이 영어 끝에 호와 야 이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디즈 워치 더 무비 호와 진짜 이래요.
0: 진짜
1: 그래. 걔들은 끝에 야 이거 아니면 호와 이걸 붙여요. 그리고 액센트가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0: 맞아. 끝에 말이 그렇게 끝나는 게
1: 그거를
0: 많더라고.
1: 젊은 여성분이 하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제 사촌 애가 등치도 스모어 같은 애 이만하고 막 이런 애가 막 호와 이러면 짜증이 나요. 막 되게 싫어.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니까 결국 셰프가 된 거야.
0: 야.
1: 근데 그 등치 셰프 하니까 사람들이 걔가 보면 다 맛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0: 그리고 셰프 하려면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아,
1: 그럼요. 이게 힘도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아. 지금 일본 거 갖고 되게 유명한
0: 데서. 난 정말 셰프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최고예요.
1: 아, 그러니까 집에서.
0: 남을 먹게 그 맛있게 저기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음식을 그렇게 계속 서서 하신다는 게
1: 그러니까 아. 한두 번들 매번 이렇게
0: 너무 감사해.
1: 예, 셰프. 봉골레 하나. 난 그 못할 것 같아.
0: 맛있는 파스타 먹고 싶다. 그쵸? 잠깐 갑자기 그러니까.
1: 그죠. 예. 예. 맛있는 봉골레 먹고 싶네요.
0: 거기에다가 파마산 치즈 막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뭐 화요일 날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제가 빨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건국 신화 중에 그 우리 월드컵 이 월드컵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
0: 아직 몇 개
1: 남은 게 있어갖고 왜 축구에 자꾸 빠지니까 그런데 자 오늘은 여러분 폴란드 축구의 나라 폴란드 그게 폴란드 별명 뭔지 아십니까? 아 그게 아닌가? 네덜란드인가?
0: 뭐요?
1: 아 오렌지 전차
0: 그거는 폴란드
1: 보다.
0: 아니죠?
1: 네덜란드인가 보다. 전차가 폴란드 아닌가? 아, 어쨌든 폴란드와 크로아티아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폴란드 기억나세요 그 국기?
0: 폴란드 국기가 뭐였더라?
1: 아 근데 제가 봤을 찾아봐야지. 때 제가 봤을 때 저기 폴란드 가보시지 않았어요?
0: 아 폴란드 안 갔어요.
1: 안 가보셨어요? 아 폴란드 여러분 수도에 바르샤바가 있거든요.
0: 어 바르샤바.
1: 거기 가시면 되게 유명한 동상 있어요. 인어.
0: 아
1: 인어 동상이 있습니다.
0: 아 폴란드 국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1: 어 심플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 공주 안다다시 그거랑 좀 달라.
0: 그냥 반을 나눠서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흰색. That's it.
1: That's it. 자 그러니까. 야. 그 바위에 앉아 노래하는 그런 인어가 아니라 이 인어는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있는 인어가 조각상 있어요. 싸울 전투를 하는 인어예요. 자, 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그런 유명한 인어상이 있느냐? 전설이 있습니다. 비스와강에 인어가 나타났어요 옛날에. 그래서 인어가 그 강이랑 주변 너무 이뻐서 거기서 아 여기 살아야겠다 너무 이쁘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 어느 그 동네 사는 어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 입장에서는 인어가 너무 미운 존재인 거야. 왜냐하면 인어가 어부들의 그물에 묻혀있는 물고기 계속 풀어주거든. 그러니까 어부들은 신나서 화가 나잖아. 자기의 먹거리인데 팔아야 되는데 이놈의 인어가 자꾸 반인 반어가 자꾸 물고기 편을 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찾다 보니까 이게 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인어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인어가 갑자기 잡힐 것 같으니까 노래를 불러요. 뱃섬에 아, 무슨 노래 부를까?
0: 사이렌
1: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 이런 노래를 불러요.
0: 비슷했어?
1: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부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 이거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야 이거 그냥 괜찮네. 냅두자. 같이 살자.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살게 냅둬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상인이 그 동네에 옵니다. 야 인어라는 게 이제 노래를 한다고? 이거 잡아갖고 우리 서커스 단다면 돈 좀 벌겠는데 그리고 이걸 잡아버려요.
0: 관광상품으로
1: 관광상품으로 잡아 인어를. 근데 인어가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인어의 노래 구해달라고. 이거를 야 이거 돌고래인데
0: 돌고래 하나
1: 잘하셨어요. 이 소리를 들은 마을의 젊은 어부가 목숨을 무릅쓰고 인어를 구해줍니다. 구해줘요. 자기는 다쳤지만 그러니까 인어가 고맙잖아. 인어가 풀을 나면서 당신들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도시를 내가 지켜주마. 그러면서 인어가 내려가더니 칼이랑 방패를 들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수호자가 되었다.
0: 칼과 방패를 든 인어야.
1: 이게 관광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 도시를 지키는 정말 상징이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폴란드의 입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트릭이었어. 트릭.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땅 제가 아까 폴란드랑 말고 뭐랬죠? 크로아티아 거기 국기를 보십시오.
0: 크로아시아
1: 크로아시아 국기를 보세요.
0: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 자 폴란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0: 여기도 무슨? 방패네.
1: 방패죠.
0: 체스판 같은
1: 그렇죠. 흰색
0: 방패가
1: 빨간색
0: 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축구 유니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0: 맞아.
1: 체크무늬예요. 빨간색이랑 흰색의 네모난 체크무늬.
0: 이 나라도 국기 그리려면 머리 아프겠다.
1: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떼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줄무늬로 맨 밑에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세 줄이 있고 그 가운데에 방패가 있네요.
1: 그렇죠.
0: 빨간색 체스판처럼.
1: 그 동네는 방패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그 유니폼을 축구 유니폼을 보면은 빨간색, 흰색의 체크무늬가 딱 들어와 있어서 멀리서 봐도 크로아티아다 딱 알거든요. 이 무늬를 바로 우리는 샤오브니차라고 하는데
0: 샤오브니차?
1: 샤오브니차 마시는 차 아니고요. 샤오브니차. 근데 이 체스판 같은 게 전설이 있어요. 크로아티아의 왕이 베네시아의 상인들에게 잡혔던 일이 있습니다. 포로가 돼요. 근데 상대가 왕에게 너는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너랑 체스를 두겠다. 체스를 둬서 네가 이기면 내가 살려줄게.
0: 네.
1: 그리고 체스를 둘이서 대결을 하는데 왕이 세 판을 연속으로 이겨버립니다.
0: 잡혀온 포로가 된 왕이.
1: 포로 왕이 머리가 좋았던 거죠. 체스를 세 판을 연속으로 이겨. 네. 그래서 결국 약속대로 자유를 찾았는데 네. 내가 체스 덕분에 목숨을 살았다.
0: 네.
1: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흰색의 체스판 무늬를 크로아시아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해요.
0: 거기는 체스 엄청 두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크로아시아에서는.
1: 체스를 두면 머리 진짜 좋아지거든요.
0: 그럼요.
1: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사실 역사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0: 네.
1: 그냥 전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왕이 네. 체스로 자리를 찾았다.
0: 네.
1: 그래서 모든 그 크로아시아인들은 항상 경기 유니폼을 보면 네. 체스 무늬를 가지고 자신의 용기를 북돋운다고 합니다.
0: 체스판처럼.
1: 네.
0: 이 축구장을 누비는 거야.
1: 근데 체스 둘 줄 아세요?
0: 뭐 조금 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장기는 장기 알아. 장기랑 비슷하잖아.
1: 장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전 장기 옛날에 어렸을 때 잘 뒀어요.
1: 진짜요?
0: 응.
1: 어릴 때라는 게 어느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뒀어요.
1: 그때 뭐 부모님께 배우셨구나.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 때 어릴 때 배우니까 그때가 더 잘 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총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0: 차는 직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포는 점프 이런 거.
0: 그치.
1: 포는 포켓몬 뭐, 안 되고 저는 앞으로만 갈 수 있고. 근데 체스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
1: 저는 그걸 볼 때 너무 놀란 게
0: 동서양이
1: 동서양 어떻게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지? 중국 영화를 보면요, 삼국지 네. 관련된 영화 중에
0: 네.
1: 그 장기를
0: 네.
1: 장군 두 장수가 사람으로 둬서 대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말판을 바둑 그 장기판을 그려가지고
0: 네.
1: 땅에다가
0: 네.
1: 자기의 부하들을 장기 말로 딱 세워둬요. 그리고 자기가 장기판을 딱 두면 그 사람이 그 말이 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 상대를 먹을 때 칼로 베어서 상대를 죽여. 야,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와.
1: 물론 잔인하지만.
0: 저는 옛날에 체스에 관련된 실화에서 나온 건가요?
1: 그
0: 한번 미니 시리즈를 본 적이 있는데
1: 네.
0: 이렇게 누워서도 체스판이 왔다 갔다 하면 체스 그 천재 여자에 관한 얘기.
1: 그거 못 봤어요.
0: 예.
1: 그 옛날에 그 기록 세웠던 그 얘기인가?
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체스의 세계도 놀랍더라고요.
1: 그
0: 각국마다 챔피언을 만들어내고 이런
1: 그러니까요.
0: 거.
1: 그러니까요. 체스랑 이런 것들은 또 요새 AI랑 대결하고 막 그러잖아요.
0: 예.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체스도 아마 A가 한국 사람을 이겼나?
0: 이겼어요?
1: 뭐,
0: 지난번에 우리 또 봐도
1: 그래도 이세돌 그 구단인가? 그분이 한 번인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0: 한 번 이긴 것도 대단한 거야.
1: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하여튼 뭐 체스 여러분 둘 줄 아시는 분들은 체스를 드시면서 크로아시아를 한번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0: 네.
1: 크로아시아를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거를 기념으로 사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0: 거기 여행 가야 되는데 크로아시아
1: 그쪽 좋잖아요.
0: 너무 좋다고 옛날부터 그 굉장히 싸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또 올랐을 거예요.
1: 아유 이제 싼 데가 어디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갑자기 싼 거니까 생각나는데
0: 네.
1: 중국 음식점에서 자장면이죠. 이제 짜장면이도 되죠 표기어가.
0: 제일 싼 거.
1: 아니 근데 두 글자인데.
0: 싼 거.
1: 싼 거. 제일 싼 거 어떻게 알았지?
0: 제일 싼 거.
1: 싼 거. 싼 거 하라.
0: 아니 오늘 그 어떤 중국 6살 된 소녀가요. 세계 네. 기록을 세웠어요. 두 개나.
1: 뭐 이렇게 맨날 세워 그쪽을.
0: 그 큐빅.
1: 큐빅.
0: 큐브 있잖아요.
1: 큐브.
0: 그거 맞추는 거.
1: 6살이?
0: 6살 애가 쫙쫙쫙쫙 맞추는데 평균 몇 초가 걸린 거 같아요. 하나 맞추는데.
1: 그거
0: 4.6초인가? 그러니까
1: 기록 보니까 10초가 안 되더라고요.
0: 4.6초 만에 그냥 큐브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두두두두두 다 맞춰. 와.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 부럽지 않아.
0: 네, 부럽지 않아.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송송 블루.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렌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아름다운 그러게요. 음악의 향기가 막 나는 듯한.
1: 네, 이제 뭔가 무게감이 있고. 네. 네, 뭔가 럭셔리한 느낌이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0: 네, 바로 위너스 챔버 콰이어 재단의 최원현 디렉터님 그리고 박복길 이사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1: 일단 네. 모르신 분들 위해서 네. 일단 한 분씩 먼저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너스 챔버 콰이어 파운데이션을 창립하고 음악 감독과 지휘를 맡고 있는 최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2: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WCCF의 첫 번째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요. The First Resonance라는 네.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의 첫 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말 그대로 공연 이름이 첫 울림이네요. 네.
1: 그렇죠.
0: The First Resonance. Resonance.
1: 네, 벌써 네. 댓글에서 뭐 원현 씨 여기 나오시는 거를 막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고.
0: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네.
0: 뭐 네. 월드컵 할 때 응원 단장 하시는 분이죠.
1: 뭐 많이 하시죠. 네, 유명하시죠. 우리 지휘자이자 대표님이신데 네. 또 우리 이사님, 이사님들 네. 한번 나눠주시죠.
0: 박복길 이사님, 복길 씨.
3: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위너 챔버스 콰이어 파운데이션의 이사장 박복길입니다. WCCF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창단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설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WCCF 이러니까 무슨 스포츠 구단인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네. 바로 위너스 챔버 콰이어 재단의 네. 약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위너스 챔버 콰이어 재단이 뭐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립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0: 높고 네. 또 전혀 다른 세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세대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네. 아, 참 이런 선한 힘을 가진 합창 공동체를 좀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그 뜻에 공감해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신 우리 박복길 이사장님께서 네. 그리고 또 많은 수많은 감사한 이사님들께서 계셔서 아, 네. 저희 WCCF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이사장님들 이사님들 얼마나 정말
0: 맞습니다. 어?
1: 서포트가 되시는데 그죠?
2: 그럼요.
3: 예, 맞습니다.
0: 네, 이사장님은 어떻게? 네,
2: 어떻게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3: 예, 저도 생각하기를 음악이 가지고 있는 큰 힘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네. 만들어준다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하고 관계없고 또 세대와 관계없고 또 네. 남녀 불문에 하여 모두가 이제 음악을 한 목적을 가지고 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큰 우리 힘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순히 우리끼리 좋은 음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문화와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또 많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우리가 가진 음악을 직접 가지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WCCF가 시작되었습니다.
2: 네, 네. 창단의 의미가 정말 대단한데 네. 아니 근데 미옥씨 이거 보셨어요?
1: 뭐요?
2: 이번에 창단 연주회 네. 포스터를 보니까 네. 공감, 사랑, 그리고 축복 그 밑에 정말 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울림이 되는 시간 와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1: 네.
2: 근데 이 서로 다른 목소리 하나의 울림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위너스 챔버 콰이어 안에는 또 파트와 팀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죠?
0: 저희 위너스 챔버 콰이어 파운데이션 안에는 세 개의 콰이어가 오, 지금 있어요.
2: 네.
0: 샤인 콰이어, 커뮤니티 콰이어, 미션 콰이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2: 네.
0: 이 샤인 콰이어는 음악을 통해서 좀 활력과 기쁨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둬서 저희가 피지컬 테라피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오,
2: 저는 샤인 콰이어예요. 네. 네.
0: 그래서 네. 이제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네. 이렇게 모이는 팀이고요.
2: 네. 네.
0: 그리고 커뮤니티 콰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으로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성인 합창단이에요.
1: 네.
0: 이 커뮤니티 콰이어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모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미션 콰이어는 목요일 저녁에 모이고 있는데요.
2: 네.
0: 이 공연과 문화 선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음악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서 섬기는 역할을 사명을 띠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1: 아~
0: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뭐
2: 네.
0: 그렇게 하는 수어 이번에도 수어 찬양도 같이 하고요. 그런 네, 콰이어입니다.
1: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더 좋겠어요.
0: 네,
1: 각자에 맞게.
2: 그러니까요.
1: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2: 근데 이 팀들이 뭐 색깔들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좀 잘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3: 예, 얼핏 보기에는 네. 좀 달라 보이지만
2: 달라 보여요. 네.
3: 우리가 노래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3: 특별히 이번 창단 연주에 각 카이오가 각각 이렇게 다른 색깔로 시작을 하지만은 공연이 시작될수록 함께 노래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그 마지막에는 그 세 개 합창들이 똑같은 그 울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르지만은 함께 할 수 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정말로 필요한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합창단이 아닌 커뮤니티와 미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1: 굉장히 그 느낌이 그 안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이렇게 단원들을 모으고 합창단을 만들어가고 호흡 맞추고 이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2: 그럼요. 진짜 어려우실 것 같은데.
0: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2: 그죠? 솔직히 쉽지 않으셨죠?
0: 쉽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2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2: 네.
0: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나오고 있는 중인데
1: 네.
0: 요즘에 사실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진 삶이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2: 네.
0: 이 처음에 몇 달 동안에는 진짜 두세 명만 모이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솔직히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아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했습니다.
1: 그 고비를 넘겨야 돼.
0: 네. 그런데
2: 네.
0: 이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1: 네.
0: 저희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몇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1: 네.
0: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연습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또 한 분 데려오고 또 한 분 데려오고 그러면서
1: 네.
0: 너무 좋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은 합창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2: 네.
0: 멤버들이
2: 네.
0: 좋은 코어 멤버들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1: 아 진짜. 네. 그렇죠, 이사장님.
3: 예, 예 맞습니다. 예.

0: 저희가 우리 처음부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1: 네.
0: 이제 얼마나 잘 부르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전공에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다 비전공자이고
1: 네.
0: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1: 네.
0: 완성됐을 때 그 승리감 같은 거 이제
1: 네.
0: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실제 합창을 해보면 내 목소리가 이게 크게 나오는 건 좋은 합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2: 그렇죠.
0: 그래서 상대방 옆에 있는 네. 뭐 엘투라든가 베이스라든가
1: 네.
0: 혹은 이렇게 소프라노에 많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소리가 거기에 하나가 믹스가 되도록
1: 네. 예,
0: 본인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합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멋진 표현이시다.
2: 본인을 내려놓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1: 네.
0: 우리가 내 옆에 사람을 항상 이렇게 격려하면서
1: 네.
0: 또 바라보면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거기하고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합창을 하면서 배울 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네. 우리 박복길 이사장님도 같이 합창하시나요?
0: 예, 저도 커뮤니티 콰이어에
1: 네.
0: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베이스?
0: 예, 베이스입니다.
1: 아,
0: 예.
1: 야.
2: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네. 비전공자분들이 모여서
1: 네.
2: 자기 목소리의 톤을 맞춘다는 게 사실 우리 지휘자님이 워낙
1: 네.
2: 최원영 지휘자님이 근데 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0: 네. 네.
2: 하시겠지만 그거를
1: 네.
2: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1: 네.
2: 혼자 목소리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2: 진짜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3: 그런데 막, 네. 네, 너무 감사했고
2: 네.
3: 이 저보다 사실은 이제 단원분들이 아 이거
2: 네.
3: 저 노래 못해요 많으세요.
1: 네.
3: 그런데 오멘트마다 하나가 탁 되는 순간
2: 네,
3: 돋는 그런 순간이 경험 우리가 정말
1: 네.
3: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는구나.
1: 합창단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꼭 발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2: 연습하는.
1: 모두가 화합이 되고 또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나를 좀 내려놓고
2: 네,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는 시간들이 정말 귀한 것 같은데
2: 네.
1: 이번에 연주의 공식 타이틀이 The First Resonance
3: 네.
1: 공명이란 뜻이죠.
3: 네.
1: 사랑 그리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제목에 담긴 메시지와 이번 연주에서 선보일 주요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3: 소리를 낼 때 어떤 공간에서의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뭐 넓은 공간이냐 좁은 공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울림 속에서 또 여러 소리가 만나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1: 네.
3: 첫 번째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1: 네.
3: 그래서 저희 세계 콰이어가 다 사람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2: 네.
1: 좋네요, 진짜.
3: 네.
1: 네.
2: 울림. 첫 번째가 울림입니다.
1: 그렇죠.
3: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공감, 그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스테이지가 있고요. 또 저희
1: 네.
3: 출연진 중에서 영엔젤스 콰이어가 함께 출연을 해요.
1: 네.
3: 영엔젤스 콰이어는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어린이 합창단인데
1: 네.
3: 이 저희 영엔젤스 콰이어가 다음 세대의 울림을 함께 또 이어갈 수 있는
1: 네.
3: 그런 주제로 또 함께
2: 네.
3: 출연도 하고요.
2: 네, 네.
3: 그리고 또 저희 그 앙상블이 있습니다.
1: 네.
3: 현악 삼중주 앙상블도
2: 네.
3: 또
2: 네.
3: 함께 출연을 해요. 오시아 학생들로 구성된 저희 앙상블인데
1: 네.
3: 앙상블도 함께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1: 네.
3: 어찌됐건 이번 창단 연주에는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3: 모두 다른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저희가
1: 네.
3: 최대한 포커스를 맞춘 그런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
2: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한 게스트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지금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3: 네.
2: 특별 게스트 아까 말씀한 엔젤스 콰이어 그리고 챔버 앙상블
3: 네.
2: 요게 같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시간이 그러면은 몇 시부터 저희가
3: 저희가 5시부터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2: 5시에요. 예.
3: 5시에 이번
1: 네.
3: 주 토요일 5시에 세계
1: 네.
3: 등대교에서 하는데요. 5시에서 WCCF 웰컴이라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1: 네.
3: 5시 30분부터 프리콘서트로 저희 현악 3중주 연주가 펼쳐지고요. 그다음 6시부터 본 콘서트를 하는데 본 콘서트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 네.
3: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면 끝이
1: 네,
3: 날 거예요.
1: 네.
3: 그리고
2: 너무 아쉬운데?
3: 그 뒤에
2: 네.
3: 리셉션이 있습니다.
2: 아~
3: 네. 그래서 저희가 창단 연주회이기 때문에
2: 네.
3: 오신
1: 네.
3: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커스를
1: 네.
3: 두었어요. 그래서
1: 네.
3: 네, 한 7시경부터 배고플 때면서
2: 네.
3: 좀 교제
1: 네.
3: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또 준비를
1: 그렇군요.
3: 했습니다.
2: 자, 혹시 지금 잠깐 놓치신 분이 장소가 네. 글렌데일에 있는 세계 등대교회입니다.
3: 네, 맞습니다.
2: 1479 이스트 브로드웨이 글렌데일이고요.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주 토요일 9월 26일 오후 5시부터 웰컴이 시작이 되고 일찍 끝나게 여러분 절대 늦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늦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리셉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저희가 오실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에요.
2: 아, 그렇겠다. 네.
3: 왜냐면은 그 세계등대교회가 너무너무 예쁜데 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분 정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1: 네.
3: 오실 분들은 꼭
1: 미리
3: 네, RSVP를 좀 해주시면은
2: 그러네요.
3: 네, 저희가 예. WCCFLA.org WCCFLA.org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RSVP를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시는 네. 분들 몇 분이신지 이름들하고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 손님으로 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714-869-5678 714-869-5678 그리고 WCCFLA.org로 미리 좌석을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료 공연인데다가 네. 또 사전 웰컴 리셉션까지 준비되어 있어서요. 아주 따뜻한 교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짜 위너스 챔버 콰이어 네. 파운데이션 이걸 뭐 어떻게 외워야 되죠? 위너스 챔버?
3: 네.
1: 위너스 챔버.
3: 위너스 챔버 콰이어 파운데이션.
2: WCCF.
3: 네. WCCF로 네. 그냥 외우세요.
1: WCCF. 네, 네. 위너스 챔버 콰이어 파운데이션.
3: 예.
1: 이 재단이 나아갈 활동 계획도 예. 궁금합니다.
0: 예, 우리 저희 우리 그 WCCF는 이제 문화 선교에 대해 가지고 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저는 이제 요즘 그 선교의 방법도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익숙한 분에게는 아주 언어가 자연스럽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제 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악과 문화는 이제 종교와 세대, 언어의 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이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문화 선교는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음악으로서 먼저 찾아가고 또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민 사회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단체가 원하는 그런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앞으로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아울리치 공연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가 있고 싶어도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네. 그런 교회 가서 같이 찬양으로 성가로 합창으로 같이 섬기는 예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뮤지컬이나 영상 같은 문화와 음악을 활용해서 공연 네. 미디어 선교 활동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이나 문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려고 하니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단체가 되는 WCCF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멋집니다. 자, 네. 아울러서 나도 여기 함께하고 싶다라는 분도 그날 한번 가시면 좋겠네요.
3: 그럼요.
1: 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나요?
3: 맞습니다.
1: 나 노래 못 함께할... 부르는데.
3: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3: 네, 못 부르시는 분들 왜냐면은 오셔서 노래를 네. 배우실 수 있잖아요. 네, 배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1: 그렇죠.
2: 네.
1: 시원영
2: 진자님께도 그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니까.
1: 네,
3: 맞습니다.
2: 열정만 있으시면 되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함께하고자 싶은 마음 그리고 꾸준히 함께 꾸준히 같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열정만 있으시면
1: 네.
3: 되십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2: 마지막으로
1: 우리 마이크가 안 되시지?
2: 마이크가 네. 조금 불량인 것 같은데.
1: 네, 네. 큰일 났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네. 이번 토요일 공연을 기대하실 네. 많은 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초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저희 첫 번째 울림은 작은 마음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노래로 또 어떤 네. 분은 자신의 재능으로 또 누군가는 후원으로 또 누군가는 한 마음을 공연에 초대하는 것으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WCCF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목소들이 모아 하나의 울림이 되고 또 그 울림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특히 이번 토요일 날 그 첫 번째 울림에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 라디오 여러 서울. 아,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도
2: 두 분 다요? 네. 네. 코리아
1: 서울
2: 라디오 코리아
1: 들으시면 또 오실 거네. 네. 그럼요. 아, 서울
0: 코리아였으니까. 네. 네. 꼭 함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바로 위너스 챔버 콰이어 파운데이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예. 5시부터 글렌데일에 있는 세계 등대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전화 714-869-5678 714-869-5678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디렉터이자 파운더이신 우리 최원현 씨 끝인사 간단히 주실까요?
3: 네. 네. 저는 오시는 모든 분들이 공연을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아, 노래 잘 들었다, 공연 잘 봤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뜻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울림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글렌데일에 있는 세계등대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다릴 테니까요. 온 가족 함께 오셔서 저희 첫 번째 울림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네,
0: 감사합니다. 네. 네.

0: 우리 훈이 씨, 네. 훈이 씨 합창단 해보셨어요?
1: 어릴 때.
0: 네.
1: 그냥 교실에서.
0: 그냥
1: 교실에서.
0: 아니 합창단
1: 못
0: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 못해요, 진짜.
0: 그래서
1: 어렵더라고요.
0: 이렇게 다 각기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공연을 하실 때 합창할 때 그 울림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1: 해보셨죠?
0: 저도 해봤죠.
1: 파트가 뭐 있었어요?
0: 네. 저는 알토 했어요.
1: 알토요?
0: 네. 이제 소프라노는 싫더라고요.
1: 왜요?
0: 막 올리기가 힘들어. 그리고 알토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주로 소프라노를 많이 하시기
1: 그렇구나.
0: 때문에
1: 오히려 네.
0: 저는 이제 알토 이렇게 잘 소리를
1: 무게 있는 알토
0: 내니까 네.
1: 끝나고 식단은 알토란.
0: 알토란 뭔 얘기야 진짜. 바로 네. 위너스 챔버 콰이어 파운데이션 각자에 맞게 그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노래를 굉장히 성악적으로 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샤인 콰이어 그런
1: 그렇죠?
0: 거는
1: 네.
0: 가서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할 수 있는 피지컬도 있고
1: 네, 음악이었으면요 진짜 정신 건강에 너무 좋고
0: 그럼요.
1: 사람이 행복할 수
0: 있어요. 이 합창단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1: 아, 네.
0: 우울증 있었고 요즘 살맛도 안 나는데 나오셔서 함께 노래하시면서 많은 그 생기를
1: 찾으시고 그럼요.
0: 그럼요.
1: 이번 토요일 공연에 분? 한번 네. 꼭 여러분 시간 되시는
0: 네.
1: 분들 꼭 한번
0: 글렌데일에 있는 세계 등대교회
1: 네.
0: 문의 번호는 714-869-5678 714-869-5678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홈페이지는 wccfla.org wccfla.org입니다.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근데 저 목소리 나가고 있나요?
0: 예.
1: 오늘 마이크
0: 잘 나가고 있어요.
1: 조금 문제 있어 죄송합니다. 예, 예.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해결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죄송합니다.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3: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3: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건강식품 수선까지
2: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3: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2: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3: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2: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9: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차에
9: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5: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4: 골프도 즐기고
1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4: 센터 메디컬 걸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5: 888-847-3098 888-847-3098

0: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번 주말에 바로 브래드 핏이 주연한 영화 핫 오브 더 비스트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훈이 씨, 이 영화 얘기 들어보셨어요?
1: 그럼요. 이게 그 살아남는 네. 거잖아요. 서바이벌.
0: 생존 액션 서바이벌. 영화.
1: 우리 또 브래드 형이 나오는 건데.
0: 브래드 형이 네. 빵 형이.
1: 네, 빵 형.
0: 알래스카의 거친 그 대자연을 배경으로.
1: 아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브래드 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 이분은 너무 잘 생겼잖아요.
0: 근데요.
1: 남자가 봐도 네. 왜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찍냐고 그냥 편하게 멋있는 역할만 잘생긴 역할만 해도 되잖아요.
0: 아, 근데 편한 역할만 어떻게 해 배우가 골고루 해야지.
1: 이 정도 얼굴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제가 만약에 브래드 형을 네. 편했잖아요.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0: 아니 그 네. 원래 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역할을 나오면서 네. 군견 오딘이라는 개랑
1: 셰퍼드
0: 둘이서
1: 셰퍼드.
0: 어.
1: 그 셰퍼드랑
0: 어 뭐, 둘이서 뭐야? 그냥 거기서 살아남는 거지. 거. 마치 그거 윌슨.
1: 어 윌슨. 응. 윌슨 똑같잖아요.
0: 예.
1: 네, 네. 제가 그 성대모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 탐 행크스 형님.
0: 어, 탐 행크스 형님의 포레스트 검프에서. 아 포레스트 검프가 아니다.
1: 포레스트 검프 맞죠. 다른 맞나? 다른 영화지만 같은 탐 행크스.
0: 예. 네, 네. 네. 탐 행크스의 영화 제목 뭐였죠? 아 무슨 어웨이인데?
1: 아 캐스터웨이.
0: 아 캐스터웨이. 아 이제. 아 진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혹독한 그런 거에서 어떻게 서바이벌을 할 건지.
1: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네. 저는 네. 요새 MBTI 같은 거 따지면 뭐 네. 성향이 E냐 I냐 뭐 T냐 뭐 하잖아. 네. 그러면은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 쪽으로 나와요.
0: 뭐예요?
1: 그게
0: 그럼?
1: N인가?
0: 그게 N?
1: EN 제가 ENTP거든요.
0: E.
1: NTP.
0: NTP. 네.
1: 그러니까 T, E는 외향성이고 성격이. 그다음에 T는 되게 논리적, 이성적. 그러니까 감정적이 아니라. 제가 여기는 N이 아마 좀 적은 거 상상력이 많고
0: 상상력이 많아요?
1: 현실적인 게 아. 다른 거고 막 그런
0: 저는
1: 거
0: 저는 ENFJ. 우리
1: ENFJ?
0: 두 개는 틀리네. 네.
1: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감성적인 게 F고 J면은 계획적이신 거고.
0: 에, 에, 에, 에. 네.
1: 저는 즉흥적인 거고
0: 아~
1: 약간 그런 건데
0: 에, 에.
1: 그러니까 저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0: 에, 에.
1: 그래서 좀비 영화를 보면은 에. 집에서 밤에 좀비가 오면 어떡하 이런 생각도 하고
0: 아~
1: 어떻게 싸울까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존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0: 어, 그랬어요?
1: 영화를 볼 때마다
0: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생존하려면
1: 안 하고 싶어요.
0: 안 하고 싶어요.
1: 그냥 남들 쓰러질 때 그냥 쓰러지네.
0: 아니 어느 집에 가보면 네. 출입문 옆에 야구방망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아, 그거는 좀 그래요.
0: 아니, 네.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뭐가 있어야지.
1: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해요. 네. 좀비가 네. 갑자기 나타날 때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놓지는 않지만 네.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어디에 칼이 있고 어디에 뭐 골프채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하죠.
0: 저는 그 생각해요. 총 쏘는 걸 배워야 되겠다.
1: 왜요?
0: 만일을 이를 대비해서 쏠 줄은 알아야 되겠다.
1: 아 근데 그거를 만일이라는 게 저처럼 말다듬어 좀비 이런 거야 아니면
0: 아니 나중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1: 아 그냥 그건 범죄에 대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0: 범죄 말고도 이제 아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왕 있는 거.
1: 네.
0: 그래서 사격이나 양궁 이런 네. 거를 또 취미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도 할 볼만하다 이런 생각.
1: 맞아요. 그 사실 그럴 때는 뭐 아무리 뭐 우리가 무술을 배운다 한들 네. 뭐 좀비를 상해서 뭐 목을 조를 거야 뭐라.
0: 뭘 누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영화들 보면 있잖아요. 잖아요. 창잘 잘 던지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그 중에 뭔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1: 근데 저는 그냥 황 할 때 그냥 같이 황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지. 굳이 살겠다고 그 서바이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예?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게?
0: 그래요.
1: 저는 체질상
0: 그런 영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오늘 같은 날이 얼마나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야.
1: 평범한 하루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진짜.
0: 아 평범하게 가서 오늘 점심을 뭐나 먹을까.
1: 오늘 저희 사무실 옆에 네, 네. 그 저희 건물 여기 윌서 있는 건물인데
0: 네.
1: 옆 그 카페테리아에서 네. 되게 유명한 동부에서 유명한 순대를 갖고 왔어요.
0: 어머
1: 순대 좋아하십니까?
0: 순대
1: 좋아하세요? 네, 순대 네, 족발 먹어요. 드시죠 아세요?
0: 조금씩 먹어요.
1: 아, 잘 안 드시죠 원래 네, 좀 약간 채식 영향이 있어서 네, 네. 저는 그 진짜
0: 좋아해요. 좋아. 네. 순대국 좋아해.
1: 아, 순대국은 또 좋아하세요?
0: 네, 네.
1: 순대 빼고?
0: 순대도 먹어요. 네.
1: 아, 저 오늘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 그 직원이랑
0: 네.
1: 오늘 점심은 그럼 이따가 옆집에 새로 순대 나와니까 그거 네. 먹읍시다.
0: 네.
1: 근데 그거 하나가 또 약간 행복인
0: 그럼요.
1: 거예요.
0: 그럼요. 그게
1: 별 것도 아닌데.
0: 그럼.
1: 야, 우리 점심에 새로 나온 맛있다는 순대를
0: 아,
1: 사 먹자. 이게 별
0: 아,
1: 것도 안 행복해.
0: 족발 먹자. 뭐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해.
1: 설레요. 야, 이 정도도 행복하구나.
0: 여러분 이 점심에는요. 좀 평범한 식단이지만 너무 행복하다. 이게 천국이다.
1: 맞아요.
0: 이런 감사함으로 먹어봐요. 더 맛있지.
1: 진짜 진짜. 그 별거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 몇 배.
1: 돈은 저쪽에 내면 더 좋고.
0: 아이 또 그렇게
1: 현실적으로
0: 갈까,
1: 현실적으로. 네. 네. 영화 보러 가야겠네요. 헐터 비스 이번 주 금요일이요?
0: 네.
1: 네. 네.
0: 조항조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영화 대운을 잡아라 OST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뵐게요.
0: 감사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새 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창가로 내려앉는 햇살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국제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평화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쩐지 거창하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바쁜 와중에도 건네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지친 내 자신을 다독여주는 다정함. 바로 그 작은 마음들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마음속에 이 뾰족했던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다정함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밝혀줄 때니까요.

0: 네, 샤키라 노래였습니다. Try Everything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오늘이 국제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Day of Radiant Peace. 예, 매년 9월 22일에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런 친절, 사랑,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내면의 평화를 가꾸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는군요. 이 비영리 단체인 The Radiant Peace Foundation International에서 제정했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돼 타인과 이 주변 환경으로 퍼져나가는 찬란한 빛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멋진 날인데요. 예, 해볼 수 있는 주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작은 친절을 베풀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서 내면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평화 메시지를 공유하기. 뭐 이게 다 세 가지 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네요. 어제가 유엔이 지정한 국제 평화의 날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의 일상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는 정말 이 멋진 날, 국제 찬란한 평화의 날이라는 거. 예, 이 날을 기념해서 내 자신을 좀 다독다독 돌아보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과 이 생각도 좀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내면의 평화가 참 중요한 건데 예, 내면의 평화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로워야 내 주변이 평화롭더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예,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서로 건네는 말들이 오늘은 좀 뾰족하기보다는 좀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화 마음에 가장 따뜻함을 주는 단어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도 모르게 좀 뾰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 싹 없애고요. 오늘은 평화로운 말 그리고 다정한 말, 사랑이 가득한 말, 서로 주고받는 소중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평화의 날, 아주 멋진 날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호망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드백 주신 소피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신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가을에 인사드리네요.
1: 네. 가을 분위기가 물씬 스튜디오에서도.
0: 그러게요. 아니, 제가 어제 좀 추웠어요. 스튜디오의 네. 에어컨을 이렇게 그렇게 낮은 온도로 하지도 않았는데 네. 굉장히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켓을 입었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네.
0: 가을이에요.
1: 날씨가 그렇죠. 많이 이제 또 온도가 뭐 90도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지만 그래도 가을이고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 이 바람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이 네. 어, 가을이다. 어, 쌀쌀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네. 이제 일어나면 온도가 뚝 떨어져 있어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럴 때 또 면역력 약하신 분들은 바로 무너지시고
0: 그렇죠.
1: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주변에 감기, 코로나, 네.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0: 굉장히 심하고. 독하다고 합니다.
1: 네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한 3주 넘었어요. 네. 그때 뭐 콜록콜록하고 뭐 아 이제 나을 거야 이러더니 제가 어제 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살은 더 빠졌고.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막 뭐 뭐 잘 안 먹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계속 그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자기가 챙겨야겠다. 좀 네.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헬스코리아에 가서 농용삼을 안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0: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기운이 없고 밥맛 네. 없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아우 뭘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특히 요맘때 요럴 때 헬스코리아의 농용삼 생각난다는 분들 많아요.
1: 네. 그리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드셔보시면 네.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5년 이상 된 분들이 네. 쭉 오시는 게 중간에 잠깐잠깐들 또 깜빡깜빡 하시거나 또 다른 것도 좀 살짝 드셔보시고 이런 분들이 네. 다르니까 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저희의 몸은 뭐 노화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떨어지잖아요. 체력은 떨어지고 맞아요. 건강 관리는 더 힘써야 되는데
0: 서글프죠. 예. 네. 체력이 떨어진다는 게
1: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이제 중심이 되고 가장 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젊어서는 이제 생각은 있어도 잘 행동으로 못 옮기시던 분들이 꼭 꾸준히 드시는 게 녹용홍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력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아, 뭐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면역력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입맛부터 떨어져요.
0: 맞아요. 그게 네. 문제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1: 못 먹으면
0: 먹기가 싫으니까.
1: 큰일 나잖아요. 곡기를 그쵸. 끊게 되면 이게 체력이 무너지면서 네. 모든 면역체계가 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녹용삼을 꾸준히 환절기 때는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이 시기가 선물을 하는 좀 그런 시기잖아요. 뉴욕에 살다 보면
0: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지나가지만 네. 이거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 또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 예약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지난주부터는 녹용홍삼을 이제 고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0: 거꾸로 네,
1: 고국 배송 저희가 무료로
0: 무료
1: 해드리고
0: 배송이에요?
1: 있습니다. 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빠른 배송으로 다 가능하니까 또 꼭 챙기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건강을 선물하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거든요.
0: 맞습니다.
1: 드실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0: 그렇죠. 네.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럼요. 선물을 해줬는데 정성껏 먹어야지 네.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1: 그러니까 하는 분도 네. 받는 분도 가장 좋은 선물이 건강을 위한 선물이고 또 이런 보약 같은 건 정말 드실 때 네. 그 따뜻한 정말 나에 대한 그 사랑 그런 게 전해지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이럴 때 시기가 딱 좋아요. 뭐든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녹용홍삼은 뭐 꾸준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시기에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추석 선물로 딱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추석 선물로 정말 딱이네요. 네네. 특히 헬스코리아 20년 베스트셀러 제품이잖아요. 그럼요. 이 녹용홍삼 알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꾸준히 1년에 몇 번씩 또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 어르신들.
0: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1: 저희가 그냥 1년에 예. 두 번 드셔도 돼요 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막 더 드시고 예. 타주는 정말 10박스씩
0: 그러니까요.
1: 구매를 해갔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바로 있을 때 쟁여놔야 된다 막 하는 그런 녹용홍삼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녹용홍삼 제품들이 이제는 많잖아요.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헬스코리아의 이제 천호인케어 예전에 천호식품 녹용홍삼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뭔가 좋으면 맛집이 있으면 쫘르르 따라서 생기는 생겨 그 맛집 주변으로 타운이 형성되는 것처럼 녹용홍삼 제품들이 너무 따라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입소문도 나고 좋다 보니까 그런데 원조 따라가는 집 없다라는 것처럼 저희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뭐 궁금하니까 다른 거 드시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아서 다른 녹용홍삼 제품들을 드시고 그러면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함유량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재료가 가장 좋은 녹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청정지역인 뉴질랜드에서 자란
0: 뉴질랜드 녹용이 최고잖아요.
1: 그래서 그 뉴질랜드산 녹용 그리고 상대 중대 하대 전지를 사용을 했고 끝에 가장 비싼 분골팁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드셨을 때 몸에서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강원도 육령근 홍삼은 천삼이라고 할 만큼 또 한국인들이 가장 건강식품으로 좋아하는 것이 홍삼이라고 해요.
0: 맞습니다.
1: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강원도 육령근 녹용 홍삼, 아니 그러니까 홍삼을 또 같이 사용을 해서 그 두 가지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 그리고 땅에 좋은 기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드셨을 때 진짜 기력이 떨어지고 또 뭐 이거는 어떤 분이 드시냐가 아니라 저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좋고 또 중장년층은 일하느라고 이게 내 몸 챙기게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뭐 와이프가 됐든 또 뭐 남편분이 됐든 서로서로
0: 챙겨줘야지.
1: 가족끼리 챙겨주면서 맞습니다. 행복의 기본도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모두가 그리고 임산 그러니까 출산 후에
0: 정말 후에도 좋아요.
1: 네, 이게 조혈 보혈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0: 그렇겠네요.
1: 빈혈기 있고 이럴 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그 우리 산모들에게도 굉장히 저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저 오늘 녹용홍삼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도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좀 보약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이 뉴질랜드 녹용과 전통적인 한국 홍삼이 배합된 녹용홍삼. 바쁜 일상의 활력과 건강을 채워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얼마예요?
1: 저희가 가격을
0: 가격도 잘해주시잖아요.
1: 유지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이게 사은품이에요. 저희는 최고의 프로모션이 가격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함유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만큼 녹용이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꾸준히 드신 분들은 딱 알고요. 아시고요. 그리고 22돈이라는 건 저희가 미국 농무부 USDA 퍼밋을 받고 정식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저희가 그 22돈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드셔보시면 아실 수 있다라는 거.
0: 그렇군요. 네,
1: 요 가격이 한 박스가 저희 60팩.
0: 60팩 들어있고요.
1: 하루에 두 팩 드시는 거 아침 저녁으로 권해드리는데 60팩 들어있는 한 박스가 350불.
0: 아이고 보약인데.
1: 350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건 두 달 드시잖아요. 보약은 두세 달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달치가 거의 세트로 나가요 저희가. 두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한 박스를 구매하실 수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두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똑같은 뉴질랜드산 녹용으로 만든 환제품입니다. 환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이건 천진단. 천진단 원더풀 원더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원더풀 천진단.
0: 원더풀 천진단.
1: 이거 30판 들어있는 한 달치가 250불이에요.
0: 네.
1: 근데 이걸 그냥 드려요.
0: 어머나. 잠깐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천진단 소개를 해주시는 줄 알고 네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1: 선물로.
0: 아니.
1: 요거 단독 상품으로 선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0: 진짜 굉장히 추석 선물이네요.
1: 네.
0: 어유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요걸 네. 세 달은 꾸준히 혼자 드시면 드실 수 있는 거고 네. 천진단은 사실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녹용홍삼 선물하는 것만큼의 어허. 값어치가 있는 네. 보약입니다.
0: 그러니까 나의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하고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이조네요.
1: 배송도 따로도 해드려요.
0: 배송도 따로 해줘요.
1: 무료로. 이런 곳은 헬스코리아밖에 없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자, 이 헬스코리아의 20년 베스트셀러 판매 제품인데 녹용홍삼. 네. 요 녹용홍삼이 350불인데 네. 60포가 들어
1: 60포가 들어 있어요.
0: 포가 들어 있는데
1: 네, 팩이 들어 있어요.
0: 팩이 들어 있는데 이게 350불인데 여기에다 천진단 네, 네. 30판을 네. 한 달 분량을
1: 한 달 분량
0: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1: 이 천진단은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매 뭐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 녹용홍삼을 꾸준히 두 달 드시면서 요거는 뭐 여행 갈 때 아니면 등산이나 네. 이렇게 모임 같은 데 이렇게 갖고 가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넣고 오물오물 드시고 왜냐면 여행할 때도 체력이
0: 필요해요.
1: 받쳐줘야 돼요.
0: 맞아요,
1: 저희가
0: 맞아요.
1: 노는 것도 체력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친구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더래요.
0: 네.
1: 그래서 캐년을 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단체 관광으로. 그래서 네. 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얘가 막 체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이게 기운이 안 나서 이렇게 하나 드렸대요.
0: 하늘 줬군요. 천진단을.
1: 그 다음날 눈이 번쩍 뜨인다면서 너 나한테 뭐 줬냐고. 그분이 오셔서 네. 사셨어요. 구매하셨어요.
0: 구입해 가셨군요.
1: 드셔보시고는 이게 딱 드시고는 그 다음날 아침 상태가 다르니까 네. 체력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끼시고는 바로 와서 그 30회 그분은 그때 3+1 저희가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는 행사까지 참여하셔서 네. 네 박스로 구매해 가셨어요. 선물도 하고 본인도 몇 달 드신다고.
0: 아, 그러면 좋겠네요. 네네. 한가위 선물로 네네. 이 녹용홍삼 350불 네. 예, 한 박스에다가 천진단까지 까지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네. 에너지 딸릴 때 요거 하나씩 더 추가해서 먹어봐. 그럼 확실히
1: 좋죠.
0: 달라. 나도 먹고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추석 한가위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건강을 지키는 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변에 또 지인분들이나 사랑하는 분들 다 챙길 네. 수 있는
0: 그렇네요.
1: 그런 프로모션이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OTC 카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어르신들이 OTC 카드 꼭 들고 오셔서 이제 그만큼 가격 제하고 나머지만 지불하시면 되니까 요거 전화로도 OTC 카드 가능합니다. 꼭 아하. OTC 카드는 매장에 와서 써야 되는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쁘신 분들 기존에 뭐 쭉 드셨던 분들은 네. 그냥 저희가 무료 배송 다 해드려요. 전화로 다 가능합니다.
0: 오, 너무 간편하네요. 네. 좋네요. OTC 카드도 되고 플렉스 카드도 되고
1: 다 돼요.
0: 뭐 클레버 다 돼요. 네. 뭐 앤썸, 펜츄럴, 유나이티드, 웰케어 뭐 모든 보험이 다 되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뭐 EBT 캐시도 받고
1: 네네.
0: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정말 네. 너무 좋을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실속 있게 정말 현명하게
0: 건강 챙기시는데
1: 사용할 수 있는,
0: 네. 정말 지혜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녹용홍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진단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마사지 체험만 판매하는 곳이구나.
1: 아,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0: 전문 그런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저희 건강식품 생각을 못하고 오시고 깜짝 놀라세요. 저희 뭐 스파 제품, 발 마사지기, 그리고 마사지 체어뿐만 아니라 그냥 마사지 체어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목 어깨 마사지기, 두피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본인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체험을 해보시면 또 달라요. 생각만 하고 저게 필요할 것 같아,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하고 가셨다가 그 같은 발 마사지기라도 나한테 맞는 모델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마사지 체어는 무려 8가지 모델을 한 곳에서 만나서 뇌 취향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마사지 성능도 다를 거고요. 디자인도 다를 거고요. 사이즈도 다를 거고요. 가격대도 다릅니다. 나의 예산은 또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그걸 다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맞춰서 선택을 해서 마사지 체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뭐 헬스코리아 하면은 진짜 대표적인 제품이 마사지 체어죠.
0: 그쵸.
1: 그쵸. 그리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매장에 가시면 그냥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스타일의 마사지 체어를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0: 그중에서 최고, 정말 나는 마사지 체어계의 넘버 원을 찾는다.
1: 디바 마사지
0: 디바죠,
1: 체어. 아,
0: 디바. 그래서
1: 럭셔리.
0: 럭셔리의 끝판왕. 그
1: 네.
0: 디바는 나의 드림이야라고 망설이고만 계셨던 분들, 저희 무이자이브를 하잖아요.
1: 네.
0: 무이자입니다. 거기다 48개월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무이자이브는요, 개월수가 길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1: 그렇죠.
0: 48개월까지 하는 곳
1: 맞습니다.
0: 없습니다. 근데 가시면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디바를 내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충분히 가능한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춤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뭐정 디바가 아니더라도 마사지 체어는 이제는 필요해요.
1: 그렇죠.
0: 매일매일
1: 맞습니다.
0: 내가 쌓여있는 피로들을 풀고
1: 네.
0: 몸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순환이 잘 되게끔 한다라는 거는, 자, 노화를 늦추는 거고요.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수 있는 비법이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걸 정말 가능하게 하는 곳.
1: 헬스코리아.
0: 네,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가세요.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후회라세요. 딱 하나. 내가 왜 이제서야 왔을까? 좀더
1: 그렇죠.
0: 빨리 생각만 하지 말고 왔었으면 됐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다 보면은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딱 행동을 하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절반 이상을 했다라고 하는
1: 네.
0: 말처럼 가시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가이스코리아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가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럭셔리한 혜택을 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바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 정말 디바 마사지 체어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너무,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꼼꼼하게 주물러주니까
0: 나를 알고.
1: 인체공학적으로 나의 바디를 알고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물러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48개월 무이자라는 게 너무 매력 있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래서 한 달에
1: 예.
0: 230불 플러스 택스예요.
1: 아, 한
0: 그러니까 이게
1: 달에
0: 또뭐
1: 230불.
0: 무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1: 네.
0: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짤 때, 중요한 순서대로 돈 지출을, 순위를 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1: 건강이죠.
0: 나 혼자만의 건강도 아닙니다.
1: 네.
0: 한대 들여놓으시면 온 가족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막 아끼기도 하죠. 그리고 돈도 모아야 되고 절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비싼 침대가 병원 침대다. 그렇게 아꼈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또 미국 병원비 너무도
1: 너무
0: 비싸잖아요.
1: 비싸죠.
0: 그러니까 병원비로 다 쓰는 걸 보고 그렇게 참고 아픈 거 참고 병을 키우고 일만 일만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니 어머 저렇게 됐다라면서,
1: 네.
0: 그런 주변 분들을 보시고 와서, 그러니까 그라비티 살고 디바로 사시는 분이 왔어요.
1: 그쵸 그쵸. 어 중요합니다.
0: 이거 지금 제가 건강 먼저 챙겨야 돼요. 얘기하지만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친구분 보고 와서 걔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봤잖아. 네. 정말 젊어서는 일하느라고 돈 번다고 그러고 애들 키우.

0: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살더니 결국은 병원에서 저러고 혼자 외롭게 그 모아둔 돈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관리를 하면서 내 몸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희생만 할게 아니라 모으기만 할게 아니라 그러면 돈을 더잘벌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막 흥분하셔서 얘기하시는 우리 고객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체험을
1: 그렇군요.
0: 하고 오셔가지고 내가 좀더 일찍 왔었어야 돼. 그래도 내가 걔를 보니까 정신이 버쩍 나서 왔어. 번쩍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럴 때 선택을 하세요.
1: 참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건강인데 나부터 챙겨야 되는데
0: 그럼요.
1: 왜 그걸 뒤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나에게 좀 멋진 선물을 좀 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한가위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마사지 최어 하나
0: 맞아요.
1: 딱하니 들여다
0: 그러니까
1: 너무 너무
0: 좋은데
1: 좋을
0: 가서
1: 것
0: 뭐밥한
1: 같아요.
0: 끼뭐한 달에 먹는다 이런 거좀좀 참으시더라도 네, 좋은
1: 그러게요.
0: 곳 가면 4인 가족이면 더
1: 참.
0: 나와요.
1: 이게 뭐라고 한 달에 사실
0: 플러스
1: 230불인데
0: 택스.
1: 플러스 택스인데 이거를 참 결정을 못한다는 게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헬스코리아 하면 H솔루션 마사지 체어의 명가입니다. 지금 디바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 월 230불 플러스 택스입니다. 3년 워런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선물이 또 따라오잖아요.
0: 어마무시한 선물이 갑니다. 이 선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무리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거 끝나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이 계절부터는 또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단독 상품으로도 워낙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그래서 원적에선 건식 반신욕기 이거 뉴질랜드산 소나무 뉴송으로 원목으로 돼 있는 건식 반신욕기 1,500불 상당이에요. 요거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1: 그러게요. 요즘처럼 약간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요즘에 좀 많이
0: 쌀쌀할
1: 생각나는
0: 때 왜냐면
1: 그죠?
0: 저희가
1: 예, 원적외선
0: 내
1: 반신욕기.
0: 체온의 1도만 올려도
1: 예.
0: 그것도 안에서부터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덮여오면 면역력이 50%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키우는 데 있어서 몸에 좋은 녹용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원적외선 건식반신욕기 정말 도움받습니다. 근데 요게 1,500불이에요.
1: 1,500불인데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0: 그냥
1: 거.
0: 무료 배송까지
1: 와,
0: 다 해드립니다.
1: 상품 주시고 원적외선 반신욕기 주시고 여기 무료 배송까지 3년 워런티까지 그리고 48개월 무이자까지.
0: 거기다 풀 워런티 3년.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합니다.
1: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그러니까 매장으로 가보세요.
1: 매장으로 가보시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0: 대표번호 213-385-1005번입니다. 385-1005번으로 지금 하세요.
1: 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민들레 홀시대요. 박미경이었습니다. 애정하는 노래라고 적으셨네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릴 때 저의 취향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근데 또 애정하는 노래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함께 묶어서 들어보는 코너예요. 자, 원곡과 번안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더욱더 사랑해라는 노래입니다. 르네 르네의 로무 초키테키아로라는 노래, 더욱더 사랑해입니다. 이 곡은 멕시코계 라틴 팝 그룹 레네 레네가 1969년에 발표한 스페인 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로무초 키테키에로. Quisiera que su...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4위까지 올랐던 곡이고요. 스페인어와 영어로 불러서 미국과 유럽에서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노래예요. 많이 들었었던 노래죠. 우리나라에서는 송창식, 윤형주가 듀엣으로 활동하던 그 트윈폴리오 시절에 더욱더 사랑해라는 번안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너무 추억이 뜨끼로 들어봤습니다. 자, 당시 이 통기타 제법 친다 하면은요, 이 친구들과 캠핑 가거나 또 이 야외에서 예, 더욱더 사랑해 이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며 여학생들이 자리를 못 떠났어요. 남들은 웃으면서 말을 해도 우리 여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길을 쫑긋 세우게 만들었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더욱더 사랑해.

샤발리어의 노래 더욱더 사랑해 듣고 계십니다. 아, 진짜 정겹네요 이 노래. 추억의 노래.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또 향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서 들어보는 코너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추억 통기타 치면서 남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여학생들이 그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 못했던 뭐 그런 추억들이 아마 되살아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더욱더 사랑해. 가사도 너무 좋죠. 네, 함께 들어봤어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네, 조덕배의 꿈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할게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무도 나는 뭐 너무나도 멀리서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콧잔 등에 얹혀진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지요. 그렇게도 가까이 말이에요. 우리네 삶이 늘 쉽지는 않지요. 때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한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정말 좋은 노래예요. 장범준이 불러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이 꽤 긴 노래인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지는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 쿠키모찌님 감사해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곁에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인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예, 나의 가까이. 정말 행복은 이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콧잔대에 올려진 이 안경과도 같다. 예, 가끔씩 조금 마음이 다운될 때, 기분이 다운될 때 요 진짜 멋진 말을 생각을 하면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13: 좋은 나라.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6: 네.
17: 수영도?
16: 그럼요.
1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험 전문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하시고요. 부동산 중개인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역까지 다방면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든에이지 보험의 피터 정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네. 어쩜 이렇게 재주가 많으세요, 박사님?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0: 네. 자, 라디오 서울 특별 시니어 포럼으로 오늘 시간을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1: 네네.
0: 네. 자, 2027년부터 메디컬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1: 네네.
0: 예,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메디컬 혜택을 받았는데 2027년부터는 다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또 자격 기준도 크게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오늘 이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이십니다. 그리고 주정부 베네피트 칼 CBO 공식 대행업체이기도 하시고요.
1: 네네.
0: 맞나요?
1: 네네.
0: 그리고 정박사 보험의 피터 정 박사님 활발하게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정기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진 가을 날씨입니다. 요즘에. 네, 낮에는 조금 무덥지만은요. 요즘에 그 본업인 골든에이지 보험 업무 또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이 좀 전에 저에게 이제 책 한 권을 주셨잖아요.
1: 네.
0: 당신도 그럴 거예요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살짝 펼쳐보면서요. 여백이 많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모도 네. 할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네.
0: 예, 박사님. 어떤가요? 요즘에 그 2027년 메디컬 규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것부터 네네. 우선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디컬 혜택을 주셨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신분도 거의 보지 않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컴만 작으면은 메디컬 혜택을 줬었어요. 그런데
0: 네.
1: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메디컬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거기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애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디컬 신청할 때 이제 일단 자격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메디컬을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요.
0: 네네네.
1: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어셋 그러니까 자산 리밋이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일 경우는 13만 불,
0: 네.
1: 부부일 경우는 19만 5천 불까지 있으면 됐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런 메디컬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또 바뀝니다. 아주 대폭 하향 조정됐어요.
0: 내년 7월부터죠?
1: 내년 7월 1일부터.
0: 네.
1: 개인일 경우는 2만 1천 불,
0: 너무 많이
1: 부부일 경우는 3만 1천 불.
0: 네, 네, 네.
1: 그래서 완전히 내려가기 때문에
0: 네.
1: 미리미리 조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0: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렇다면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네, 자산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거,
0: 네.
1: 그다음에 체킹 아카운트에 있는 거,
0: 네.
1: 세이빙 아카운트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은퇴 연금에 들어가 있는 건 IRA 그 아카운트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거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집 한 채 빼고 나서 그러니까 투자로 빌딩을 갖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묘지까지도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0: 아이고야 그렇군요. 아이라 은퇴연금도 들어가고
1: 네네.
0: 묘지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IRA 저기 그 은퇴연금 중에서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는데
0: 네.
1: 연금을 받지 않고 있을 때는 자산으로 들어가고요. 연금을 현재 이제 받고 있잖아요.
0: 네.
1: 100불이 됐든 5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매월 받고 있었다면은 그때는 인컴으로 들어가고 자산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0: 아하, 인컴으로 들어간다고요?
1: 네.
0: 만약에 500불을 받는다.
1: 네.
0: 뭐 1000불을 받는다.
1: 네네.
0: 이것도 인컴으로 이제
1: 인컴으로 계산하고 자산으로는 저기 안 들어갑니다.
0: 아,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은 최대 2만 1000불.
1: 네네.
0: 그리고 부부가 합산할 경우에는 3만 1000불.
1: 네네.
0: 와, 이거 십 몇만 불에서 이렇게
1: 예.
0: 떨어졌네요.
1: 예.
0: 아,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2년 전에는 무제한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이번에
1: 뭐 천만 불 있는 사람도
0: 예, 예.
1: 그냥 숫자상으로서는 괜찮았었거든요.
0: 아, 네네네. 그렇다면 자산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1: 자산 조정은 이제 네.
0: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1: 아, 그럼요.
0: 거잖아요.
1: 예, 그러냐면은
0: 합법적으로.
1: 작년 같은 경우도 예. 무제한에서 이제 2020 6년 1월 1일부터 이제 13만 불, 19만 5천 불로 내려갔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했던 자산 정리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 또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능하다면은 올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자산을 네.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0: 네, 네.
1: 나중에 저기 리뉴얼할 때 큰 네.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아하, 반드시 이번 12월 31일
1: 네.
0: 이달 말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가능하면.
0: 가능하면.
1: 네네. 네,
0: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메디컬
1: 그러니까요.
0: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 예.
0: 요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주의할 그거,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0: 예.
1: 일반적인 경제 활동은 다 괜찮거든요.
0: 네.
1: 예를 갖다면 이번에 뭐 좋은 차를 한번 타고 싶다 해가지고 10만 불짜리 자동차를 샀다. 그래서
0: 괜찮아요?
1: 돈을 썼다. 그거 괜찮고요.
0: 와.
1: 집을 고치면서 있잖아요.
0: 리모델링.
1: 예, 리모델 해가지고 한 5만 불 썼다.
0: 네.
1: 그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기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돈을 이제 기부를
0: 증여할
1: 때
0: 아.
1: 증여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증여는 꼭 루크 백피어리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제 돈을 갖다가 증여한 시기를 되돌아봐요. 그래서 루크 백피어리드가 30개월이에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2년 6개월. 다른 데는 다른 주는 보통 5년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다른 데 아리조나나 조지아나 뉴욕 쪽에 저기 그 유튜브 동영상 보고 나서 5년을 생각하시는데요. 각 주마다 다르는데 캘리포니아는 저기 30개월이에요.
0: 30개월이요?
1: 예. 그래서 이제 아. 금액이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작은 금액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0: 그렇군요. 아, 캘리포니아는 30개월이군요.
1: 네, 30개월요.
0: 아,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이것도 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1: 그럼요.
0: 같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래서 예, 뭐 메디컬 리뉴할 때 차고가
1: 예, 예.
0: 없었으면 좋겠네요.
1: 예.
0: 2027년에 달라지는 이 메디컬 주요 변화들
1: 예, 예.
0: 이런 변화들도 많은데 이것도
1: 예.
0: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0: 예, 예.
1: 일단은 이제 자산리밋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1000불, 3만 1000불로 내려간다는 예.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부터는 어떤 게 또 변동이 되냐면은 저기 지금까지는 저기 이거 리뉴 있잖아요.
0: 네네네. 메디컬 리뉴하는
1: 예, 메디컬 리뉴하는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랬는데 내년 3월 1일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1: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인컴이 적고 있잖아요. 자산도 없고 그런 분들은
0: 걱정할 필요가 없는
1: 예, 걱정할
0: 거죠.
1: 필요도 없고 예. 리뉴도 그렇게 뭐 늦게 올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에 어떤 사람은 1년씩 하는데도 2년 동안 안 온 경우도 있거든요.
0: 아.
1: 그런 분들이 있고
0: 네네네.
1: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SSI를 받는 게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아하.
1: 그분들은 리뉴 통지서가 안 와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1: 어, 왜 그러냐면은
0: 예.
1: 메디칼의 거기 주처가 그러니까 거기 그 하는데 담당 네. 부처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시니어 메디칼은
0: 네.
1: 시니어 메디칼은 각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을 해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SSI는 누가 관할을 하냐면 연방정부 에서 관할해서 네. SSA 있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에서 그걸 관여를 하기 때문에 SSI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은 웰페어 자격 조건이 아주 저기 훨씬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예, 거기에 보면은 개인일 경우는 2,000불 자산 네, 리밋이 넘어가면 안 되고 부부일 네, 경우는 네, 3,000불 안 넘어가면 안 되고 인컴이 1,650불인가 개인일 경우 아무튼 리밋이 아주 낮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리뉴얼하는 거기 그렇군요. 패키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 그러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이 2027년 3월 1일부터 이제 6개월마다 네, 이제 예, 갱신을 해야 된다는 리뉴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1: 예, 예.
0: 아하. 뭐 시니어나 이제 장애인 자산 기준도
1: 예, 예, 예, 예, 예.
0: 7월 1일부터
1: 네, 네.
0: 예.
1: 아, 그리고요.
0: 예.
1: 지금 65세 이하 그분들은 65이하 분들은 이제 누가 저기 하냐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관할해요.
0: 네네.
1: 오바마 케어 있죠. 거기서 인컴이 작은 사람들을 저기 자동적으로 메디칼로 보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분들도 저기 그래서 분들은 자산 리밋이 전혀 없어요.
0: 아,
1: 해당이 되죠. 이번에 자산 리밋이 올라가는 건 네, 시니어 메디케어만 해당되지. 저기 65세 이하 젊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관할도 누가 하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요.
0: 아,
1: 그래서 메디칼이 담당 부서가 시니어 메디케어는 아니 시니어 메디칼은 카운티 정부.
0: 네.
1: 그다음에 65세 이하 되신 메디케어는? 분들은 저기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다음에 이제 저기 SSI를 받는 분들은 네, 연방 정부에서 관할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다 관리하는 예, 관할하는 게 다르네요.
1: 예, 또 하나 또 재밌는 네, 게 뭐냐면 이제 내년 2027년 1월부터는요.
0: 네.
1: 6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일을 안 하면은 저기 메디칼 받을 수가 없어요.
0: 어이구야.
1: 예, 그래서

0: 그 시간을 채워서 저기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골든 에이지 보험에서 이제 봉사하게 되면,
0: 예,
1: 그런 혜택이
0: 이제
1: 또
0: 저희
1: 있군요.
0: 보험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저기가 뭐가 있냐면은
1: 네.
0: 골든 에이지 보험도 있고 골든 에이지 부동산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디오 파운데이션이다 해가지고
1: 아.
0: 교육재단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이제 로스앤젤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해가지고요. 또 기독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두 군데 다 논프라핏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오셔서 봉사활동 하시면은
1: 네.
0: 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1: 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2026년에 이달 말까지 꼭 해야 할 준비사항, 요거
0: 예.
1: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산을 갖다가 잘 이제 보셔야 돼요.
1: 네.
0: 그다음에 어카운트를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이제 돈이 이거 우리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공동 어카운트로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면은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꾸거든요.
1: 네.
0: 근데 메디칼 계산할 때는요, 그럴 경우 전부 다 메디칼 신청자 100% 재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시니어분들 갖다 꼭 주의하세요.
1: 네.
0: 자녀 이름으로
1: 공동
0: 이제
1: 어카운트 안
0: 공동
1: 된다고요?
0: 어카운트로 하게 되면 전부 다100%
1: 네.
0: 메디칼 신청자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거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합법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합법적이 아닌 방법이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분들이 그걸 갖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저 뭐랄까요? 좀 꼼수라고 할까요?
1: 아니,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잖아요.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메디컬 수혜를 받아야죠. 예, 이거를 막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0: 예,
1: 뭔가를 막, 예.
0: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거든요.
1: 합법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0: 그래서 메디칼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데
1: 합법적이죠. 그렇죠.
0: 그거 저기 메디칼 신청할 때도 그렇게 나와요.
1: 네.
0: 그걸 받기 위해서 인컴을 조정한다든가 그걸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나와요. 근데
1: 그렇군요.
0: 합법적인 방법으로.
1: 합법적인 방법을.
0: 그리고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1: 네.
0: 여기 조금 소리 하나 잘못 쓰면은 거짓말이 돼가지고 사기죄가 되거든요.
1: 어머나.
0: 그다음에 4년 이하의 뭐랄까 구루 그러니까 징역형이 징역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저기
1: 사기가
0: 감, 예.
1: 된다라는
0: 예, 4년
1: 말씀이시군요.
0: 이하의 그게 뭐 징역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는
1: 네.
0: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형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감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되고 또
1: 네.
0: 하나는 뭐냐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제가 저기 뭐랄까 모든 것을 갖다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내야 돼요. 나이 되셔가지고 갑자기 한국으로 추방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이런 법을 잘 아시는 분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메디컬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디컬과 메디케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정 박사 보건 피터 정 박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533-5300번입니다. 626-533-530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드리면 되는 건데, 전화하시면요, 정말 여러분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한테 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당신도 그럴 거예요.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책인 것 같아서요. 여쭙습니다.
0: 한국에서는 이제 교보문고랑 대형 서점에서는 다 팔리고 있고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여기 LA에서는 저기 올림픽하고 웨스턴의 갤러리아 그 4층에 세종문고에서 팔고 있거든요.
1: 네, 그렇군요. 이 오피스 위치가 로렌하이츠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로렌하이츠. 네, 로렌하이츠에 있는 거죠? 오피스. LA에는 없나요?
0: LA 저기 저희 그러니까 파트너 회사 한솔보험
1: 한솔보험이군요. 파트너 회사가.
0: 예.
1: 아, 그렇군요. 자, 보험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분야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아, 은퇴 후에 이런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안정적인 이런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정 박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실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1: 네.
0: 그냥 뭐랄까 조금 투자하고

0: 왕창 막 만 원 갖다가 서두르고 얻는다든가 네. 또 주위에서 뭐 준다고 있잖아요. 네. 하면은 거기 메디칼 사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를 갖다면은 시녀들한테다가 뭐 어디 가면은 뭘 준다 해가지고 그거 받으러 다니다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2027년부터 메디컬 규정이 크게 바뀐다라는 소식 정보를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메디컬 혜택을 받았는데 2027년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점
0: 네네.
1: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기준도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네. 우리 박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터정 박사님이십니다. 626-533-5300번 626-533-53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LA도 있으시니까요.
1: 네.
0: LA에서 연락 주시면은 또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디서든 전화 주시면은 예,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을게요.

리오세이어 노래였습니다.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들어봤어요. 흥겹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을까요? 이런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 땡기시나요, 여러분? 따뜻한 거요? 갈비탕? 아니면 간장게장? 아, 뭘 먹어도 맛있죠. 입맛을 잃지 않으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살을 좀 찌면 어떻습니까? 살짝 쪄도 괜찮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 빼려고 하지 마. 살 빼려고 하지 마. 나이 들면 빠질 수 있어. 허벅지도 빠지고 근육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맛있게 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 최고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야. 잘 싸고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만찬에 불참하면서 시 주석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비법인 지역 내에 인공지능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을 즉시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힐달리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최소 287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으며 데이터 센터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66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141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지만 주민들의 환경, 건강 우려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홍역 감염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9월 1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사이 유니온 스테이션에 머물렀던 이용객들이 홍역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금요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역 잠복기는 노출 후 7일에서 21일 사이로 당국은 해당 시간대 이 유니온 스테이션을 찾았던 주민들에게 오는 10월 3일까지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스캔들이 연방 수사로 번지면서 워싱턴의 복지 예산 집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14일 납세자 돈으로 조성된 LA 노숙자 지원 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3명을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빙고홀 매입, 허위 주거 알선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동부, 동북부 지역에서 자동차 총매 변환기와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워싱턴과 이글락 일대에서는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절도범 일당이 수분 만에 총매 변환기를 떼어내 달아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촬영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와 후드티로 신원을 가린 일당이 하얀색 SUV를 타고 나타나서 4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총매 변환기 두 개를 잘라내 유유히 도주했습니다. 고 다이애나 왕세자 빈의 동생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파장이 일궜습니다. 차남 해리 왕자의 폭로에 이어 영국 왕실이 다시 한번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다이애나 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이 오는 22일 출간하는 회고록 백조의 노래 다이애나 나의 누이 발췌본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달 16일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동원의 헤이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6: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5: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6: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7: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8: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7: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8: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7: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8: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9: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35년 전통의 가든그로브 금강안경 검안가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점에서 함께 성장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유경험 안경사를 모십니다. 새롭게 단장한 쾌적하고 모던한 매장, 최신 검안 시설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근무지는 가든그로브 H마트몰 내 금강안경 검안가이며 지원 및 문의는 213-280-100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1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꿈과 열정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무탈하게 편히 잘 보내셨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덜어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말 아니었습니까? 자, 월요일이 되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이고 3시인데 벌써 왜 이렇게 차가 밀려? 그리고 혹시 한숨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유 주말에 잘 쉬고 왔더니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어깨부터 좀 굉장히 풀어주면 어떨까요? 자, 월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와 함께 남은 에너지를 빡빡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핸들은 좀 편안하게 잡으시고 일터에서도 내 핸들을 편안하게 잡고 댄 볼륨을 평소보다 한 두 칸만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뭔 상관입니까?

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통계님 개근상 타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화요일 날 통근 시간인데 지난주에 감기 걸리셨다고 그랬는데 좀 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JJ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본인도 변신을 하고 상큼하게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 두 H님 다 오셨네요. H님이 두 분이세요. 네, 좋은 날, 행운의 날, 가장 젊은 날.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H님 좋은 날, 행운의 날, 가장 젊은 날. 자, 아이고, 우리 모찌님 들어오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화면에 보면 항상 이렇게 그 텀블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믹스커피, 다방커피입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순철님이 아이디를 바꾸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H님 8번, 다른 H님은 9번. 그러셨구나. 7번은 어디 계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매일 마십니다. 그런데 저만의 생각인지 이게 마실 때마다 커피 맛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돌아오는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똑같이 맞이하는 매일 방송인데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제 기분이 매일매일 다른 기분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월요일인데 지루하게 또 월요일이다 하지 마시고 오늘 나가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마치 새로운 기분으로 나가듯이 기분만 조금 바뀌어도 여러분의 지친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달래주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모찌님 노래방 18번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5시까지는 오후의 에너지를 팍팍 채워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의 우리 신청으로 인해서 추억으로 갈 준비 되셨죠? 자, 80년대로 가볼까요? 이 노래입니다.

0: 네, 아이고, 덕분에, 우리 순철님 덕분에 제 얘기 함께 했습니다. 우리 좀 오찌님 술 한잔 마시고 노래 심취하는 척, 어두운 조명과 에코 팍팍 들어간 마이크가 커버해 준단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인 중에서 가장 축제의 장이 되는 우리 한인 축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님이시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상의 또 네모법 전문 로펌의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모시고 또 축제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아시는 교통사고 또 개인상의 또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레몬법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0: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개인상의 레몬법 전문 로펌의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이면서 이번에 LA 한인축제재단 회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0: 항상 바쁘시죠?
13: 네, 조금.
0: 그나저나 요사이는 좀더 바쁘실 것 같아요.
13: 네, 지금 뭐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축제가
0: 그렇죠.
13: 시작하니까는요, 좀 바쁩니다.
0: 제가 알기로 한국이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13: 네네.
0: 그러니까 뭐 추석 맞이로
13: 예.
0: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13: 예.
0: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3: 네, 이번에도 정말로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는 정말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0: 저도 지난 금요일 날
13: 네.
0: 그 장터 일원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노래 자랑이 있어서
13: 네.
0: 거기 예선하는데 금요일 날 다녀왔어요.
13: 예.
0: 네. 그래서
13: 그래서 토요일 날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예, 예. 벌써 지금 11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셨잖아요.
0: 그렇잖아요. 예.
13: 그러면서 1시 끝나고 그게 corn eating contest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orn dog. 그러니까 그 핫도그 eating contest 같이.
0: 아 이번에 옥수수인가요 그러면?
13: 옥수수가 아니 corn dog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Korean corn dog 그 핫도그 같이.
0: 아 핫도그 같이 이렇게 예. 막대기 있는 네. 거. 어 그 콘테스트를
13: 그거를 합니다.
0: 누가 많이 먹나?
13: 네 더 많이 한 5분 몇 분 동안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0: 와.
13: 작년에서도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pull-up contest 이
0: 팔 힘
13: 아니요 pull-up 그러니까 이거 콜랍을 하는 건데
0: 아, 예, 예.
13: 그거는 또 미국 군 그 해운대에서 와서
0: 오.
13: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첫 번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한 30개를 했거든요. 콜랍을. 그래서 그분이 이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이제 프레이드가 있어요. 토요일날은.
0: 아 토요일날은.
13: 그 전에 아니면 후에도 미스 하이틴스라고
0: 아, 예,
13: 뷰티
0: 예.
13: 패전트도 있고요.
0: 예예예. 예, 예.
13: 그런 다음에 그 탤런트 쇼도 있고요.
0: 예,
13: 토요일날.
0: 예예. 예.
13: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이 와서
0: 저녁에 연예인이죠.
13: 저는 연예인. 그래서 예. 토요일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0: 아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제가 노래자랑 가봤는데
13: 네.
0: 뒷순서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네. 순서들이 하도
13: 네.
0: 많아서.
13: 사람들이 되게 네, 순서도 많고 쇼가 많으니까는요. 토요일날이 아마 우리 생각에 제일 바쁜 날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3: 오시려면은요. 토요일날은 빨리 11시 반 전에 오셔서
0: 예.
13: 사람들 오기 전에 점심도 예. 거기서 먹고
0: 아, 예, 예.
13: 파킹은 힘드니까는 나중에는 파킹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0: 아, 그렇죠.
13: 때문에
0: 예, 예.
13: 이번에는 우리가 파킹이 셔를 한 5개가 돌아다니고요.
0: 아.
13: 그리고 버스 다시 버스도 있고
0: 아.
13: 메트로도 탈 수가 있고요. 만약 메트로가 타시게 되시면은 무어셔리랑
0: 예.
13: 노르먼디에서 내리셔서 한 15분만 걸으면은 올림픽이나 노르먼디 올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년 가는 거지만 만일에 타운 안에 사시면 조금 걸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13: 네.
0: 차 갖고 오는 것보다.
13: 타운에 사시면 물론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를 움직일 데가 없어요. 너무
0: 그렇죠.
13: 차들이 많아서요.
0: 예예예. 예, 예. 그렇겠구나. 그런가 하면 항상 뭐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일단 먹거리가 많잖아요.
13: 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엑스포가 와가지고 다른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데서 와서 뭐 물건 아니면은 뭐 김, 뭐 반찬
0: 예, 예, 예.
13: 뭐 그런 걸
0: 파니까는요
13: 그런 거를 꼭 많이 사람들이 사러 가고. 어쩔 때는 토요일 날 아침에 다 팔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 인기가 좋은 품목은.
13: 네.
0: 그러면은
13: 토요일 날 밤서부터 그냥 아무도 안 파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요.
0: 그렇죠. 야, 그렇구나. 주로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3355 짝을 지어서 맛있는 거 먹고.
13: 네.
0: 그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뭐 김이라든가
13: 네.
0: 뭐 젓갈이라든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산품들.
13: 네, 네.
0: 그런 거 구입하시고 그런 거.
13: 네.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요새는 K-뷰티 때문에 화장품도 많아요.
0: 한국 화장품이요?
13: 네.
0: 세계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13: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도 뭐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아니면 뭐 K-컬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외국분들이.
0: 그렇죠. 예, 예.
13: 그렇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0: 아 그랬구나.
13: 예.
0: 아이가 뭐 그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13: 네. 작년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40만 명이 왔다 그러거든요. 4일 동안.
0: 40만 명이요? 네. 4일 동안.
13: 4일 동안. 그러니까는 거의 뭐 하루에 한 10만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3: 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떠나서는 제일 큰 한국 축제예요.
0: 아, 한국
13: 왜냐면 물론
0: 네.
13: LA는 미국에서 제일 큰 축제고, 아,
0: 네,
13: 한국 축제고
0: 네. 네, 네.
13: 또 다른 나라는 뭐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큰 축제가 없다고 보니까는요.
0: 네, 네.
13: 그러면 세계에서 한국 떠나서 제일 큰 한국 축제입니다.
0: 아 그렇구나. 아무쪼록 뭐 그 많이 애써 주셨는데 이제
13: 네.
0: 끝나는 날까지 잘 풍성하게 좋은 추억들이 됐으면 합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자. 아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개인 상해부터 할까요? 아니면
13: 네네.
0: 외모법 개인 상해부터 얘기를 할까요?
13: 예, 예.
0: 자 알다시피 뭐 그 개인사 중에서 가장 그 여러 가지 사실 개인 상해는 교통사고도 있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뭐 일할 때 다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한테 가장 가까운 거는 교통사고거든요.
13: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보면.
13: 네.
0: 교통사고는 진짜 제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13: 네.
0: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교통사고인데
13: 네.
0: 사실 뭐 교통사고 워낙 전문가라서 하시지만 저희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3: 네, 맞습니다.
0: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네. 머리가 하얘지는 거거든요.
13: 네.
0: 그러니까 자, 그러면 풀어볼 텐데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놀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대처를 하기에는 저희가 턱없이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요.
13: 네.
0: 보면은 또 네.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네. 누누이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보험회사나 거기서 항상 우리를 축소시켜서
13: 네.
0: 어떻게든지 피해를 덜 줄이려고
13: 네. 네.
0: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가 있으셔야 되는데
13: 네. 네.
0: 교통사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13: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통사고는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0: 네네,
13: 그렇게 될지 몰라요.
0: 예, 예, 그렇죠.
13: 근데 뭐를 준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얼만큼 커버리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 아, 보험.
13: 네.
0: 네네네.
13: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3만 불 미니멈이 있어야 되는데
0: 네네.
13: 만약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면은 그럼 UM을 받을 수 있어서 UM 네. 커버리지를 받아야 돼요.
0: 네.
13: 근데 요새 또 보험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0: 아유, 비싸요.
13: 너무 비싸요. 네. 정말로.
0: 네, 네, 네.
13: 뭐 50% 오른 것 같고요.
0: 예, 예, 예.
13: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LA에 있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3: 예.
0: 네.
13: 만약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면은 제가 UM, UIM은 꼭 있어야 돼요.
0: 네.
13: 근데 그것도 3만 불만 있으면은 그게 어쩌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0: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13: 네.
0: 말이죠.
13: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만 불 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쭉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3: 왜냐하면 큰 사고가 났는데 UM, UIM이 3만 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3만 불밖에 못 받아요.
0: 받을 수가 없군요.
13: 네. 그 UM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고요.
0: 그렇군요.
13: 그러기 때문에 꼭 uninsured motorist 그 coverage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0: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부분인데
13: 네.
0: 어떻게 보면.
13: 네.
0: 근데
13: 왜냐면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0: 그렇죠.
13: 그거를 볼 내가 수가 있고
0: 미리 준비해 놓는
13: 네네.
0: 거죠.
13: 예.
0: 그렇구나.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사고 나면 차도 수리를 해야죠. 그동안에 내가 일 못 하죠. 불편하죠.
13: 그럼요.
0: 사실 뭐 물론 보상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내가 받는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3: 물론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고장 나고 어쨌든 뭐 렌터카

0: 저도 이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코치 같은 사람이 있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같이 도와줄
1: 그렇죠.
0: 사람이 있어가지고
1: 네.
0: 그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유사히 뭐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지만 특히 여성분들
0: 네.
1: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 사고가 나면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꼭 해야 되는 게요. 꼭뭐 사고 나면은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좋아요.
1: 아, 상대방 거.
0: 네, 상대방이랑 우리 차랑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만약 거의 다 자동차 사고는 뭐 똑바로 가다가 뒤에서 박는 케이스가 뭐 그런 게한뭐 80%, 75% 되는데요. 어쩔 때는 뭐 왼쪽으로 레프트를 하다가 차 사고 날수 있고 라이트를 차 사고 날수 있을
1: 그렇죠.
0: 때 그럴 때는 사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만약 대시캠이 있으면 그 대시캠이 꼭
1: 아,
0: 그거를
1: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그 좋은 증거로
0: 그거를
1: 채택이 되는 것
0: 꼭 세이브를 해놔셔야 되고
1: 같아요.
0: 물론 뭐 일렉트리컬 뭐 테슬라 같은 거는 있으니까는 그걸 꼭 세이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준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 보험, 특히 UM 커버러지 높게 책정하는 거, 또 블랙박스 이런 건 제가 미리 준비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사진 많이 찍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0: 그리고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어놓고 다른 사람의 뭐 인포메이션 받아야죠.
1: 아,
0: 뭐
1: 그렇죠.
0: 라이센스 아니면 뭐 인슈런스 뭐뭐
1: 예,
0: 그런 거를
1: 등록증 뭐 이런
0: 등록.
1: 것부터.
0: 그리고 얘기가 하게 되면은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1: 아, 예.
0: 원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1: 아,
0: 왜냐면은
1: 원래가.
0: 뭐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 인정을 한 거거든요.
1: 아,
0: 이거 내
1: 그렇죠.
0: 이 사건이 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1: 네.
0: 얘기를 안 하고 안 하시고 그냥 괜찮냐? Are you okay? 뭐 그렇게는 괜찮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자, 뭐 사실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그러면 일단 사실 비용에 대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0: 그러니까
1: 되나요?
0: 캘리포니아는 거의 보통 사고 나면은 컨틴지시 베이스라고
1: 네.
0: 만약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퍼센티지를 받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저는 비용을 일단 내지 않고 나중에 제 보상비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계약 조건대로 변호사님과 저와 이렇게 나누게 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뭐 비용 부담은 걱정
0: 비용
1: 안 해도
0: 부담은
1: 되겠는데.
0: 없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주저 말고 혹이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큰 정보를 얻었는데 일단 UM을 좀 넉넉하게 들어놓아라. 그 다음에 대시킴 같은 거 준비하고 상대방 인포메이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실로 연락해서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려는 대로 제가 스텝대로 가면 충분하게 보상도 받고 불편하지 않게 일 처리를 할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번엔 다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뭐 특히나 새차 같은 경우에 산대거나 리스를 했을 때 안타깝게도 자꾸 고장이 나고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새차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자꾸 나고 시간을 없애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0: 그러니까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했는데 새 차가 갑자기
1: 네.
0: 고장은 많이 나서 딜러십을 많이 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생각보다 와 딜러십에 벌써 뭐 6개월 됐는데 몇번 갔다, 1년
1: 아,
0: 됐는데 몇번 갔다.
1: 어.
0: 그러면은 거의 차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나면은 레몬이 될 수가 있어요.
1: 아,
0: 근데 뭐
1: 그래서.
0: 만약 새 차를 샀는데 뭐한번 갔다 그러면은 뭐 많이 간건 아니잖아요. 한
1: 네,
0: 번두번
1: 그렇죠.
0: 가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지만은
1: 예.
0: 몇번 가게 됐든지 아니면은 뭐큰 문제든지 아니면은 딜리십에 갔는데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은 레몬법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법은요, 레몬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똑같은 문제를 네 번, 1년 반 아니면은 18,000마일 전에
1: 네.
0: 아니면은 세이프티 릴레이든 세이프티 릴레이든 큰 문제를 두번 아니면은
1: 네.
0: 아니면은 자동차가 30일 동안 딜러십에서 고치고 있잖아요. 한 1년 반, 18,000마일 전에
1: 네.
0: 그러면 레몬법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보통 세차 하면은 뭐 고장이 안 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부분이 됐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딜러를 찾고 가야 되고 또 딜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리 렌트해준다고 해도 네. 제 차보다는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잖아요.
0: 네, 불편하죠. 그러는

0: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1: 네네.
0: 그런
1: 예.
0: 얘기죠.
1: 네네.
0: 이것도 역시 교통사고 같이 그 딜러에서도 또 차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자꾸 미니마이즈 덜 주려고 그러겠네요.
1: 그럼요. 어쨌든은 뭐 자동차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딜러십에 가면은 문제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이거는 프라블 못 찾겠다.
0: 아.
1: 그러면 계속 가가지고 그것도 좀 싸워야 되고요.
0: 아.
1: 그것도 계속 딜러십에 그것도 부지런하게 딜러십에 갖고 가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구나. 예.
1: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받냐면은 뭐 리스를 했으면은 자동차 페이먼트 한 거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다운 페이먼트 아니면 드라이브 오프랑 먼틀리 페이먼트 한 달에 낸 거를 거의 다 받고 만약 뭐를 뺄 수가 있냐면 그 마일리지 디덕션이라고요.
0: 예, 예.
1: 언제 문제가 시작한지가 중요해요.
0: 아, 예.
1: 만약 차를 리스를 하자마자 시작했으면은 거의 다 받는데 뭐 1년 후에서 시작하면 그 1년 탄 거를 거기서 뺄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그게 예. 마일리지가 1년 탔는데 뭐 만 마일 있으면은
0: 예, 예.
1: 그 자동차에서 뭐 1분의 10분의 1은 탔다고 10%를 탔다고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자, 이것도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딜러 갔을 때 고친 내용이라든가
1: 네.
0: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수증이 분명히 있잖아요.
1: 분명히 있죠.
0: 그런 걸 잘 제가 네. 정리를 해놔야 네. 되겠네요.
1: 그게 repair order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0: 내가 증거가 되니까
1: 네.
0: 그래야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계산이 네. 되니까.
1: 그게 또 왜냐면 무슨 문제가 있었고 며칠 있었고 몇 마일을 갔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0: 네.
1: 그거를 네 번 갔으면 그거 꼭 네 개를 갖고 있으면 제일 편하고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고요.
0: 예.
1: 또 특별히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은 이 법은 레몬법이 인정이 되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줘요.
0: 아, 예. 예.
1: 그리고 만약 어쩔 때는 그쪽에서 이거는 자동차를 못 갖고 가겠지만은 뭐 보상을 준다. 그렇게 그렇게 보상 받을 때는 또 우리가 퍼센티지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돈을 안 줘도 되고요. 이거 끝날 때도 여기도 받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셨죠? 혹이라도 새 차나 리스를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들을 꼼꼼히 좀 잘 챙기셔서 주점하시고 213-351-3513 213-351-3513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이고요. 자,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어 가능하고 이 레몬법 케이스도 역시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제조사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비용을 안 내는 걸로
1: 네네.
0: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 네네.
0: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과 함께 또 한인축제에 대한 이야기, 또 교통사고 상해, 또 레몬법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네. 다음 주는 좀 바쁘니까는요. 하여튼간 꼭 우리 축제재단 축제에 오셔서
0: 네.
1: 재밌는 Korean Celebration을
0: 네.
1: 하면 좋겠고요.
0: 네.
1: 목요일서부터 일요일 날 밤까지 하고 일요일에는요. JK 타이거이랑 윤미래랑 오고
0: 예, 예.
1: 금요일 날 8시에는 진우 씨안이 와요.
0: 아, 금요일 날 8시요?
1: 예.
0: 아,
1: 8시 예. 9시에. 그러니까
0: 예, 예.
1: 그때는 좀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는 일찍
0: 예.
1: 보고 싶으면 일찍 오시고요.
0: 아, 예.
1: 우리는 무료고 그거는 축제 장터고요. 그리고 만약 자동차 문제 아니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시면은요.
0: 네.
1: 우리를 꼭 생각하시고 전화를 걸시면은 우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드릴게요. 213-351-3513 351-3513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H님, 윤미래가 그 추금기 윤미래가 아니고 그 랩 잘하는 윤미래입니다. JK 그 랩하는 사람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래퍼가 온다는 얘기니까 윤미래라고 그 시간이 흐른 뒤 하루하루라는 그런 랩하는 그런 가수이니까 안타깝게도 그 추금기 윤미래 씨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일요일 날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진우션이라는 힙합 그룹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통계님 출근하시는 중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함께 하시죠. 귓방망이의 귓방망이가 제목이네요. 보니까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덕분에 팍팍 기운나는 에너지가 듬뿍 나오는 그런 노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시고 감기 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살아보니 이런 게 행복이었다라는, 물론 뭐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지금도 돈이 있어야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아프지 않은 하루가 있고, 또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참 큰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도 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별 볼 일 없이 하루가 지났네. 자, 이 별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참 좋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오늘 하루가 덜 힘들고 하늘을 올려보면 햇살이 좀 맑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찌님 18번입니다. 누구 없소?

0: 아, 이거 우리 모찌님 덕분에 또 어깨를 신명나게 흔들었습니다. 자, 이 누구 없어? 여러분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노래방 가면요, 노래 계실 분들 중에서 내가 노래 좀 한다라는 분들은 누구나 이 노래를 신명나게 부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 한번 레퍼토리로 선정해 두셨다가 뭐 내가 굳이 막 잘하든 못하든 크게 개념치 마시고 적당하게 몸을 흔들면서 불 수 있는 노래 중에 저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노래를. 예, 그냥 흥에 맞춰서 가서 이 나오는 음악 리듬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업시키고 아주 신명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 먼저 하십시오, 모찌님.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이런 노래 정도 한 곡 정도 여러분들을 특히 여성분들이 레퍼토리로 갖고 계신다면은 가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장소가 됐건 분위기 업시키는 데는 아주 좋고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탈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2: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2: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8: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8: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8: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8: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로조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거 9월이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우리 H님의 추천곡이죠. 9월이 오는 소리 패트김의 음성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 모든 보험은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추억의 팝송 시카고와 함께한 Hard to Say I'm Sorry. 이 노래가 80년대 초반이니까 벌써 아이고 45년이 된 노래인데도 바로 엊그저께 나온 것 같던 그런 생각도 들고 잠시 또 80년대로 가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세인트님, 아이고 저 변함없이 오늘도 찾아뵙네. 새로운 한 주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아이고 땡큐 베리마치입니다. 한국 금요일날 추석인데 추석 준비 잘 돼가고 계시나요? 네. 자, 비비안님, 아이고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요. 새로운 놈들이 많아서 반갑다고 그러시네요. 안꼬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따뜻한 목소리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들 나르시고 모찌님, 예, 감사합니다. 비비안님, 네, 서로들 인사 나누시고 아주 포근한 서로 이렇게 추천곡 이렇게 해서 함께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흐름 끊기기 전에 그 당시 추억으로 잠깐 더 머무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바로 이 노래입니다.
1: 'It's a heartache.
0: It's a hard' 이 노래입니다.

네, 아이고 예, 우리 보니 타일러의 음성으로 It's a hard가 아니고 It's a heart attack입니다. 아 예, 심장마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심장이 덜컹한다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아주 아, 그러다 보니까 It's a hard 그러니까 우리 비비안님 비비빅이 맛있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조스바 좋아합니다. 입술이 입 안에 혓바닥이 아주 초록색으로 저 보라색으로 변하는 조스바 그리고 스크루바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하드라고 해서 저 또래 친구들이 하드통을 메고 이렇게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하드를 먹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그 당시에 그 이렇게 그 브라보콘이라고 그러죠. 그게 획기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아이스크림 그 회사 중에 포머스트라고 아이스크림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색깔 나는 네모난 그 큰 통 안에 그거를 막 퍼먹고 그때는 뭐 라빈슨 베스킨 라빈슨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 브라보콘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다가 가장 저한테 충격을 준 것은 아이차였습니다. 아이차 나올 때 야 그거 먹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빙수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아 누가 봐 고소하니 좋죠. 껍데기에 초콜릿 있고 안에 있고 아이스크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아이스크림들이 많았었죠. 아마 여름에 특히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여기 미국에서는요 주로 이제 하겐다즈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글쎄요. 저희 그 한국의 추억으로는 뭐 근데 미국 아이스크림이 좀 더 너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하드 종류들이 요새는 뭐 글쎄요. 제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또 아이스크림 얘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는 딱 아 누가 봐 하나 먹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자 우리 피러님 함께하고 계시죠? 아 이거 고단한 남자의 인생입니다. 나훈아입니다.

네, 아마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죠. 퇴근하고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되고. 예, 처음 들어보셨는데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서 가장 그 남자의 진짜 인생을 표현하고 퇴근하고 지쳐서 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혹시 지금 그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남자분들 중에 아마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고 아울러서 특히나 남자분들에게 지금 현존하시는 아내분들한테 좀 더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밥은 자동이 아니었다는 거, 잔소리가 좀 그리워지고 또 약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자, 진짜 고마움이라는 게 꼭 떠난 뒤에 알게 되고 생일날 케이크 대신에 라면 먹는다는 거, 그리고 같이 가자 하는 말이 제일 그립고 아내 사진 앞에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후회도 좋지만 계신 분들은, 저도 뭐 어머니를 떠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했지만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또 곁에 있는 분들, 그죠? 말 대신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있을 때 잘하십시오, 다들. 그래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네, 아이고 들으셨죠? 있을 때 잘해야 여한이 들남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남자분들에게 오늘 그 들어가실 때 뭐 장미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투구 하나 해가지고 뭐 어떤 음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아, 뭐 피자가 됐건 치킨이 됐건 아니면 뭐 회 한 접시가 됐건 뭐든지 사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그냥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서로 간에 어떤 새로운 정이 솟는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안꼬님, 꽃사 들고 가면 아내들이 먹을 거나 사오지 그랬냐고 쿠사리 준다 하는데 저는 꽃이 좋아요. 네, 비비안님, 아내들이 참 우리 안꼬님처럼 해야 되는데 뭘 사오면 활짝 웃어주고 허가 한번 해주지 쿠사리 주면 안 된다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들이 꽃이던 목원 사가지고 갔는데 아내들이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반대로 뭐하러 이런 걸 사오냐고, 그 순간 그 선물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이라도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 뭘 사들고 오시면 아이고 고마워요, 애썼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고 같이 써주는 그런 여유를 조금 부려야 또 다음 선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승기의 삭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이승기의 삭제 안고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사고로 고통받

듣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참 똑같은 음악인데 8월 달에 듣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9월 들어서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저 그 가을 냄새가 짙게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가을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 가수 현미 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오전에도 잠깐 얼굴 보고 왔는데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수다 떨다 왔습니다. 이제 그 가수들이 보통 자기 애창곡들이 있어요. 노래방이나 다른 사석 자리에 가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촌 노사연 씨는 가수 왁스의 노래를 좋아해서 화장을 고치고를 부르곤 합니다. 자, 가수 현미 씨는 사석에 가는 경우에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시다가 음반에 낸 노래가 있어서 우연의 일치인지 최백호 씨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 이 가을 노래인데 가수 현미 씨가 이 노래를 즐겨 부르셔서 이 노래를 음반을 낸 적이 있는데 반면에 또 최백호 씨는 가수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을 제가 들은 다른 가수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 중에서는 가장 멋있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꿔부르기가 됐네요. 두 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미 씨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떻게 해석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수 현미 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비비안님, 테스 형이 참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 정동이란 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안꼬님, 현미님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이 있으신 게 다른 가수들과 다른 것 같다고. 받아서 기쁜 것 같이 닿을 만한 울림이 있다고. 아이고, 독보적인 목소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듯 또 바꿔 부르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최복호 씨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은 어떨 건지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고 싶은 얼굴을 부른 사람들 중에 가장 저는 색깔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최백호 씨가 불러준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한 분 한 분 신청곡도 제 선곡도 좋다고 그러시네요. 이 시간 오후에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두 분의 목소리, 힐링의 목소리, H님. 예, 아, 안꼬님, 최백호님의 호소력 짙은 곡 해석이 다른 것 같다고. 예, 이렇게 두 곡을 좀 가을 분위기 단풍 색깔이 나는 노래들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2: 우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1: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2: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1: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에서.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3: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4: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3: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4: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3: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0: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9: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0: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9: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0: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9: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0: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9: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노래는 역시 따끈따끈한 신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막걸리 한 잔을 비롯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 아시죠? 영탁씨. 영탁씨가 또 모처럼만의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 노래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멋있어요. 꺾어. 뭘 꺾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0: 보니까.
1: 네, 어유 마치 BTS 같은 분위기로 노래를 만들었네요. 영탁 씨 정말 재주가 다양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인 것 같아요. 이번엔 트로트가 아닌, 어유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아,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인기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권님 먼저 가신다고요? 예,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아,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 네, 어느덧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월요일인데 여러분 힘드실 텐데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또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건 미국 또 한국에서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 시니어 1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7년 반 동안이나 추적을 해봤더니 현재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치매에 이를 가능성이 약 4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개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산책,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교류 등이 이런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를 키우면은요, 요양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좀 더 건강한 생활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무엇보다도 개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연구진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산책입니다. 개 산책은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에 해당하는데요. 또 산책길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말을 섞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혼자 산책할 때 굳이 말을 걸 이유도 또 약간 생뚱맞기도 합니다.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16: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시기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 사람을 고통을 준다. 아멘.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역이나 칼을 준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멘. 근데 아까 하나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주면 복을 주도 되겠는데 왜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바로 말씀의 순종의 대가는 천국이다. 아멘.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바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여 가르쳐 가르쳐 때 심리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지 하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합니다. 7장 12절에 하나님께 준 말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해. 기독교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심는 것이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는 법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만 여러분 못 살아도 기독교의 모든 말씀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정반대의 축복을 주게 된다.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에게도 내가 네게 밝혀면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불의 한 자 내게 떠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순종 안 하고 저주주나. 바로 순종 안 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천국 못 들어가고 쫓기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줘서라도 여러분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게 한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다. 8절 9절 10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보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777배 고통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저주도 너희 볼 때는 저주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위계란 말을 했구나. 아멘. 깨닫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사랑하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그러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느니라. 뭐에 복종하냐? 바로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10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17: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6: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 복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해서 천국 가라고.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은 우리에게 행복이다. 좋은 것이다. 네.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10편 23편에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아멘.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한 것을 좀 후회한 역사가 있어요. 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아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전체를 멸해버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살려놓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물로 멸해버립니다. 40일 동안 위에서 하늘 위에 물이 내리고 땅에 있는 물이 내려서 창세기 쪽으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눈다. 그 위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 물이 내려서 지구를 물로 쌓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말에 아가미로 숨쉬는 걸 빼놓고 노아의 홍수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이나 사람 빼놓고는 전체 다 죽여버렸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닫나? 그들이 앞으로 비가 조금 며칠 내리면 또 물로 심판한다가 그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바로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를 내가 두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지개가 노아 홍수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절대 등장하지 않았다. 아멘. 그 노아의 사건은 성경상으로 보기에 노아가 태어난 지 1056년 됩니다. 노아가 태어나기는 1056년 정도 내가 알기로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1056년에 노아가 탄생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지개를 딱 놓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간하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비가 며칠 오게 되면 또 물 심판을 할까 두려워할까 싶어서 절대로 물로 심판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심판하지 않아도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 심판을 하지 않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구하거든. 그때 물로 심판해서는 반드시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닫게 한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니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를까지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가 부르 이질합니다. 자,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돼서 하나가 성립됐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때 물로 심판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불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 다시 5절부터 계속해서
17: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6: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이죠. 노아 사건 물 심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아멘.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로 물 심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볼 때 지 아무리 비가 많아도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심판이 남아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21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래를 뜻합니다. 앞에 가게는 과거지만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가정해서 내가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재림해서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죽지는 꺼지는 암불에 던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한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감람산의 대연설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예를 들면 2013년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지 2013년이다. 아멘.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주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 지금은 태어난 후부터 2013년이 지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서 성취하기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아, 주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가 복도 주고 저도 줄 수 있고 그분은 영원한 심판자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았을 때 아,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아멘. 그것을 알기에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시작.
17: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6: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제일 먼저 노는 게 사람의 미혹이다. 지가 예수다, 지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6: 우리나라는 민족의 민족이 싸워서 지금 분단됐죠. 다른 나라는 나라와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아멘. 다 과거사입니다. 다 지났다는 것. 이미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딱 돌아보면 다 지나간 사건이다. 아멘. 그 다음에
17: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16: 자, 첫째 기근과 지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지진과 더 큰 기근이 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음으로 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준 것이 말씀하고 그들이 이루어지셨지. 아멘. 아버지 말씀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아멘.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한 거 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북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어. 평양이 50%를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니까 지금 새끼 삶아 먹을 정도로 저주받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 아멘.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신가 재림과 성천한 이후부터 어떤 일인가? 지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일어나겠다. 전 세계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가면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죠. 가면 기근이 더 많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바로 14절에 시작.
17: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6: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건도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북이 열리는데 이런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뭐 열리기요. 이런 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전쟁을 통해서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열릴 수 있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방인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는 절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그때 세상 끝이 온다. 그 다음에 9절부터입니다. 이제 환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불법이 성하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는다?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는다?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주님의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사건까지 설교할 내용입니다.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겠다. 전 세계제 내란과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긴과 지진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 그때 환란에 들어간다. 환란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오는다.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단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근등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으리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저 그 사방에서 모아라. 주님이 성천한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이미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맞죠? 그러면 앞으로 예언한 말씀도 맞다. 아멘. 여러분 믿으라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나는 20몇 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났어. 없어. 성도를 봐도 없어. 목사 봐도 없어. 교회 나가도 없어. 그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해서 없는 거야. 있다 인정해도 있는 분이고 없다 인정해도 없는 거야. 그분은 스스로 자기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그날 환란 아까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날 환란 후후후 다시 시작.
17: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6: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란 전 후고 썼는데 성경은 환란 전 후고 썼는데 단 한마디도 안 했다며.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어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권능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 인자가 구름다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어버리다. 그 택하신 자 즉 환란이 이기냐 하늘 이끝에서 즉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속해서
17: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16: 자, 그 말입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가지가 딱딱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연하여지죠?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잎하기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의 성천한 이후부터 재림 사건에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맞죠? 바로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 아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여름이 오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성천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주님이 연하고 이런 일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맞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아멘. 다시 그 구절만.
17: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16: 아멘.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절대로 지상 재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루나라.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냐, 처음에는 고백할 때 막 사랑을 줘서 깨닫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요. 돼지 머리 앞에서, 그것도 웃는 돼지가 비슷합니다. 그게 저를 천번만번에 그 돼지가 살아서 여러분이 역사하는가. 나무에 강에서 해봐요. 예, 그 나무가 그 강이 물이 여러분에게 복도 주고 저주는가 한번 해보라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창조주만. 그래, 창조주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러면 잘 들어요. 전 세계 어떤 신이 내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 착각에 살면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자면 고통을 준다는 말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다. 세상에 어떤 말세가 올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정한대로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린 그분이 주는 축복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든 없든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을 사람이, 아까 예수 안 믿은 게 하나님께 온녀가 칼로 친다 했죠. 해보라고요. 기독교는 제흠의 종교니까 바로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든 굳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온녀가 칼로 믿을 때까지 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복하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예수도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어렵지 않다. 아멘. 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다윗과 같은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축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이때 최고의 복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15: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내 마음에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 아멘.
1: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지. 간단해.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증거,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구약을 읽으면 2분 내에 잠이 온대. 신약은 3분 내에 잠이 온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은 절대로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는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이 온대. 저도 그랬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진짜로요. BTS 쇼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난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게 좋고, 만일 100만 불 준다 그러면 돈만 받고 들어갔다 금방 나올 거예요. 진짜 재미없어요. 여행도 관심 없고, 뭐 관광도 재미없고, 쇼도 재미없고, 영화도 재미없고, 난 정말 말씀이 제일 재미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말씀이 정말 기뻐요. 근데 맨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고자래. 말씀을 읽다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0: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읽고 그리고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두 장을 읽어요. 그거보다 더 읽으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말씀을 토씨 그대로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대 다 채워주신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꼭 똑같이 막 글자 맞춰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대충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1: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나오다가 예배를 폐합니다. 바쁜데 거리도 먼데 웬만하면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얘기는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게 가까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잘 말을 듣지 않고 뭐 요즘 아픈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이 성장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로 오시면 꼭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왜냐하면은 앞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앞자리 계속 앉아있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의 표정이 다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하여튼 앞자리에 앉으면 더 많이 집중이 돼요. 더 많이. 그래서 물론 키 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보면은 60명씩 앉을 때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거든요. 뒤에는 키 큰 애들이 앉아요.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이 거의 다 공부 잘해요. 키 큰 애들은 되게 뭐 껄렁껄렁거리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그렇진 않아요. 키 큰 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뒤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하는데 오면은 꼭 앞자리부터 앉고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세요. 예배당은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야 나중 분들이 와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주일만 나오면 이게 주 2회 이상을 나와야 되는 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 현상 유지하는데 주 2회 이상 두 번 이상을 나오게 되면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뭐 정말 거리가 멀고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거 잘하는 걸 잘하는 건데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예배 나오면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 성장되면 나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춤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신앙이 성장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목장 모임을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0: 여기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단이고 로마에서도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다 같이 날마다

0: 모였다는 거야? 날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매일 예배드린 거야,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야. 집에서 모이는 것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야. 나는 목장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하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할 수 있으면 요즘에 막 아파트에 파킹할 때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모이면 너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계명 딱 하나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가기 바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아파요. 문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시간이 없어. 끝나고 가기 바빠. 그렇다고 여기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우리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가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였다 그냥 가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 목장 모임이 또 왜 중요한 거냐면은 사람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모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오, 그거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는 거. 그 사람이 해 봤으니까. 또 재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하고 잘하는 걸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재능과 지식을 경험을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근데 만날 길이 없으면은 이게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목장에 속하고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때는 대다수가 또 고위 공직자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지명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어떻게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느냐?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신앙이 성장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목장 모임 가면 골아파 골아파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야. 물만 먹고 오지요. 갔다 그냥 오는 거야. 뭐 복잡하게 인볼브하면 골아파. 그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1: 아멘.
0: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2: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0: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늘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왜 안 되죠? 늘 질문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면 대답을 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졸고 있던 자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니까 자기 발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전에는 문을 닫고 숨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당국자들이 때리고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그냥 안 둬 겁을 팍 주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려면 때려라. 완전히 변했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행전 가면 변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 임금은 마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변해요.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제 삶을 보면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보니까 변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11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시작.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0: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지금 다 가지고 살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뭐 10%를 드리고 삽니까? 지금 너무 빡빡한데.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믿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2: 아멘.
0: 저도 제 신앙생활에 11조를 드리면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때는 아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을 때예요. 저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설교에서 뭘 듣다가 11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게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건 내 거다. 네가 왜 내 거 훔쳐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내 거 가져가서 너 복을 못 받는 거야. 11조 한번 드려봐. 내가 복 줄게. 날 테스트해봐. 성경 전체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여기만 나와.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나를 테스트해봐라 네가. 내가 복 줄게 하신 말씀이 여기만 나와. 그래서 난 막 드리고 싶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11조 하고 싶은데.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집사람이 뭐 교회도 안 나가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10%를 낸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그때 좀 내가 좀 마음이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예배 나가고 주일예배 나갔는데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이제 한 시간 전에 기다 둘이 이제 비즈니스 했거든요. 근데 교회까지가 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5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까지 교회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7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해서 9시 반에 예배 끝나면 10시 반에 오는데 가게가 그때 문 닫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 집사람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일주일에 세 번씩이나. 거기다가 뭐 또 이제 갔다가 문 닫고 문 닫는 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럼 막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돈까지 내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정말 내고 싶은데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내가 보니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 훔쳐가지고 11조 하는 거. 근데 생각하다가 직원이 내가 훔치다가 직원에게 걸리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훔치다가 직원이 딱 나를 보면서 미스터 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주인이 돈 훔치다 걸리면. 근데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나 정말 드리고 싶어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도 성령 세례 받게 됐어요. 그 집사람이 산후풍이 있었는데 병 고침도 받게 되고 은혜 받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11조 하자고 그때 드리자고 한 날부터 지금까지 밀렸던 거 다 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 내가 그 11조를 드리면서 진짜 울면서 드렸어요. 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0: 아멘. 아멘. 일곱 번째는 전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2: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0: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던 사람들. 그냥 생짜배기가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린 죄인이어서 우린 죽고 나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면 왜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2: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0: 주면 넘치게 돌려줘요. 한국말로 되루 주고 말로 받는 거.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데 욕을 주면 욕을 받는 거.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야. 그 자막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야. 복된 소리,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생명을 주면 내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은혜를 주면 내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예수님이 넘치는 것이고 복을 전하면 내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2: 아멘.
0: 근데 주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맹송맹송한 거죠. 뽀송뽀송한 거죠. 우리 마음이 주면 넘치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돌려주실 텐데 복음을 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복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복음을 전해서 거리가 멀면 뭐 그 동네 뭐 좋은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러면 모시고 오지만 복음 전하는 게 순서가 먼저예요.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러면 왜 가자 그러는데 나도 몰라 그냥 가. 왜 가자 그래? 아이 묻지 말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난 몰라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되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여덟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0: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모든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책임자를 두어서 섬기는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선지자는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어떤 지역에 가서 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다 가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교회 목사, 교회 리더십들인데 왜 교회 리더십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2: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0: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perfect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건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목사와 리더들을 세우셨대요. 두 번째는 다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0: 봉사의 일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를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가 뭐라고요? 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봉사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결과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봉사밖에 없어요. 봉사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청소하는 사람들 교사로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좋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그게 안 좋은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봉사를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광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를 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 아멘.
0: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신앙이 놀랍게 성장되고 봉사를 하면 부족한 내가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세워지는 것. 부흥이 있고 성장이 되는 것. 봉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2: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0: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2: 순종하면
0: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복이 뭐냐? 그제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요약할게요. 성읍에서 성읍은 잠자리예요. 성읍에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가 복을 받고 집이 들에서도 들은 일터예요. 일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몸의 자녀도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좋은 거죠. 나는 잘 됐는데 자녀가 안 됐다. 그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네 소와 양도 복을 받게 되고 네 광주리는 창고예요. 당장 쓰는 물건은 광주리에 넣지 않아요. 창고가 복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은 음식이 복을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잘못된 거 먹으면 맨날 몸이 아픈 거죠. 떡반죽 그릇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경우도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고 전쟁에서 지면 정말 비참한 거죠. 네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뭐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비가 오고 이게 너무 중요해.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 오면 망하는 거. 장마철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팔아야 되는데 사면 안 돼요. 사야 되는데 팔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는 자가 되지 않는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14절 시작.
2: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0: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 복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0: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들에게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권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위임거니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2: 부모님에게
0: 남편에게 순종하고,
2: 남편에게
0: 내가
2: 순종하고.
0: 복을 받는 길이에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나라에서는 우리가 권세자들 우리 권세자들에게 나라에서는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강요하면 우리가 그거를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지만 위임 권위에 순종하라고.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느냐? 사울이 잘못된 왕임에도 순종하고 정말 그 왕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위임권위에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순종하고 부모님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상관에도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위임권위에게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2: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0: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는 말은 여섯 번 말씀하신 거. 이걸 강조라 그래요. 강조. 여섯 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을 더 하십니다. 9절과 11절까지 시작.
2: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0: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중에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잘 못하는 게 뭐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잘하는 거 그냥 계속 잘하시면 되고 못하는 거 예배 일주일에 2회 이상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이제 제 경험을 보면은 이랬다 그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다가 두 번 나가니까 신앙이 확 자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장 모임에 전혀 참여를 안 하다가 참여를 하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경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전도하니까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복을 나누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위임권위를 순종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고쳐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거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뭐지? 나 목장 모임 못 가고 있네. 하나님, 나 목장 모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나 뭘 못하지? 성령 충만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온전한 십일조 못 드리고 있네. 하나님, 내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온전한 십일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잘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내가 좋아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2: 아멘.
0: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내 마음이 즐겁고 정말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에 상급 쌓는 길이고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길이고 정말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다 좋은 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 이웃도 나에게 복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상급 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대충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꼽아보시고 잘 안 되는 거 꼽아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시온 복음 선교 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하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냐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나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처육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을 낮과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멘. 네, 깊은 잠을 깨웁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한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약대 미리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벳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아멘 아멘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료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것을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세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아멘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아멘.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악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날 밟을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상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도를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읍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내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아멘. 자신은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맞출 것입니다.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테스티모니 땡큐로드 61편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음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혈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어진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에유는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주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것을 인하여 즐거워 갈 것이라. 그리하여 고투에서 변화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대저 나 요한은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하고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참옷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로 의와 찬성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의 내 공의를 열방의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틀에서 마시리라 하셨으니라. 성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쳐하라 만물을 위하여 길을 둘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려라. 아멘 아멘. Bless the Lord God of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Let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be with us all. Amen, amen.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저없다 하지 아니하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 안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be with us all. 아멘.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에게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His grace be with you all.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온에서 택하신 주님의 여종 마마 글로리아 김. 아멘. 아멘.
0: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주는 축복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난이 어떤 축복을 가져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 Through today's scripture, let us take a look into how trials bring blessings.
2: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Exodus describes the process of God's promises being fulfilled.
2: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일을 약속했죠.
3: God promised Abraham three things.
2: 내가 너의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너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3: If you obey me and go into the land of Canaan, I will give this land to you.
2: 그리고 너는 지금 현실 다시 너 혼자 있지만 앞으로 하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한 민족을 내 후손들로 가질 것이다.
3: And your descendants will multiply and be numerous like the sand of the seashore and the stars of the sky.
2: 너의 그 많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열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3: And your people will become the source of blessing to many nations.
2: 이 세 가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수적으로 번성했습니다.
3: According to these promises, Israelites multiplied.
2: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번성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 And as the promised time approached, the number of Israelites multiplied exponentially.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번성의 약속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3: The promises are being fulfilled to the slaves.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한 지 350년이 지났습니다.
3: It has been 350 years since Israelites settled in Egypt.
2: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겁을 먹고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3: They multiplied so greatly in number that Pharaoh feared them.
2: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계속 번성하다가는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이 보입니다.
3: If they continued to multiply in the land of Egypt, they would have outnumbered the Egyptians.
2: 바로 왕은 애굽 백성들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3: Pharaoh used many methods to stop the multiplication.
2: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고센 땅에서 노동력으로 동원해 가지고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3: From the land of Goshen, Pharaoh drew Israelites out of their land to make them do slave work.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느라 많은 시간으로 땀 흘리고 노동해야 합니다.
3: And they were led to the lands and cities of Pithom and Ramses to build buildings.
2: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3: In order so that the Israelites would have no more children.
2: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지치고 탈진해서 집에 돌아가면 때로 병에 걸려 쓰러지죠.
3: When people are labored to their extreme, often they get sick and die.
2: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지치고 탈진하면 자녀도 생산이 멈춥니다.
3: If they're so busy with life and exhausted, they stop multiplying.
2: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생산을 멈추고 많은 노동 시달리다가 지치고 쓰러져 병들어 죽기를 바랬습니다.
3: Pharaoh aimed to kill Israelites through harsh labors.
2: 바로 왕이 아무리 많은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많은 자녀들 낳고 번성했습니다.
3: But no matter how much Pharaoh persecuted the Israelites, they multiplied in number.
2: 여기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음모를 보죠.
3: Here we see the schemes of the enemy.
2: 사탄은 많은 고통을 야기시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3: Satan causes many problems and obstacles to stop the Israelites from multiplying.
2: 바로 왕은 많은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 Pharaoh wanted to kill Israelites.
2: 여러분 우리가 강성하고 번성한 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3: Satan is afraid of our prosperity.
2: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붕대고 강성하게 일어나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3: When we become abundant, when we multiply, Satan will bring suffering.
2: 사탄은 어떻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번성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죠.
3: Satan tries everything within his power to stop us.
2: 여러분 영적으로 이를 쓰잖아요. 사단 여러분의 목을 잡고 질식시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3: The higher you rise, the more Satan will try to attack you.
2: 사탄은 온갖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3: With suffering, all kinds of suffering, Satan will attack us.
2: 우리 예수를 믿으면 사탄은 대노합니다.
3: When we believe in Jesus, Satan is angry.
2: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노도 하며 살았는데 우리 예수 믿어서 빛 가운데 나가서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사탄은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뺏겼다고 심히 우리 공격하고 우리에게 분노한 것이죠.
3: Satan is angry at us and attacks us because we used to belong to him in the kingdom of darkness, but now we have been transferred into the kingdom of light.
2: 사탄은 여러분이 잘된 꼴을 보지 못해요.
3: Satan will not look at you prosper.
2: 사탄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 번성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3: When we go out into the light and when we are saved, Satan uses whatever means possible to bring us down.
2: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번성해서 영적인 거장이 되면요, 사단의 나라는 치명상을 입고 무너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3: It'll be critical for the kingdom of Satan if we rise up and become generals of the kingdom of God.
2: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었으면 사탄은 간담이 순환하고 사탄은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3: When we become spiritual giants and build churches and preach the gospel and save souls, Satan is afraid.
2: 우리 영적 강한 용사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쳐서 무너뜨리면 사단은 데미지를 입고 수세에 몰린 것이죠.
3: Satan will be in a critical position and will be damaged if we rise.
2: 그 사단은 두려움에 갇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어서고 부흥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3: That is why Satan will attack us at the moment of revival.
2: 사단은 우리의 번성을 아예 가로막으려고 차단하려고 나서죠.
3: Satan wants to cut off the blessings.
2: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어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3: Abraham also experienced the same thing.
2: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서 소와 양 떼가 심히 많아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양과 소들이 먹는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3: When Abraham was prosperous in the land of Canaan, Philistines became jealous and they blocked off the wells of Abraham.
2: 사단의 세력에 속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번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3: Philistines who belonged to Satan knew very well the source of Abraham's blessing.
2: 바로 이 황량 광야에 있는 우물.
3: It was well in the wilderness.
2: 아브라함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자 양떼와 소떼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3: Abraham had to suffer his livestock being dying because of lack of water.
2: 아브라함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급히 우물 파고 가축들을 먹입니다.
3: Abraham quickly moved to a different place and dug another well.
2: 그럼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우물을 빼앗고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3: Then the Philistine chased after him and took the well from him.
2: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번성의 근원이 우물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3: Philistines knew very well the source of Abraham's blessing.

0: 뺏겨도 그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시는
1: No matter how much Abraham was attacked, he continued to multiply.
0: 아브라함은 뺏기면 또 파세요. 또 파고 또 파세요.
1: When it was taken, he dug another well and another one.
0: 그래서 그의 가축들이 시원한 물을 먹고 번창한 것입니다.
1: So his livestocks were well fed.
0: 지금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애굽에서 보고서 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정말 막노동으로 그들 탈진시키고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1: Satan wanted to bring down the Israelites through harsh labor.
0: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때가 오니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1: But when the time of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came, no matter what Satan did, he could not stop them.
0: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그 백성들 반드시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Whatever Satan plans and executes, the Lord will multiply and fulfill his promises.
0: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동의 고역을 이기고 계속해서 수적으로 번성합니다.
1: Israelites multiplied despite the attacks of Satan.
0: 그러자 바로왕은 이번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생산을 멈추게 합니다.
1: Now the Pharaoh is using a deceitful ways to stop the multiplication.
0: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 시포라와 부하라를 몰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 낳으면 적시로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1: Pharaoh called Hebrew midwives, whose names were Shiphrah and Puah, and commanded them to kill Hebrew boys.
0: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1: But the midwives feared God more than men.
0: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남자 아이들 죽이지 않아요.
1: And therefore, they let the boys live.
0: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태어난 산의 아이를 살려두자 바로왕은 화가 나서 그들 불러서 따집니다.
1: And because of this, Pharaoh called the midwives and said to them,
0: 왜 너희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죽이지 않느냐고 따진 것이죠.
1: Why haven't you killed the boys?
0: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건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 죽일 수 없다고 거짓말을 바로왕에게 보고합니다.
1: Midwives told a lie to Pharaoh and said, Hebrew women are not like Egyptian women. They are vigorous and give birth before we can get there.
0: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1: Midwives feared God.
0: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 And something amazing happened.
0: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안을 허황하게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It says that God blessed them and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0: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니까 하나님 산파들의 가정에 찾아와서 그 가정의 우환을 없애주고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1: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God visited them and gave them blessing.
0: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1: The Lord blesses those who fear Him.
0: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1: If we're afraid of man, how can we fear God?
0: 우리가 사람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1: If we
0: 있습니까?
1: fear man, then we cannot fear God.
0: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갇혀서 자유가 없어요.
1: When we fear people, we will be trapped in fear of men.
0: 먹고 사는데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데 매여버리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에 하는 나라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1: If we fear of tomorrow and material, then we cannot do the works of the kingdom.
0: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1: We
0: 믿습니다.
1: must fear God above circumstances and men.
0: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 God blessed the midwives for their faithfulness to him.
0: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1: The Lord blessed and built the houses of midwives.
0: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1: Fear the Lord.
0: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 If you fear the Lord, your families will be blessed.
0: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 자에게

0: 그 집안을 홍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1: The Lord blesses those who fear him.
0: 그 집안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 주는 것입니다.
1: Whatever happens to that family, the Lord will raise them up.
0: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1: How much do you fear God?
0: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1: Do you fear the world?
0: 돈이 두렵습니까?
1: Are you afraid of money?
0: 먹고 사는 것이 염려됩니까?
1: Are you feared of everyday lives?
0: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1: Fear the Lord above the world.
0: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을 그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염려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 If we fear the Lord, we can never fear the world.
0: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 더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 We will live a secular life and disobey God if we fear the world.
0: 우리는 결코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세상을 잡으려고 이 세상에 목마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 And we will chase after the illusions of this world.
0: 여러분, 신기루 같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목마른 삶이요, 고달픈 삶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 Chasing after illusions of this life of and success and abundance is hell itself.
0: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1: Let us fear the Lord only.
0: 우리 하나님만 진실되게 두려워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1: If we truly fear God, then we would not look at other people.
0: 우리가 세상에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만 두려움에 갇혀서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1: The moment we give ourselves to the world, we can never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0: 우리는 우리가 두려운 것에 그 말을 듣기 마련해.
1: We listen to what we fear.
0: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1: Do not fear the words of men.
0: 더 이상 여러분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소리도 듣지 맙시다.
1: Do not listen to the lies which come from your circumstances.
0: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갑시다.
1: Only fear the Lord, look at the Lord, and live in obedience.
0: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1: Because they feared the Lord, they did not kill the baby boys.
0: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산파들, 그 집안을 그래서 흥흥하게 일으켜 주신 것이죠.
1: Midwives who honored life, and they received God's blessing.
0: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If we do not compromise with the world, the Lord will surely bless us.
0: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경외한 자에게 주는 선물과 축복을 마음껏 받는 이름 되기를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1: And I pray that you receive all the blessings of the Lord, which comes from the fear of the Lord.
0: 세상 눈치를 보며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1: Let us not look at the world and please the world, but only please God.
0: 바로왕은 산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고자 한 일이 실패한 것을 깨닫자 이번에는 아예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합니다.
1: When Pharaoh realized that his plan failed to kill through midwives, he ordered all his people to throw every baby boy into the Nile.
0: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가로막고자 한 사탄의 시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 We see how Satan tries many ways to stop the plans of God.
0: 사단은 바로 왕을 통해서 고된 노역으로 번성을 가로막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1: At first he tried with the harsh labor, but he failed.
0: 두 번째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가로막고자 했지만 또한 실패합니다.
1: Second, he used the midwives, but he failed.
0: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타격을 가합니다.
1: And now he's attacking the Israelites themselves.
0: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적시로 날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1: Pharaoh commanded his people to throw all the baby boys into the Nile.
0: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번성한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했으라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1: Satan tried to stop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0: 하지만 세 번째 시도조차도 실패하죠.
1: But even this third attempt failed.
0: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단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려 했던 그 악한 시도가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서 엄청난 복이 되었다.
1: What is amazing is that this Satan's attempt turned into God's blessing.
0: 모세가 남자 아이로 태어나니까 나일강의 창이란 물속에 던져졌죠.
1: Moses was thrown into the Nile because he was born as a boy.
0: 하지만 그 악행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1: But see how that evil turned into good.
0: 그 창이란 나일강의 물에 있는 그 남자 아이를 모세를 바로 공주가 발견해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1: The princess of Pharaoh picked up Moses from that fearsome Nile and adopted him as her very own son.
0: 바로왕의 이 엄청난 악행이 상상도 못하는 크나큰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1: The evil of Pharaoh turned into goodness of God.
0: 애굽 공주는 이 악행으로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를 왕자로 입양해서 너무도 잘 교육시킵니다.
1: The daughter of Pharaoh adopted Moses as her own son and educated him.
0: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자라서 그 당시에 있는 온갖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1: Moses was educated with all of the knowledge and wisdom of Egyptians.
0: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1: Moses was not an Egyptian.
0: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인데도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고서 높은 학문을 겸비하게 됩니다.
1: Even though he was a Hebrew, he received Egyptian education.
0: 바로왕이 나일강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악행이 오히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을 키워냅니다.
1: This evil doing of Pharaoh raised Moses.
0: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고 교육시킨 것은 사실 이 바로왕의 악행이죠.
1: Therefore, it was the evil of Pharaoh which gave birth to Moses.
0: 바로왕이 히브리 사자를 한 마리 키워내고 영웅을 길러낸 것입니다.
1: Pharaoh raised a Hebrew lion, a Hebrew hero.
0: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통달했기 때문에 그의 생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 So, see what happens because of the education Moses received.
0: 모세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 방대한 모세오경을 써가지고 역사에 남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1: Moses wrote the Pentateuch, which is Genesis, Exodus, Numbers, Deuteronomy, and Leviticus. And he left all these pieces of arts.
0: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이런 문자를 배우고 그 언어 교육을 받고 온갖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써서 역사에 남는 이 성경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If Moses did not receive Egyptian education, he would not have left these words.
0: 모세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 이르는 이 방대한 성경을 지금 들고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1: Thanks to Moses, we receive God's grace.
0: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악행이 이렇게 완전히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1: What Pharaoh did, this evil doing, turned into revelation of God.
0: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1: And because of that, we can eat and drink from the Word of God, which is from Genesis to Deuteronomy.
0: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급속도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1: Because of these words of God, our faith grows rapidly.
0: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1: Therefore, the attacks of Satan built the kingdom of God.
0: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역설 같은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우리 인생이 망가질 때 반드시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합시다.
1: Today, let us remember this paradoxical truth.
0: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선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를 한없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1: The Lord will turn our evil into blessing.
0: 한번 저를 따라 외쳐 봅시다.
1: Repeat after me.
0: 하나님은
1: The Lord
0: 내가 당한 악을
1: turns the evil
0: 선으로 바꾸어
1: into good
0: 나를 축복합니다.
1: And bless me.
0: 믿습니까?
1: Amen.
0: 어떤 악한 일도 어떤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눈물을 쏟게 하는 그 아픔도 결국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Whatever pain and suffering that you experience, whatever tragedy, it will be used to bless you.
0: 바로왕의 모든 핍박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가로막으려는 그 시도가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1: Pharaoh's schemes and evil plans, in fact, turned for good for the foundations of the nation of Israel.
0: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맞이해도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1: So whatever difficulties we face, let us not fear that difficulty.
0: 하나님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과 맞서 싸워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 Because the Lord turns evil into good, let us fight.
0: 하나님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오히려 크게 선으로 바꾸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1: We believe that He's an Almighty God who can turn all of our evil into goodness.
0: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 Let us conclude.
0: 오늘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이 악한 시도를 살펴보았죠.
1: Today we saw Pharaoh's evil schemes of killing Israelite boys.
0: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흥황하게 하게 일어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1: We see the more suffering Israelites experienced, the more prosperous they became.
0: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 We also face many difficulties, but we will succeed in the end.
0: 우리도 히브리 3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위협을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을 살아서 하늘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Let us follow the examples of the midwives and fear the Lord only and receive blessings which come from Him.
0: 여러분, 내가 잘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1: We must receive His blessings.
0: 우리 집안이 흥황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믿습니까?
1: Our families must be raised.
0: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공격이 오히려 힘있는 사자 같은 모세를 길러내었습니다.
1: This attacks of Pharaoh raised a lion like Moses.
0: 하나님 나일강에 던져진 죽기 일보 직전의 모세를 건져 가지고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세워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1: The Lord raised Moses from the waters of Nile and revealed himself through scriptures.
0: 모세가 썼던 이 다섯 개의 성경이 모세오경이 기반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른 책들이 쓰여지고 오늘날 같은 위대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1: The Pentateuch became the foundation of all the scriptures which came after.
0: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 Today let us proclaim the words of God in victory and believe in the Lord who turns our evil into good.
0: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승리의 스토리를 전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것을 믿습니다.
1: And we believe that we will become a history maker overcoming all of the difficulties we face.
0: 아멘.
1: Amen.
2: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is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8년간 병에 걸린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한 남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사가 물을 휘저어주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난 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낫고 싶다고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에 자신을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평에도 아랑곳 없이 주님은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남자는 왜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까지 죽어있던 팔과 다리와 마비된 몸에 생명이 스며들었고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서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나 마음이 아닌 영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있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멋진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유엔 총회 주간이 시작된 이번 주 뉴욕 경찰과 경호 당국이 비상 경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어제 시작된 유엔 총회는 뉴욕 맨해튼 소재 총회장에서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193개의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연설합니다. 올해는 각국 정상 71명, 정부 수반 45명 등 정상급 지도자 100여 명이 총회장을 찾아서 연설을 이미 했고요. 또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매년 9월 말이 되고요. 뉴욕시 일대를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행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유엔 회의장에만 딱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곳으로 올 때도 또 여기서 각종 부대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도 경찰과 경호당국은 도로 통제 그리고 차량 경호를 제공하고 유엔 본부 일대 인근 주요 도로는 거의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특히 이번 한 주간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교통정체 경보 주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란맘대는 뉴욕시장은 이번 주에는 뉴욕시민들이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뿐이 아니고요. 뉴욕경찰 소속 헬기들이 상공에서 지상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경비대는 유엔본부 인근으로 선박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는 뉴욕 유엔본부 상공으로 항공기들이 지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이요. 폐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인데 현재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뉴욕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협이 알려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도 뉴욕시 일대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항상 유엔 총회가 있을 때는 인근에서 이런 시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경찰들이 이런 시위 집단에 조금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뉴욕 경찰청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옹호합니다. 하지만 폭력 행위나 재물 파손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깜짝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그리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만난 것인데요. 이 회담이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도 이란 측에 빨리 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깜짝 회담에서는 아마 이란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란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낮춰야 된다. 이런 초기 조치를 먼저 할 경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일주일 이내에 다시 열겠다. 이런 제안을 이미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번 제안과 함께 양국 간 적대관계의 영구적 종식을 위한 대화 재개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도 계속 전제를 내거는 것은요. 외교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측이 진정성과 약속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이란을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할 거다라면서 어쨌든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원색적인 발언에 이란 대표단은 항의 표시로 이 자리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강조했고요. 국제사회에 이란 경제 고립 작전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북한 대표단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언급은 이 자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엔 총회 시작 당일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가 이렇게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38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만 언급이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연설에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3주년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언급됐고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테러단체 즉 하마스가 민간인 1200명을 살해했다. 희생자 중에는 미국인 수십 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갓난아기도 있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이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자지구 전후 재건을 위해서 조직된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을 열거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다른 중동 그리고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모이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것도 함께 대이란 전쟁에 동참한 유일한 국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존재를 지웠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네타냐후 총리와의 별도의 정상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뉴욕에 내일 도착하거든요. 오전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면 이미 뉴욕을 떠나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네, 한편 이번 유엔 총회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짧지만 있었습니다. 동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 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위성락 실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자선단체 중고서점에 기부된 책 상자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하퍼 리의 대표작이죠. 앵무새 죽이기 미국 초판본이 발견되면서 이게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품이 됐습니다. BBC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이 책은 런던 포토벨로 로드에 있는 옥스팜 서점에 기부된 미국 고서 상자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서점의 부매니저가 책을 정리하던 중 앵무새 죽이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판본을 확인했고 매장 책임자가 이 발행 시기와 표지 디자인, 제본 등을 조사해서 미국 초판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관계자는요. 기부된 책이 워낙 많아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고 가장자리도 달아있었지만 안쪽 페이지들은 매우 좋은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이후 판매 목록에 올랐고요. 상태 감정을 거쳐서 영국 국립도서관인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산하 에클스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연구소가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가 소장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셈입니다. 1960년에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 1930년대 미국 알라바마를 배경으로 인종차별과 정의, 성장의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흑인 남성 톰 로빈슨을 변호하는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와 그의 자녀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인데요. 출간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인종차별, 편견, 양심과 정의의 문제를 다룬 그야말로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곱씹을 만한 문장들이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이 문장이 있죠. 타인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어쩌면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어제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 그리고 닐센 그린란드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대폭 늘리게 됩니다. 한편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우리의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은 따라서 그린란드에는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고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키 180cm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벌이는 이색 격투 경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경기 전문 기업인 레크가 최근에 개최한 경기인데요.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가진 키 180cm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로봇의 왼발 앞차기 공격을 받은 인간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로봇과 경기를 가진 인간은요, 전문 격투기 선수는 아니고 영상 크리에이터였다고 합니다. 물론 가슴에 안전 조끼를 입고 링에 올랐지만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형 로봇의 발차기에 그만 가슴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고 경기 중단을 바로 요청하면서 싱겁게 경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배우 및 드라마 업계 관계자들이 실시한 투표 결과 21세기 최고 드라마 이 순위에서 오징어 게임은 과연 몇 위에 올랐을까요? 네,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보다 좀 낮나요? 아니면 21세기 한 세기를 대표하는 최고 드라마 72위? 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100위부터 61위까지만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오징어 게임을 구상하고 조종하는 재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에는 이 작은 지배자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 이 부분이 더 놀랐습니다.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 비프라고 소개가 된, 그리고 시즌2까지 나왔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에미상을 이 작품을 통해서 받았죠. 비프 시즌1이요, 오징어 게임보다 오히려 한 단계 순위가 높은 71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21세기 최고 드라마 71위, 72위. 한국 감독이 감독하고 한국 배우들이 열연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이 시각으로 어젯밤에 쇼트트랙 선수 김건우 SNS에는요 그의 부고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황망한 마음으로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너른 마음으로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와 명복을 빌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역 은퇴를 알린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건우 선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지난 6월 22일 자신의 SNS에 어릴 때부터 제 인생 전부였던 쇼트트랙을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쇼트트랙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1998년생으로 고등학생 시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배들과 경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2018, 19 시즌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월드컵에서 1500m 랭킹 1위, 종합 랭킹 2위에 오르면서 아주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공백을 가졌고요. 다시 복귀한 2023, 2024 시즌에서도 세계 랭킹 1위를 다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 모습이라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혼성 2000m 계주 예선에 출전해서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도왔고요. 한국이 결승에서 우승하면서 금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있었던 2016 밀라노 코리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는 그만 예비 국가대표에 그치면서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은퇴를 선언한 것이죠. 너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김건우 선수, 태극마크를 달고 웃고 울었을 그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또 태극마크를 달고 많이 웃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메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이 종합 3위입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8개. 네, 시작하기 전 아주 현실적인 목표, 종합 3위다라고 했으니까요. 계속 이 순위를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한국이 또 잘하는 태권도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추가했고요. 펜싱도 남녀, 개인전, 단체전, 개인전에서도 이미 메달의 소식이 있고, 또 단체전도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역시 경영 종목 등에서 메달을 추가했고요. 또 앞으로 있을 국위 종목, 배드민턴 잘하잖아요. 그리고 양궁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좋은 메달 소식 들려주리라 믿습니다.
4: 알토란 개업 1주년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 알토란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구입 가격의 20% 상당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4: 자연산 송이버섯, 타운 최저가 천종 산삼,
5: 향긋한 시애틀 고사리, 타운 최고의 꿀,
4: 그리고 감기와 기침에 좋은 흑 도라지.
5: 좋은 상품도 사고 20% 상당 선물도 받고
4: 알토란 개업 1주년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세요.
5: 아로마 2층 주차는 무료 3238553181.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0: 클레버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11: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1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3: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다 보면 가장 먼저 다른 게 바로 배터리죠. 완충을 해둬도 반나절만 지나면 뚝뚝 떨어지는 잔량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보조배터리를 챙기게 되고요. 충전기 주변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배터리 성능 상태가 70-80%인데도 갑자기 스마트폰 자체가 버벅거리거나 전원이 꺼지는 일까지도 벌어지죠. 이럴 때는 정말 배터리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고, 그런데 또 기기 자체를 들여다보니까 멀쩡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돈을 쓰자니 아깝기 그지없다는 생각 한두 번쯤은 그동안 많이 바뀌셨을 테니까 하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나?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네, 어떻게 써야 배터리를 오래 갈게 만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협회가 또 등장합니다. 국제 배터리 기술 협회. 무엇이든 협회가 있죠. 이 협회에서 만든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학적 특성상 0%로 완전히 방전되거나 또 100% 가득 찬 상태가 오래 유지될 때 내부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잠자리에서 고속 충전기에 꽂아두고 아침까지 방치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바로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미 100%는 다 됐는데도 계속 전류가 밀려 들어오면서 내부 화학물질이 빠르게 변성되고 배터리 수명은 점차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충전기를 뽑을 때까지 수시간 동안 최고 전압 상태로 방치되는 셈인데요. 자, 이 사소한 야간 충전 습관만 개선해도 단기간 배터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충전기를 언제 꽂고 언제 빼야지 가장 이상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잔량을 20%에서 80% 사이에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0% 바닥을 치게 두지도 말고 또 100% 꽉 채워두지도 않는 구간관리법입니다. 요즘 그 전기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전기차 살 때 어떻게 충전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 이런 얘기 또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요즘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요, 배터리 보호 기능으로 최대 충전량을 80%나 85%까지 제한해두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및 충전, 여기서 충전 상한을 80%로 고정할 수 있고요. 갤럭시도 배터리 보호 메뉴에서 기본이나 최적화 모드를 설정하면 충전을 80%선에서 멈춰줍니다. 네, 밤에 그냥 충전기에 꽂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설정하면 알아서 충전을 그 선에서 멈춰준다는 거죠. 자, 평소에 이 기능을 꼭 활성해 둘 것, 그리고 80%쯤에서 충전기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수명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충전 속도를 높이는 고속 충전기 자체가 배터리에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하네요. 급할 때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바로 만져보면 알 수 있죠.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취약한 두 가지, 과충전 그리고 고온입니다. 뜨끈뜨끈해진 스마트폰을 들고 고사양 게임을 돌린다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고속 충전을 한다. 와, 이거는 정말 배터리 셀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것이겠죠. 가급적 정품 충전기를 쓸 것도 그래서 권유되고 있죠. 그러다가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간다 싶으면 충전기를 꼭 분리해주는 것, 기기 자체를 식혀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낮에는 차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직 뜨겁잖아요. 차 안에 모르고 두고 내리거나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햇빛이 내리쬐는 창가에 무심코 오래 두는 행위는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 배터리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우리 왜 서랍 속에 구형 스마트폰 한두 대 정도는 있잖아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몇 달씩 방치해 두다가 거기에 담겨진 사진이나 뭐 누구의 연락처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알아보려고 충전을 해도 전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방전 고착 현상이라고 해서요. 네, 말 그대로 방전이 된 상태에서 오래 그냥 고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쓰지는 않지만 보관하면서 어쩌다 쓸 수도 있는 그런 폰이라면요. 일단 잔량을 대략 50% 수준으로 채워둔 뒤에 전원을 끄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늘한 곳에 둘 것. 뭐 방치해 두는 동안에도 자연 방전은 계속 되니까요. 이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꺼내서 잔량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충전을 해주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은 정말 이제 생활의 모든 것이 담긴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죠. 기기 가격도 $1,000, 2,000달러로 훌쩍 넘기는 시대에 배터리 관리 소홀로 교체 주기가 앞당겨지는 것만큼 아까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충전기를 뽑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80% 구간 지키기, 발열 관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가의 기기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진짜 노하우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되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을 이전보다 다소 작은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특히 대만에 대한 지원 의사는 또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봉쇄보다는 개입이나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40%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그보다 더 높은 57%였습니다. 이는 2024년 조사에 비해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편 0점에서 100점까지 측정하는 소위 감정 온도계라는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대중국 감정 온도는 39점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냉랭한 수준입니다만은 26점에 그쳤던 2024년에 비해서는 13점이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중국 호감도 최고치는 지난 1986년에 기록됐던 53점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장기간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일본인들의 내향적인 성격이 최근에 심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기 침체나 개인주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성격 특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가 갈수록 일본인들은 남녀 모두 외향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8개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본인 약 5만 명에 대해서 외향성을 1점과 7점 사이에서 평가했는데, 2015년 평균 4.0.

0: 겪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외향성 감소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입니다.

0: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자,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인데요. 요 며칠 추석과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올해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반으로 뚝 떨어진 짧아진 나흘간의 추석 연휴. 그래서 귀성과 여행 등의 이동 대신에 나 홀로 휴식을 택하겠다라는 특히 20, 30대가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는 응답은 63%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추석보다는 5%포인트, 지난 설보다 7%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20, 30대 미혼층에서 가족과의 만남 계획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65% 이상이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답했는데 그보다 아래 연령층에서는 50%를 조금 넘겼습니다. 짧아진 연휴 탓에 이동 계획 전반도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에 국내외 여행을 갈 계획이다라는 응답은요, 13%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29%, 네, 절반 이하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여행 계획은 5%에 불과했습니다. 자, 전통적인 명절 풍습인 차례나 제사 문화도 해마다 빠르게 옅어지고 있죠.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응답 30%입니다. 자, 2023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또 차례나 제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40%에 머물면서 주요 추석 풍습,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고 성묘하고 벌초하고 친척들 만나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도 옅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로 여긴다는 응답도 37%나 나왔습니다. 특히 20, 30대와 미혼층에서는 명절을 전통 가족 행사보다는 개인의 휴식이나 또 평범한 휴일, 또 다른 나의 휴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나저나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이번 추석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기간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요, 30% 정도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취약계층일수록 명절 체감도가 팍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에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치료비 부담을 완전하게 덜게 됐다며 이미 많이 나은 느낌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네,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월곶 중앙로 70번길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도 1000 제109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5억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 당첨자는 당시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첨자 A씨는 사실 바로 확인하진 않았고 나중에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평소 언젠가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막상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오니 오히려 담담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항암 치료를 이어오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치료와 노후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자 안도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토 천은요, 숫자 6개 가운데 행운 숫자와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이라고 합니다. 1,000원이고 1등 당첨금은 5억 원입니다. 닉스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 SK 하이닉스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열망 그리고 꿈, 거기에 대한 투자 정말 많았고요. 그렇게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겁니다. 그렇게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그런데 연수 기간 중에 금지된 술을 마셨다가 결국 징계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에 입사해서 기술사무직 신입사원 연수를 받던 직원 4명이 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네, 연수원 교육 과정 중에 엄격히 금지된 음주 행위 등을 벌여서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SK그룹 타 계열사 직원 2명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뒤 최종 징계를 확정하기 전 당사자들에게 당시 상황과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인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최종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 장소 시간, 반입 경로, 추가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측이 인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참 대기업 취업 관문, 그 정말 어떤 문보다도 뚫기 어려운 이 문을 뚫고 사실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연수원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음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소식. 이 온라인에서는 이 일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십억 원의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안타까움, 씁쓸함을 표하는 반응이었고요. 술은 정말 때와 장소가 중요한 듯합니다.

0: 최근에 대만 연구진이 국제학술진 수면 연구 저널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비슷한 얘기들은 사실 최근에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 무려 30년 넘게 이어진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점입니다. 연구진은요,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분석이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사람은 제외하고 3,305명의 데이터를 추려냈습니다. 이후에 평소 수면 시간에 따라 참가자를 하루 6시간 이하, 7, 8시간 수면, 그리고 9시간 이상 수면하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추적 기간의 중앙값은 30년에 달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요, 하루 7, 8시간 잔 사람들이었습니다. 6시간 이하 수면군에서는 10.97명, 9시간 이상 수면군에서는 11.27명이 기록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 수치상으로는 가장 오래 자는 집단에서 사망률도 가장 높게 관찰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연령 등 다른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보정해서 추가 분석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도 역시 7, 8시간 수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경우에는 사망 위험 1.1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장시간 수면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됐다라고 밝히는 연구진인데요. 이어서 수축기 혈압이 이러한 연관성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아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분비가 늘어나고 결국 혈당과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오래 자는 것과 질 좋은 수면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오래 자는 사람은 사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자주 깨기 때문에 신체가 부족한 회복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더해져서 그래서 늘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단순히 수면 시간만 채우는 것보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중간에 깨지 않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2: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2: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2: 213-382-3311, 213-382-3311.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 안경 검안과.
5: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6: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대한항공이 전 세계 탑승객이 평가한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종합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3개 단 내려간 것이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평가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카이트렉스 주간 2026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에서 대한항공은 종합순위인 세계 최고 항공사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카이트렉스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 전문 평가 기관입니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는 전 세계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항공사 순위를 매깁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 세계 300개 이상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최고 항공사 1위는 싱가포르 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카타르 항공은 2위로 내려갔고 캐세이 퍼시픽이 3위에 올랐습니다. 터키 항공, 에어 프랑스 그리고 일본 국적 항공사인 JAL 등도 대한항공보다는 앞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종합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내려갔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평가에서는 전년도 3위에서 2개 단이나 상승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승무원 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승무원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최고 항공사 승무원에서는 13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 항공사 가운데서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좌석별로 따로 평가가 내려지는데 1등석에서는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가 세계 8위에, 1등석 좌석은 9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등석 라운지 다이닝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고 가족 친화적 항공사 7위, 세계 최고 청결한 항공사 10위, 세계 최고 공항 서비스 13위 등 총 14개 부문에서 15위 안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거뒀습니다. 미국의 첨단 전투기의 부품이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국방부와 의회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된 물품은 미국의 5세대 전투기로 세계적인 첨단 기종으로 주목받는 F-35 라이트닝 2의 부품입니다. 애초 이 부품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호주가 미국으로 보냈는데 확인되지 않는 경위로 홍콩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중국의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노출되자 공급망에 구조적인 안보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품을 회수하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미국 당국 또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은 안보상 이유로 화물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며 미 국방부와 군수당국의 규정은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마일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홍콩으로 간 화물에 민감한 부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과 관련한 자국의 책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궁극적으로 미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미국의 주 계약자인 록히드 마틴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호주가 2014년에 첫 F-35를 인도받아 2025년에 완전한 운용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폴란드 등도 이 F-35를 갖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나 부품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해 운용하는 일반 구매국입니다.
2: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중 일부를 건드리면서 유럽까지 전쟁의 불길이 번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총선을 마친 후 병력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첩보를 전했습니다. 규모만 3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 각국의 공항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등 유럽 국가의 군사태세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온 셈입니다. 또한 러시아 국영기업이 탄소섬유 공장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탄소섬유는 드론의 기체에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유럽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재무장을 놓고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유럽이 러시아에 대비해서 전쟁에 준비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은 편치 않다라는 시선입니다. 특히 이번 독일의 지방선거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이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독일에 대해서는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디젤류 가격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디젤 수출의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애슐리 힌슨 하원의원은 아이오와 주민들이 주유소나 계산대에서 이란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며 디젤류의 수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즉각 종결되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입에서 이란 전쟁 중단 발언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아예 대놓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메리네어트 밀러믹스 하원의원과 미시간주 상원 선거에 출마한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공화당 후보들입니다. 로저스 전 하원의원은 생활비용을 낮추려면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하지만 미시간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며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농촌 지역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이 디젤류 상승에 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하자 이제 공화당 후보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쟁 즉각 중단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 9월 23일 오늘은 네, 절기상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날이죠. 이날을 지나면서 밤이 점점 길어지고 가을이 깊어집니다.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자리한 이 절기는 여름 내 자란 곡식이 여물어가는 시기와도 맞물려서 옛사람들에게는 한해 농사의 결실을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추분 무렵 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보고 이듬해 농사를 점치기도 했고요. 또 작은 비가 내리면 길하게 여기는 풍속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글에 나오는 얘기고요. 오늘 LA로는 갑자기 90도 가까이 오릅니다. 가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시각 그리고 한밤중 기온은 그렇다고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일교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는 다소나마 가을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고요. 낮에는 한여름으로 들어갈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엔 총회 관련 소식을 좀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과 관련된 소식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북한과 관련된 대북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1: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깜짝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회담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을 예고하며 합의를 하는 게 이란에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UN 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지 이란을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할 거라면서도 중간 선거 직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But I believe we'll make a deal right after the election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for them not to.
1: 원색적인 발언에 이란 대표단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란 경제고립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 대표단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지만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딜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요청을 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화물선 피격 사건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한 화물선의 보안 책임자가 해당 선박이 정체불명 발사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선박은 통제력을 잃고 표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전원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해양 오염 등 환경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목격될 경우 즉시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에 대한 공화당원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대한 공화당원의 지지율은 전쟁 초기였던 이 3월만 해도 73%를 기록했지만 반년이 지난 이번 조사에서는 60%로 1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국격에 도움이 됐다는 답이 절반 수준에 그쳐 3월 대비 13%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4분의 3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78%는 종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답은 약 70%였고 특히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응답자는 32%로 개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29%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2기 임기를 통틀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사태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26%에 불과해 3월 33%보다 낮아졌고 이번 전쟁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됐다라는 응답은 70%로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는 이란 전쟁이 미군의 인명피해와 재정 부담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답이 각각 97%와 8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 지지율은 36%,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0%,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지율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가 표심을 흔들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마이클 로저스와 아이오와주 애슐리 힌슨 후보는 이란 전쟁을 지지했다가 이번 주 일제히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로저스 후보는 미시간의 가정들이 치솟는 생활비로 신음하고 있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고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하며 이란 전쟁은 조속히 끝나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 특히 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쟁 이전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미국 유권자의 생활고가 심해져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파장을 일축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이런 정치적 수사를 반기지 않고 있으며 강성 충성파 의원들조차 디젤 가격 폭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이 같은 태세 전환에 힌슨 후보의 경쟁자인 민주당 조시 트렉 후보는 트윗 하나 날리긴 쉽지만 이 전쟁을 끝낼 투표 기회가 있었을 때 힌슨 당신은 거부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를 포함해 전쟁 연장에 무려 7번이나 찬성하지 않았느냐라고 힌슨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서 파병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방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해서 프랑스가 병력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어떤 국가와도 대립하고 싶지 않지만 이 통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1일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의 주요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 전쟁을 벌인 것은 실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 한 나라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수십 년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짚으며 미국이 해협과 관련한 상황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격 의도가 없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의 말은 믿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때론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극도로 솔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AI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또 협력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해운, 항만에 이어서 항공까지 제3자 제재에 나서서 초강경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을 더욱 옥죄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대화를 모색하면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공사에 대해서 3차 제재에 돌입합니다. YTN입니다.
3: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란 항공사에 연료 보급과 착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에 들어갑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최대 항공사인 마흔항공, 그리고 더 작은 규모의 항공사 27곳과 연관된 업체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3일부터 이 같은 제3자 제재 봉쇄를 통해 이란의 모든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외국 연공을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제3자 제재를 통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란 항구를 통한 해상 교육도 차단해 화물과 에너지 출하를 막는 등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로 접어든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해운에 이어 항공도 틀어막으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효하기에 앞서 이란에서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를 향하는 항공편 운항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미국이 고강도 제3자 제재를 경고하자 바그다드와 무스카트 공항이 선제적으로 이란발 항공편 접수를 중단한 데 따른 겁니다.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모든 외국 기관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조치로 보입니다. 조지아 역시 이란 항공기의 취항을 전면 금지했고 튀르키예 정부도 마한 항공에 현지 노선 운항 중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란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는 항공기는 아직 운항 중인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제재 동참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합의냐 전멸이냐를 선택하라며 초강경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중간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 전쟁을 매듭짓지 못하면 지지율 회복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 고위급 대표단이 3시간 동안 만나 합의 조치를 위한 탐색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내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이란에 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0: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두 달 만에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놓고 오늘 머리를 맞댑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 뉴욕에서 오늘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정확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외교 수장이 회담하는 것은 지난 7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두 장관이 만난 이후 정확히 두 달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전 종식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발발 이후 4년 넘도록 이어져온 이번 전쟁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더해서 글로벌 디젤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이 종전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3: 아빠!
1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 가입과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75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가 22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개혁법, 이 오바마케어에 따라 개설된 건강보험거래소 가입자 가운데 75만 명 이상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는 실제 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도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에서 가입자 개개인의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던 주장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 약 1,900만 명의 4%에 해당합니다. 연방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입 자격이나 신원 등의 의문점이 발견된 약 44만 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메멧 오즈 국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바마케어 가입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부정방지 태스크포스 연방의료 프로그램 단속의 일환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세액 공제 형태로 지원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배를 넘는 연소득 약 6만 4천 달러 이상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기준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연방 빈곤선의 연소득 1인 가구 약 1만 6천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도 일부 주에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 보험 제정 당시 이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확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설계됐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험 브로커가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시키는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기존 규정에서도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한 가입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올해 이미 수백만 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던 추가 연방 보조금이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저렴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없는 플랜을 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윌셔 센터 지역에서 벼룩을 매개로 하는 발진 티푸스 집단 발생이 확인돼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집단 발생과 관련된 유증상자 7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회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지역적 집단 발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집단 발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올해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벼룩 매개 발진 티푸스 환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220건이 보고됐으며 2024년에도 187건이 발생하는 등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벼룩 매개 발진 티푸스는 감염된 벼룩이 옮기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쥐와 길고양이, 파썸 등에 붙어있는 벼룩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쥐와 길고양이, 파썸 등이 왜 자꾸 지저분해질까요? 네. 길거리 노점상과도 연관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죠. LA 점점 더 더러워지고 위생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연중 벼룩 예방제를 사용하고 집 주변의 쓰레기와 잔해를 치우는 한편 쥐와 야생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이 UC버클리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장인 캐런 버스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우세한 국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타임즈와 UC버클리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이 높은 유권자 39%가 니티아 라만 의원을 지지했고 캐런베스 시장은 2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3%에 달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선거일을 앞에 두고 라만 의원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층에서 라만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캐런베스 시장은 지난 2025년 1월 아프리카 순방 중 발생한 펠리세이즈 산불 대응 논란 여파로 63%에 달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기록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노숙자 그리고 방금 얘기해드린 대로 길거리 노점상 여러 가지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되는 원인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니티아 라만 시장 후보가 노숙자 문제와 노점상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만한 공약을 아직 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은 H-1B 취업비자 신규 발급 관련 10만 달러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동시에 H-1B 신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전문직 신청자들의 부담, 불확실성 커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지난해 9월 도입한 H-1B 신규 취업자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H-1B로 채용해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10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인 코넬대학교의 한 학생 사교클럽에서 여학생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뒤 여러 남성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소장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당시 사교클럽 회원이었던 남성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피고 명단에 한인 재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넬대학교 신문 코넬데일리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피해 여성은 뉴욕주 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4년 10월 코넬대학교의 카이파이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당시 회원이던 남성 7명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받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해 여성은 이곳에서 피고 중 일부로부터 흰색 가루를 흡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인 이모 씨를 포함한 총 7명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이 씨는 코넬대 2027년 내년 졸업 예정자로 코넬 데일리사는 대학 디렉토리를 통해 현재도 학생인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피해 여성이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일부 남성들이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약 3주 뒤에 코넬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넘게 운영되어 왔던 캐나다 최대 사설 어학원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C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2024년 유학비자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현지 어학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수입원이 말라버린 대형 어학원들이 잇따라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난 14일 이씨 잉글리시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캠퍼스를 전면 폐쇄했고 불과 닷새 뒤였던 지난 18일 캐나다 최대 사설 어학기관 ILAC마저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즉각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랭귀지스 캐나다는 어학과정 재학생 1,362명이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등록생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인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5위로 어학연수 목적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현지 한국인 학생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캐나다에 입국했던 한 한국인 학생의 가족은 국내 유학원 게시판에 6개월치 학원비와 기숙사비를 모두 완납했는데 어떻게 반납받을 수 있느냐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LA 지역의 날씨 약간 덥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약간 더운데 야, 이번에도 또 습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폴로가 급격히 세력을 키우면서 최상등급의 허리케인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허리케인 폴로가 이번 주말 남가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주 남가주 지역의 대부분 도시 80도 후반대 낮 최고 기온 기록, 그리고 다음 주에요 또 더워요. 야, 이 더위가 쉽게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폴로 때문에, 허리케인 폴로 때문에 남가주 지역에 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북상 중인 폴로는 열대 폭풍에서 카테고리 1 허리케인으로 발달했으며 최대 풍속 시속 어제 160마일까지 발전하면서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폴로 중심부에는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해상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폭우와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멕시코 지역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말부터 남가주에 또 후텁지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엘니뇨에 따른 겨울철 폭우와 홍수, 산사태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접근하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당국, 그리고 역시 롱비치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롱비치 시당국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가 마을, 해안가 주택들도 지난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침식되기도 하고 일부 주택은 파손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니뇨 벌써 시작된 건가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7: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6: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7: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6: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0: 또한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사항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사항경 검안과.
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사항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Yeah, yeah.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과 전시작전권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유엔 총회 리셉션 중에 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골프 등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30여 분 동안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면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 핵잠연료, 농축재처리, 조선협력, 전자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1: 전자권 전환의 경우 우리 입장을 많이 설명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논의에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1: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구체적인 연락이 오갔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였던 양국 간 투자 협의가 진전을 보면서 급히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0: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재청 사유가 명확치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YTN입니다.
3: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것이 재재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한데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의 재추천 시도 관련해서도 이미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에 항의했습니다.
4: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TV에 나와 내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때의 연장선에서 지금도 헌법을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 네. 돌출 행동으로서 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0: 김 대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설득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여당 지도부가 내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국민들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이재명 정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0: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지난 반년간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충성맹세라며 국민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마켓 가시면 딱 느껴지시죠? 뭔가 제품이 달라졌습니다. 밤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핵과일, 핵곡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오는 금요일 9월 25일이 추석입니다. 9월 25일 달 한번 보시죠. 풍요로운 한가위, 뭐 여러 가지 인사말이 오가는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귀성객들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추석 때마다 또 한국의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의 인사했고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서 명절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의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4: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합니다. 민생 회복, 물가 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대합실과 열차 플랫폼 등을 돌며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귀성객들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귀성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안전한 귀성을 기원했습니다. 새벽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던 김 대표는 추석 물가가 비교적 안정됐지만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4: 오후에는 경기도 한 공군 미사일 부대를 방문해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청소년 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귀성객으로 붐비는 서울역을 찾기보다는 조용히 민생 현장을 찾아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을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의정부의 가정박 청소년 복지 시설을 방문해 송편을 빚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6: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관심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을 채워드리겠다 그 약속을 드리고
4: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함께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누고 라면을 비롯한 식료품을 기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연휴를 앞두고 추석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추석하면 또 귀성객들 붐비는 서울역 뭐 다 기억나시죠? 버스 대합실. 추석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송편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할머니 잡채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준 고기 먹고 싶어요. 송편 먹고 싶어요. 그런 얘기만 듣지 마시고 반대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제발 콩 좀 넣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송편에 콩은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들도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그래 라고 하는데 건강한 음식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붐비는 날을 피해서 내일 한국은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 이른 귀성길에 나는 시민 나선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뭐 저희 귀성길 이야기, 귀성길 소식 또 한번 전해드리겠지만 오래간만에 귀성길에 나선 서울의 모습 한번 보시죠. YTN입니다.
7: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몰리는 날을 피하고 또 연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루 먼저 고향으로 떠나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준비한 선물에는 그리움과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9: 네, 배 준비했는데요. 부모님께서 배 좋아하셔서 배 샀습니다. 하루 앞두고 가는데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오래 쉴 수 있으니까. 예.
8: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던 어린 손녀는 명절 음식을 즐길 생각에 한껏 들떴습니다.
10: 저는 이번에 부산 가서 할머니 보면 할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할머니를 또 다시 거의 1년 만에 보는 거여서 또 설레요.
8: 버스터미널을 찾은 귀성객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짐칸에는 여행 가방과 함께 사랑이 담긴 선물 꾸러미도 실립니다.
11: 할머니, 할아버지, 추석이라서 뵈러 갈게요. 사랑해요.
8: 오랜만에 만나게 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12: 어머니, 저희 추석이라 이제 내려가요.
13: 용돈은 많이 준비 못했지만 다음엔 더 넣어드릴게요.
8: 목적지는 서로 다르지만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려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213-388-7979, 213-388-7979.
18: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3: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2: 골프도 즐기고
2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3: 888-847-3098 888-847-3098.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국채 현물시장에서 경기 전망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장중 한때 17.9bp까지 좁혀졌습니다. 어제 장에서 2년물 수익률은 4.747%, 10년물은 4.955%로 장단기 금리차는 20.8bp로 마감됐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지난달 18일 55.5bp였던 금리차가 한 달여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셈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베팅이 강해진 영향입니다. 링 맥클러 체릴레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는 금리 인상이 강한 경제를 반영하는 단계에서 경제를 둔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미국 내 디젤값, 디젤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디젤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일부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들의 디젤 수출 금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도 그걸 요구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디젤을 수출하지 말자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디젤을 많이 생산한다. 그렇게 하면 일반 자동차용 가솔린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조처는 일종의 흐름이자 균형 문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측근들에게 이미 디젤 수출 금지를 요구해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디젤 가격이 계속 치솟아 부담이 커지자 이 급등세를 잡기 위해 경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디젤 값은 이란 전쟁으로 오르기 시작한 데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미국의 디젤 가격은 처음으로 갤런당 6.50달러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계속 말씀드리죠. 달라요. 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도가 다릅니다. 8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일부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디젤 수출 일시 금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1인당 디젤 및 난방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 알래스카에서 재선을 위해 힘든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댄 설리번 의원은 미국산 연료는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에 남아야 한다며 디젤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93살로 의회 최고령인 척 그레슬리 의원과 미시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후보인 마이클 로저스 전 하원의원도 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카 페센트 재무장관은 전체 원유 정제 능력 측면에서 수출 금지가 실현 가능한지 전면 금지나 부분 금지가 효과가 있는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카 페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AI 차르 총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세마포가 이 소식을 처음 보도했지만 재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AI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우려를 거듭 일축하면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군을 창설할 것이라며 AI 군 창설을 총괄하는 AI 차르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뉴욕에서 허리핑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AI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센트 장관에게 미국 무역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도하고 우크라이나와 핵심 광물 관련 협상을 진행하며 소비자 금융 보호국 국장 대행도 맡긴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IRS 국세청 청장 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금융자산을 1,152차례 거래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50건에 가까운 거래가 이뤄진 셈입니다. 공개된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7월 20일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각각 500만에서 2,500만 달러 규모로 매도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라클과 코스코 주식을 각각 최대 500만 달러 규모로 팔았고
엔비디아 주식도 100만 달러 범위에서 처분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투이트와 세일즈포스 주식은 각각 최대 500만 달러 규모로 매입했습니다. 이 주식 거래 가격도 틀리네요. 네. 뭐 100만 달러, 2500만 달러 막 이렇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합친 거래 규모는 최대 2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에 따라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서에는 정확한 거래 금액이 아닌 일정 범위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자산 운용 담당자들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실시한 거래는 무려 2만 8천 건이 넘습니다. 이는 연방 상하원 의원 전체 거래 건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바이든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개별 종목을 거래하지 않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주로 뮤추얼 펀드와 국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대상에는 연방정부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스페이스X, 방산업체 RT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대규모 금융자산 거래를 계속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자산을 백지 신탁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 담당자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가 영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외에도 샤오펑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국 경쟁사들과 AI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움직임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이미 닛산과 스텔란티스와 손잡은 웨이브로서는 벤츠와의 제휴는 세 번째 파트너십입니다. 이 웨이브는 지난 2월 12억 달러를 조달한 투자 라운드에서 이들 3개 자동차 업체와 함께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웨이브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알렉스 캔들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형성됐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 해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는데 달라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벤츠는 향후 2년 내 출시할 차종 중 최소 한 곳에 웨이브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해 도심 구간 지점 간의 주행을 지원하는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브의 현재 시스템은 레벨 2 수준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처럼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상시 주의를 기울여 감독해야 하는 기술을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카메라와 컴퓨터에 의존해 소프트웨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방과 한방에서 어떻게 신장기능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는 신장의 기능을 보면은 신장은 여과를 통한 배설 그리고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또 신장은 혈액과 체액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여 적혈구 세포의 적당한 수치를 유지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머리뼈, 가슴뼈, 갈비뼈, 허리뼈, 골반뼈 중심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세포가 생산이 되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분리되어 성숙해지는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골수와 신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장은 뼈를 튼튼히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인체의 칼슘 섭취와 그 작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은 신장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현대의학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동양의학에서의 신장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은 센텐지징, 선천지정, 그리고 센텐지번, 선천지본이라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의 신장이 주된 생리적인 공능은 정을 저장하고 성장과 발육을 주관하고 또 생식과 수액 대사를 주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주구 생수의 신장은 뼈와 골수를 생산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양방에서는 골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즉 골수, 척수, 뇌수로 나눕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세 가지 골수, 척수, 뇌수가 모두 신중전기, 즉 신장에서 화생된다고 봅니다. 화생, 화생이라는 이 말도 중국어로 화, 변화하다, 생, 생겨난다는 말로 메타볼리즘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 장의사. AM 1190
7: 라디오쇼.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 가입과 자격 미달을 이유로 75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가 22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실제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입 자격이나 신원의 의문점이 발견된 약 44만 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메멧 오즈 국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바마 케어 가입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인타운의 윌셔 센터 지역에서 벼룩을 매개로 하는 발진 티푸스 집단 발생이 확인돼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윌셔 센터에서 이번 발진 티푸스 집단 발생과 연관된 유증상자 7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회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지역적 집단 발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집단 발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원래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벼룩 매개 발진 티푸스 환자는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220건이 보고됐고 2024년에도 187건이 발생하는 등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발진티푸스 후진국형 병입니다. 벼룩맥의 발진티푸스는 감염된 벼룩이 옮기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쥐와 길고양이, 파썸 등에 붙어있는 벼룩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연중 벼룩 예방제를 사용하고 집 주변의 쓰레기와 잔해를 치우는 한편 쥐나 야생동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새를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수 증가, 노점상 증가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11월 LA 중간 이런 11월 중간 선거에서 뽑게 되는 LA 시장 선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장 후보는 딱 두 명으로 압축된 상태죠.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티아 라만 LA 시의원 두 명입니다. LA 시의원인 니티아 라만이 UC 버클리 여론조사에서 캐런 버스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며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와 UC 버클리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높은 유권자 39%가 니티아 라만 의원을 지지했고 캐런 베스 시장은 28% 지지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3%에 달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니티아 라만 의원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층에서 라만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해 1월 산불 대응 논란 여파 그리고 노숙자 문제, 노점상 문제 모두 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은 H-1B 취업비자 신규 발급 관련 10만 달러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동시에 H-1B 신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 취업 희망자들에게 부담과 불확실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포고령을 통해 지난해 9월에 도입한 H-1B 신규 취업자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H-1B 취업비자로 채용해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학교의 한 학생 사교클럽에서 여학생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뒤 여러 남성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소장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당시 사교클럽 회원이던 남성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공했는데 이 피고 명단에는 한인 재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이모 씨를 포함한 총 7명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소장에 적시돼 있는데 이 씨는 2027년 코넬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메가더팍에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예, 지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메가더팍에서 저스틴 비버가 깜짝 버스킹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 32살인 비버는 오후 1시 45분쯤 공원 한편에서 상자 형태의 타악기 카혼 위에 앉아서 자신의 히트곡을 라이브로 소화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 소탕 작전과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던 메가더 공원은 이번 저스틴 비버의 깜짝 공연을 계기로 공원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LA 시민들의 반응은 또 그렇진 않죠. 메가더팍 밤이면 아직도 무섭다라는 분들도 많고 한낮에도 대낮에도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라면서 손살을 치는 주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치안당국이 이를 더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롤러코스터 X2 타보셨습니까? 이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X2 손꼽는 분들이 많으신데 X2 롤러코스터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민간 변호사 크리스토퍼 블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식스플래그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해왔다며 그런 놀이기구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며 식스플래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스플래그의 대표 놀이기구 X2는 약 2분 동안 시속 8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동안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2년 동안 100명이 넘는 탑승객들 가운데 100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이 X2를 탑승한 뒤에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은 10여 건 이상의 심각한 부상과 입원 사례를 보도하면서 X2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기도 했고 이 사례에는 최소 두 건의 사망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동안 머리가 양쪽 안전바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바가 너무 딱딱한 재질로 돼 있어서 머리가 너무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뇌 손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7: 로스앤젤레스 하이드파크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10대 소년이 숨지고 소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60가와 10가 에비뉴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향하던 파란색 닛산 차량이 길을 건너던 10대 청소년 2명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6세 소년이 숨졌고 함께 있던 14세 소년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가 크게 파손된 차를 버려둔 채 달아났고 또 다른 남성이 차를 옮기려다 주민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앞유리가 박살난 상태였으며 에어컨 에어백도 터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을 쫓고 있습니다. 어바인의 한 주유소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어바인 오처드 힐스 쇼핑몰 내 쉐브론 주유소에서 교통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차량 내부에서 수상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 폭발물 처리반은 해당 장치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해체하고 내부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문 당시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고령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벤투라 카운티 경관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의 안부 확인 요청을 받고 뉴베리 파크의 루카스 코트에 위치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주택 내부로 진입한 당국은 숨져있는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기가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이 총기가 부부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습니다. 정확한 사수와 사망 원인은 벤투라 카운티 검검관실의 부검을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보일 하이츠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LA 소방당국이 면밀한 조사를 벌였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최종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7일 보일하이츠 대형 물류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엿새 동안 이어지며 완전히 진화되는데 8일이 소요되었고 이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창고 안에 방치된 식품 폐기물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 설치된 1만 2천여 개의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전기적 요인이나 당시 진행 중이던 작업 등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명확한 발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 창고 측은 수개월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진 끝에 최근 수거 기한을 넘겨 폐기물 정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고에 따른 정화 및 복구 비용만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이 콤턴에 위치한 역사적인 묘지에서 수년간 반복된 기물 파손과 절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우드론 셀레스티얼 가든스 묘지에서는 귀금속으로 만든 명판과 동상을 훔치거나 금속을 노리고 묘비를 부수는 범죄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880년대부터 조성된 이 유서 깊은 묘지에는 흑인 리그 야구 선수들과 민권 운동가 버시 카터를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과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지 관리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이후 관련 신고만 100건이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범인의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결정적 제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지급하는 현상금을 3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콤턴시 당국은 묘지가 사유지여서 직접적인 치안 관리는 어렵지만 경찰과 협력해 공공안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의 악명 높은 위험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이 충돌해 5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이었던 19일 토요일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샤스타 카운티의 위스키 크릭 로드 동쪽 299번 국도에서 혼다 시빅 차량이 중앙선인 황색 실선을 넘어 마주오던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혼다 탑승자 3명과 토요타 운전자 등 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토요타에 타고 있던 승객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져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은 생존자 1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99번 국도는 레딩 서쪽의 위스키타운 국립 휴양지를 통과하는 왕복 2차로의 농촌 지역 도로로 폭이 좁고 과속 차량이 많으며 일몰 후에는 매우 어두워 매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경찰은 아직 사상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부주의 등이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6: 산타모니카 자주들 가시죠? 뭐 LA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한국에서 누가 오거나 아니면 타주에서 손님이 왔을 때 산타모니카 구경시켜주려 같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이 산타모니카 피어에 보면은 커다란 아치형 간판이 있죠. 네온 사인입니다. 뭐 산타모니카에서 스포츠 피싱, 야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이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네온 사인이 철거됩니다. 응? 네. 이 역사 보존물인데요. 교량 개보수 공사를 위해 철거됩니다. 산타모니카 시는 시내 도로와 부두를 잇는 이 87년 된 교량을 교차하는 공사의 일환으로 이 역사적인 간판이 이달 말까지 철거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간판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나 교체되는 것은 아니며 보수를 거쳐서 2027년 랜드마크 교량 공사가 완료되면 원래 자리에 더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설치될 예정입니다. 철거된 간판은 크레인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체된 뒤 트레일러에 실려서 라스베가스로 이동되며 라스베가스에 있는 유명 간판 제작사 에스코를 통해서 약 1년 동안 복원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한인타운에도 간판집이 있는데요. 지난 1941년에 처음 세워진 이 20피트 높이의 파란색 아치형 간판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됐으며 공사 기간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임시 보행로에는 절반 크기 모형의 이 모형 간판이 설치됩니다. 현대적인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이번 교량 교체 공사는 오는 202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역시 올림픽을 앞두고 네. 환경 정화 차원에서 벌어지는 공사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하고 개솔린과 디젤 가격도 급등하면서 가계가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압박해왔던 고금리, 대출 만기 문제가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신규 건설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이제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1년 3% 안팎의 낮은 금리와 급등한 임대료를 배경으로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건설했던 투자자들이 임대료 상승 둔화와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고를 맞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일부 사업자는 매각이나 대출 디폴트, 압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국 아파트 소유주들이 향후 10년간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570억 달러가 2028년에 만기를 맞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출 만기 시점과 금리 수준이 동시에 겹치면서 아파트 랜드로드들이 엄청난 지금 부담에 직면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자, 앞서 한국 소식 전해드릴 때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네, 마켓 가서 보시면 이제 추석 용품들 많이 나와 있죠.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2026 추석 큰 잔치 행사를 어제 한인 및 주류 사회 주요 인사와 시니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시니어센터 수강생들은 한국무용, 하모니카, 트롯댄스, 오카리나, 장구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송편 등 음식을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고 US 메트로뱅크 임직원들이 식사 배식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운영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안 6개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 상위 기사들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코넬대학교에서 집단 성폭행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인 학생도 가해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 역시 충격적으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학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허리케인의 남가주 영향, 허리케인이 또 남가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습한 날씨 악천후가 우려된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75만 명 무더기 퇴출 기사, 그리고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H1B 취업비자 10만 불 수수료 1년 더 연장 등등이 오늘 또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0: 자, 많이 본 기사에도 올라와 있었죠. 허리케인이 남가주에도 영향을 미쳐서 습한 날씨 악천후 우려됩니다. 자, LA 남가주,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이번 주 주말까지는 80도 중후반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폭염이 예보돼 있는데 지금 남태평양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남가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습한 날씨, 높은 습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폴로는 어제 160마일의 최고 풍속을 기록하면서 5급 허리케인으로 강해졌습니다. 폴로 중심부는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해상을 머물다가 이 태평양 서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폭우와 홍수 위험, 또 습한 날씨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벌써 시작된 건가요? 캘리포니아주와 롱비치 시는 엘니뇨 미리 선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국을 향해 불량배, 실패국 이런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하면서 이란과 쿠바 대표단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유엔 총회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6개월째 전쟁 중인 이란을 향해서 중동의 불량배, 겁쟁이, 배신자라고 표현하며 조롱했습니다.
2: They were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but they are the bully no more. It doesn't even enter my mind. The only thing that does is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e cowards and traitors.
1: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은 한 명을 제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애초 입장하지 않아 폭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향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2: The biggest pressure they've ever been under. It's an absolutely failed state. It's failing like never before. And it will fall.
1: 참다 못한 쿠바 대표단 역시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진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Thank you very much, First Lady. Thank you very much. Where is our First Lady? Where is she? She's around here someplace. Can you imagine? I can't see the First Lady. Thank you very much, First Lady. Great job.
1: 평소에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 대해선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담은 국제 평화를 도모하는 유엔 총회 자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0: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북한 대표단이 착석해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연설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일반 토의 첫날이었던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외교관 두 명이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들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불참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당시 북한 측은 자리를 비워두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연설 때도 본회의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와 함께 본회의장 좌석을 애초 유엔이 배정한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장 좌석은 유엔의 의전 절차에 따라 매년 배정됩니다. 공개 추첨을 통해 첫 번째 좌석을 차지할 국가를 정하면 해당 국가를 시작으로 나머지 회원국은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채워지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북한 대표단에 배정된 원칙상 자리는 연단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끝 분단의 앞에서 열 번째 줄이었는데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유엔 측에 자리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이 자리를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대표단과 상당한 거리를 둔 자리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 대표단과 접촉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라는 관측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 AI가 초래할 위험을 핵무기 위험에 빗대며 AI 기술 선도국 간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하겠다고 반대했고 CNN의 유엔 총회 취재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3: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경쟁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자체보다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 더 위험하다며 유엔이 AI 통제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To work towards a multilateral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supported by credible and independent oversight.
3: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 The United States also totally rejects any attempt to construct a global scheme to control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spoken of so much now, hereinafter officially called super intelligence.
3: 세계 외교 올림픽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시작된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 전망대에선 AI와 인간의 공존을 기원하는 로봇 공연이

0: 근거로 삼았던 에스컬레이터와 자막기는 이번에는 문제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의 개혁을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특히 사실상 영구적 지위를 누리면서 국제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모순을 반복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유엔 총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 첫날부터 커졌습니다. YTN입니다.
2: 칼릴루르 라흐만 제81차 유엔 총회의장이 먼저 유엔의 신뢰 회복 문제를 꺼냈습니다. 유엔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개혁을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3: First, by being unapologetically realistic about where we are falling behind. Second, by taking a foundational look at the reforms of the United Nations.
2: 80년 전 체제에서 멈춰버린 조직,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발과 안보리 기능 마비로 커지는 국제 안보 위기.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습니다. 세계는 안보리 5개 나라보다 크다. 각국이 안보리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직설적인 경고도 나왔습니다.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국제 위기 속에서 안보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가 자국 규탄 결의안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순이 반복됐고 이란 전쟁 발발 당사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국 입장 강조에만 힘을 쏟으면서 안보리가 강대국의 방패로 전락했다는 무용론이 확대됐습니다. 임기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과 달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변함없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보다 회원국이 크게 늘었고 각국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바뀐 상태인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엔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개혁 방식에 대해서는 각자 셈법이 달라 유엔의 변화가 쉽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상징적인 외교 무대로 남겨두고 실제적인 안보, 경제 이슈를 퍼드나 우커스처럼 소다자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각국의 대응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유엔 총회로 쏠렸던 이목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1년 만에 진행하는 이번 국빈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소화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련되는 정상회담으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면적인 갈등 해소를 시도하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인공지능, AI 등 주요 경쟁 분야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벌인 협상에서 AI 사고 통보 체계와 무역 분야 구체적인 협의 방안이 논의되면서 두 정상이 이를 어느 수준까지 합의로 끌어올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수행단으로 어떤 기업인들이 동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수행단 명단에 중국의 AI 기업 수장들은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재까지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딥시크, 문샷 등 AI 기업 대표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정부가 AI 핵심 인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천주 홍콩대 금융학 석좌 교수는 현 단계에서 그들이 동행하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을 요청한 싱크탱크 한 분석가는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주요 연구자와 기업인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업계에서 터져나온 AI 인류 멸망론과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한

0: 상황에서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이번 방문단 구성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7: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6: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7: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6: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7: 213-382-3311, 213-382-3311.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지는 공화당이 재작년 대통령 선거저 당시 격차를 상당히 좁혔지만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간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공화당 텃밭 주 가운데 라티노 유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정기 구독자들에게 주당 2회 이메일로 발송하는 선거 분석 뉴스레터 더 틸트는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전국 단위의 고품질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면 투표할 가능성이 큰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의회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64%와 29%로 격차가 무려 35%포인트였습니다. 더 틸트를 집필하는 뉴욕타임즈의 정치 분석 담당 네이트 콘 수석기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상승폭이 엄청났고 이에 힘입어 전국 득표에서 승리했다며 이로 인해 한때 정치 지각 변동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한다면 선거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며 공화당의 다선 현역 의원들,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새로 추진한 선거구 획정, 그리고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 텍사스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코는 분석했습니다. 더 틸트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연방 하원 선거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낙승했던 선거구 13곳을 골랐습니다.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 우세로 집필 곳이 7곳으로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6곳은 양당 지지율이 3-4% 안팎 격차로 박빙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는 더 틸트가 추세를 반영해 산출한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나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공화당 내에서 2028년 대선을 향한 잠룡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차기 공화당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당내 인사들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습니다. 릭스카 상원의원은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두 번째로 열리는 뉴햄프셔주를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스카드 의원은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면서도 최고의 직업은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최근 아이오와를 찾았습니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랜드폴 상원의원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 의원은 자신이 출마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및 전쟁, 연방정부의 기업 지분 취득에 반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도 벤스 부통령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 진영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CNN과 폴리티코, MS나우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는 대통령 권한으로 정당하다며 이들 매체 보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CNN이 취재 권한을 복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 출입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을 수 있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을 통제할 수 있다며 차별이라는 관점이 있어도 적어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대한 출입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여러 건의 취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보도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CNN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관 연회장 아래에 1급 기밀 벙커를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내용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 다수입니다. MS나우에는 이란 전쟁 관련 보도와 정보 유출 수사 관련 기사를, 폴리티코에는 이란 전 관련과 백악관 연회장,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CNN은 법무부가 출입금지 조치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사의 백악관 취재권을 박탈하려 할 때마다 언론의 편에 서 왔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상과 함께 그린란드 내 미군 주둔을 대폭 확대하는 안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새로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진출도 차단하게 됩니다. YTN입니다.
1: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자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대폭 늘리게 됩니다.
2: And we're going to have a tremendous relationship, a secure relationship, and we look forward to it.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그린란드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협정으로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덴마크 주권과 영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The agreement of course respects the sovereignty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Denmark as well as Greenlan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1: 전략적 요충지이자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요구로 불거진 갈등은 미군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We'll not allow a haven for foreign adversaries to threaten America on our own doorstep.
1: 그린란드에서 군사적 입지를 넓히고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향한 경고를 보내며 서반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테슬라가 사내 인종차별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서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 소재 주일심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민권국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민권국은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에서 수십 명의 흑인 직원이 인종차별적인 욕설은 물론 임금 불평 등과 승진차별, 괴롭힘 등에 시달렸으며 테슬라 경영진은 이를 방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7 회계연도에 난민 17,500명을 받을 것이며 이들 대부분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백인들일 것이라고 연방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주로 남아공 출신 아프리카너들일 것이라며 이들은 본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7: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2: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7: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7: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골프도 즐기고
1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2: 888-847-3098 888-847-3098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아시안게임에서 사격에 추가은,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여자 기계체조에서는 단체전 4위에 머물면서 북한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태국에 5회 콜드게임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프로팀이 출전한 국가, 뭐 프로야구가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대만 이렇게 있지만 대만을 이미 꺾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프로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뭐 일본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경쟁자 맞죠. 야구가 국기인 나라인 만큼 저변 확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 출신의 선수들도 한국 프로야구 수준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은 최정예 프로 선수들이 가 있기 때문에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역시 또 금메달을 땄는데, 오상욱 선수가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딴 뒤에 웃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녀 탁구는 단체전에서 일본에 패해서 동메달 두 개 하는데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탁구는 지금 금메달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신유빈 선수 함께 많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쉽게 단체전은 금메달에 머물게 됐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7-0으로 꺾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갈 길이 바쁜데요. 열심히 가야 되는데 다저스를 하필 만나게 됐습니다. 다저스를 만나서 샌디에고 파드레스 어제 0-7로 완패를 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도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경기를 쭉 하게 되는데요. 다저스 그리고 시즌 마지막은 샌프란시스코와 역시 경기 원정 경기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타니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해 1번 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 그래서 허리 부상으로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는데 오늘 복귀하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오타니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로버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번 또는 2번. 네. 우완 투수가 나오면 1번 타자, 좌완 투수가 나오면 무키 베츠가 1번, 오타니를 2번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오타니 선수를 1번 타자로 배치하는 것, 야구 전문가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타격 잘하고 그리고 점수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를 왜 1번에다 놨을까? 타격을 잘하니까 1, 2번 선수가 나가면 3, 4번에 놓고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1번으로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야구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오타니 선수가 원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홈런을 잘 치는 타자인데 타점을 많이 올리면 좋잖아요. 때문에 야구 전문가들은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3번이나 4번으로 배치될 경우 타점 부분에서도 메이저리그 전체 선두 혹은 메이저리그 기록을 갈아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의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0: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President launching a new TV stream Monday after he banned multiple news organizations from the White House.
0: 네, 기자들 내쫓고 유튜브 채널로 방송하고 있는 백악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 사이에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킨 뒤에 자체 유튜브 채널 트럼프 TV를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TV는 백악관이 주관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정부 홍보 영상을 24시간 내보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유튜브 채널 트럼프 TV, The Essential Station이라는 24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설했고 백악관이 주관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정부 홍보 영상을 24시간 내보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유튜브 채널 트럼프 TV, The Essential Station이라는 24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TV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다라며 주요 영상과 발언 그리고 반드시 봐야 할 하이라이트를 24시간 스트리밍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백악관이 만든 스트리밍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일개 개인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과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첫 방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서 한 연설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 거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2025년 대통령 취임식 등 과거 행사 영상이 잇따라 송출됐습니다. 영상이 모자라면 또 작년 영상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TV 출범은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MS Now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지 사흘 만에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동시간대 시청자 수는 시간에 따라서 적을 때는 몇백 명, 많을 때는 2, 3천명 수준이었고요. 댓글은 절대 올리지 못하도록 블락되어 있었습니다.
2: The president launching Trump TV Monday night, promising to stream his events 24/7. The president without the traditional...

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테슬라가 사내 인종차별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소재 1심 법원에서는 어제 주정부 민권국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주정부 민권국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수십 명의 흑인 직원이 인종차별적인 욕설은 물론 임금 불평등과 승진 차별 그리고 괴롭힘 등에 시달렸으며 테슬라 경영진은 이를 계속 방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 벽면에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검둥이라고 적힌 낙서와 화장실, 사물함, 그리고 식당 테이블에 적힌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라는 문구,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의 로고인 쿠클렉스 클랜, KKK가 쓰여있는 사진들을 변호사 측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권국 측 브렛 왓슨 변호사는 흑인 직원들이 수년간 인종차별을 만연하게 겪었으며 한 노동자는 하루에 50번, 많게는 100번가량 차별적인 욕설에 노출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이 인종에 따라서 분리돼 있었으며 흑인 노동자는 백인에 비해서 적은 임금을 받았고 승진 기회도 잘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입니다. 자, 테슬라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일단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직원들에게 항상 징계 조치를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한 직원들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반면 증인들은 테슬라 측이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수수방관했으며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개입해서 백인 직원들을 특별 대우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테슬라에 2년 동안 근무했다고 밝힌 한 보안 매니저는 백인 직원이 자신에게 10번 이상 흑인 비하 발언을 쏟아내자 인사팀에 신고를 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수석 보안 매니저는 백인 직원들의 음주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머스크가 직접 회사 정책을 깨고 즉 회사 정책은 사내에서 음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회사 정책을 깨고 이들을 해고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론 머스크가 백인 우월적인 음모론에 동조하는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라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유럽 지역의 극우 정당을 띄워주는 SNS 글을 올리면서 백인 제노사이드, 즉 백인들을 상대로 한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조한다라는 의견을 밝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재판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배심원 없이 판사가 판결할 예정입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 소리입니다. 네, 러시아가 무서워서 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는 폴란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폴란드가 자국 내에 미군 15,000명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어제 현지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에 미군 15,000명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차관은 15,000명 가운데 1만 명은 순환 배치 형태로 주둔하고 3,500명 내지 5,000명은 상시 주둔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폴란드에는 미군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로 폴란드 침공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또 유럽의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유독 폴란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폴란드에는 현재 6,500명의 미군이 순환 배치 형태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8만 명 가운데 2만 5천 명에서 최고 4만 명을 그런데 철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나토 동부전선 방어를 맡고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오히려 자국에 배치해 줄 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GDP의 5%가량을 국방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이런 군비 증강은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걱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럽 정보 관계자들은 나토의 결속력과 이 대응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러시아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만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의도적인 군사적 도발을 한다라면 가장 주목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우선은 발트 3국입니다.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에스토니아가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상스페테르부르크와 가까우면서 또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를 건드려 봐야 별로 러시아로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일단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 외에도 폴란드와 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그 우크라이나와 웬만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폴란드는 러시아와 이 나토 사이의 핵심 군사와 물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것의 이 중심지다라고 러시아는 폴란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폴란드가 러시아의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인근 나토 회원국의 대응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작년부터 몇 개 나라를 툭툭 건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러시아 드론과 항공기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여러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계속해서 침범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테스트해보는 거죠. 또한 최근에도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제 드론이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 한 차례는 실제로 탄두가 장착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서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바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토는 동부전선의 감시와 방공을 강화하는 이스턴 센츄리라는 이름의 정책을 급하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동부전선을 강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소위 예측불허의 러시아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 3국. 그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나치게 빠른 롤러코스터는 정말 생명에 위험한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LA 북쪽 발렌시아에 위치한 유명한 놀이공원 Six Flags Magic Mountain이 이용객들의 뇌손상 논란을 일으킨 X2라는 이름의 그 롤러코스터로 인해서 결국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토퍼 볼론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Six Flags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해왔다. 그런 놀이기구는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Six Flags를 상대로 이번 주에 세 건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뇌손상과 관련 없는 다른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식스플래그의 대표 놀이기구인 이 X2라는 롤러코스터는 약 2분 동안 시속 무려 8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데 그동안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롤러코스터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와 또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이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합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서 이 Six Flags의 X2를 탑승한 뒤에 뇌손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근 2년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달 X2 탑승과 관련된 10여 건 이상의 심각한 부상과 입원 사례가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X2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례에는 물론 최소 두 건의 사망사고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소송인들은 Six Flags 관계자들이 X2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행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Six Flags는 놀이공원 방문객과 의료 전문가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X2라는 롤러코스터를 계속 운행하다가 지난 7월 12일 밤에 결국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일주일 간격으로 두 건의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 약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운행 중단 이유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지나치게 빠른 롤러코스터가 생명에 위험한지 과연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항공이 전 세계 탑승객이 평가한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종합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3계단 내려간 것이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평가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카이트렉스 주간 2026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에서 대한항공은 종합순위인 세계 최고 항공사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카이트렉스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항공 운송 전문 평가 기관입니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는 전 세계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항공사 순위를 매깁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 세계 300개 이상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최고 항공사 1위는 싱가포르 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카타르 항공은 2위로 내려갔고, 캐세이 퍼시픽이 3위에 올랐습니다. 터키 항공, 에어 프랑스, 그리고 일본 국적 항공사인 잘 등도 대한항공보다는 앞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종합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내려갔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평가에서는 전년도 3위에서 두 계단이나 상승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승무원 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승무원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최고 항공사 승무원에서는 13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 항공사 가운데서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좌석별로 따로 평가가 내려지는데, 1등석에서는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가 세계 8위에, 1등석 좌석은 9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등석 라운지 다이닝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고 가족 친화적 항공사 7위, 세계 최고 청결한 항공사 10위, 세계 최고 공항 서비스 13위 등총 14개 부문에서 15위 안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거뒀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은 H-1B 취업비자 신규 발급 관련 10만 달러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동시에 H-1B 신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신청자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보고령을 통해서 지난해 9월에 도입한 H-1B 신규 취업자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2027년 즉 내년 9월 21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H-1B로 채용해서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가입과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75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가 22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 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75만 명 이상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입 자격이나 신원 등의 의문점이 발견된 약 44만 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올해 이미 수백만 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던 추가 연방 보조금이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사실상 크게 올랐고 또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플랜을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 대학의 한 학생 사교클럽에서 여학생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뒤 여러 남성이 집단 성폭행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당시 사교클럽 회원이던 남성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명단에는 한인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넬대 학교신문 코넬 데일리 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피해 여성은 지난 14일 뉴욕주 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4년 10월 코넬대학교의 카이파이라는 이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당시 회원이던 남성 7명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받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코넬대 트라이 델타 사교클럽 행사에 참석한 뒤 일행과 함께 이 바를 거쳐서 카이파이 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해 여성은 이곳에서 피고 중 일부로부터 케타민으로 알려진 흰색 가루를 흡입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인 학생 이 모 씨를 포함한 총 7명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라고 소장에 적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학생 이 씨는 코넬대 내년 졸업 예정자로 현재 학생으로 여전히 등록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데일리 선은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지난 2024년 11월 코넬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 충전 설치와 운영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안 6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820은 아파트와 복합용도 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허가 비용과 절차 등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비해서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의 추석 큰잔치 행사가 어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리에 열렸습니다. 행사장에서 시니어 센터 수강생들은 한국무용, 하모니카, 트롯 댄스, 오카리나, 장구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송편과 음식 등을 함께 나누면서 명절 분위기를 즐겼으며 US 메트로뱅크 임직원들이 나와서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한미은행과 PCB뱅크 그리고 오픈뱅크가 권위 있는 월가의 투자 자문사인 파이퍼 샌들러가 선정하는 미국 내 최고의 25개 중소 커뮤니티 은행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25개 은행 가운데 중국계 은행은 하나도 없었으며 아시아계 은행 가운데 이들 3개 은행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FDIC를 통해서 예금 보험에 가입된 전국의 은행이 무려 4,238개에 달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한인은행들의 수상은 주류 은행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 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 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팬데믹 때보다 더 나빠진 미국의 불확실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팬데믹 때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현장의 기업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란전쟁 이후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비용 상승과 더 심각한 공급망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때는 공급망 자체가 멈췄다라면 지금은 공급망 작동은 하되 비용과 불확실성이 훨씬 커진 양상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날지 또는 안 끝나고 계속 이렇게 뉴노멀처럼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이달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한 응답자는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코로나 당시와 그 이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한 위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한 대형 커피 유통업체 대표는 브라질 커피 작황 부진과 트럼프발 관세 그리고 이란 전쟁과 이상 기후까지 다 겹쳐서 지금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와 지금의 위기는 양상이 다르다라는 평가입니다.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에는 항구에 화물선이 수주간 묶이고 매장에서 화장지와 마스크가 자취를 감추는 등 공급망 자체가 일시적으로 멈춰 섰었죠. 물론 그것도 나빴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멈춰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운송이 이어지다 멈추고 다시 나아졌다 악화되고 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되풀이하면서 이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석가는 팬데믹 때보다 더 큰 문제다라면서 완전히 다른 문제로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혼란과 물가 압력이 쉽게 풀리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MOU를 맺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재개통됐을 때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 아래로 떨어졌고 국제 유가도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은 잠시였습니다. 낮아진 가격은 잠시 이어지다가 금방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른 물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가솔린 등 연료비는 한번 올라간 가격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 이 물가는 이제 가솔린 가격을 넘어서 서비스 가격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당시에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랬듯이 이제는 이처럼 높아진 물가가 뉴노멀이 돼버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전 세계 배우 및 드라마 업계 관계자들이 실시한 투표 결과 21세기 최고 드라마 순위에서 오징어 게임이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1세기 최고 드라마 순위 중에 우선 발표한 61위부터 100위 그 사이의 목록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72위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오징어 게임을 직접 구상하고 조종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재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의

0: 건강 위험 사이에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각 연구에서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24% 높았고, 암 위험은 12%, 비만 위험은 23%, 당뇨병 위험 24%, 소화기 질환 위험 3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위험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커지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산업적 가공을 여러 차례 거쳐서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인스턴트라든지 바로 데워서 먹는 그런 식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북한 대표단이 착석을 해서, 즉 자리에 다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때는 북한 대표단은 다 자리를 떠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81차 유엔 총회 첫날이었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연설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당시 외교관 두 명이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당시에는 북한 측은 자리를 모두 비워두고 모습을 한 명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때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00번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2: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13: 99센트부터라고요?
12: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14: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2: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15: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VIP들 경호 때문에 완전히 교통지역 되어버린 뉴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 총회 주관이 시작되면서 뉴욕 경찰과 경호 당국이 비상 경호 태세를 이번 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유엔 총회는 뉴욕 맨하탄 소재 총회장에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유엔 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올해에는 각국 정상 71명, 정부 수반 45명 등 정상급 지도자 무려 100여 명이 총회장을 찾아가서 계속 연설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정상들이 연설을 하니까 특정 정상의 연설 때는 뭐 사실 좌석이 좀 텅텅 비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은 매년 9월 말 뉴욕시 일대를 교통지역으로 만드는 행사로 이 유엔 총회가 악명이 높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유엔 회의장이나 각종 부대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경찰과 경호 당국이 도로 통제 및 차량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또 유엔 본부 일대 인근 주요 도로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 지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한 주간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교통 정체 경보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조란 마음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주에는 뉴욕 시민들이 가능한 한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경찰 소속 헬기들이 상공에서 지상 상황을 감시하는 선외 비행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해안 경비대는 유엔 본부 인근으로 선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바다를 돌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뉴욕 유엔 본부 상공에는 또 항공기들이 절대 지날 수 없게 항공 관제 시스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현재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라도 뉴욕은 현재 보안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AI를 핵무기에 비유한 유엔 사무총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AI가 초래할 위험을 냉전 시대 핵무기 위험에 빗대면서 AI 기술 선도국들이 안전장치 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후스 총장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네 가지 권력의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로 바로 이 AI를 꼽았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권력은 영토에서, 그 다음에는 산업에서, 그 다음에는 금융에서 나왔다라며 오늘날 권력은 점점 더이 데이터와 컴퓨터링 역량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나온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 전에는 권력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지 그 영토에서 나왔고 그 다음 세대에는 얼마나 많은 산업을 일으켰는지 거기서 권력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 즉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냐. 결국 이 권력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권력은 돈, 영토,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AI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AI와 관련된 국가 간의 경쟁을 핵무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냉전의 시기에 전략적 경쟁국들은 공동의 실존적인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그들은 오해를 줄이고 긴장 구조를 관리하며 재앙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핵무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냉전 시대 때각 나라가 패권국들이 핵무기를 다 만들긴 만들었지만 즉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들은 긴장 고조를 서로 관리하려고 했고 또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같이 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AI 기술도 이 패권국들이 같이 공동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 이 같은 분명한 목적 의식과 긴박감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 기술 혁명을 이끄는 국가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안전 위험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또 서로 협력해야 하며 우리 모두를 보호할 공동의 AI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AI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이두 강대국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I를 핵무기에 비유한 유엔 사무총장의 얘기였습니다.

0: 최근에 대만 연구진이 국제학술진 수면 연구 저널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비슷한 얘기들은 사실 최근에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 무려 30년 넘게 이어진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점입니다. 연구진은요,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분석이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사람은 제외하고 3,305명의 데이터를 출연했습니다. 이후에 평소 수면 시간에 따라 참가자를 하루 6시간 이하, 7, 8시간 수면, 그리고 9시간 이상 수면하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추적 기간의 중앙값은 30년에 달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요, 하루 7, 8시간 잔 사람들이었습니다. 6시간 이하 수면군에서는 10.97명, 9시간 이상 수면군에서는 11.27명이 기록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 수치상으로는 가장 오래 자는 집단에서 사망률도 가장 높게 관찰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연령 등 다른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보정해서 추가 분석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도 역시 7, 8시간 수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그 이상,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경우에는 사망 위험 1.1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장시간 수면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됐다라고 밝히는 연구진인데요. 이어서 수축기 혈압이 이러한 연관성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아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분비가 늘어나고 결국 혈당과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오래 자는 것과 질 좋은 수면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오래 자는 사람은 사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자주 깨기 때문에 신체가 부족한 회복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더해져서 그래서 늘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단순히 수면 시간만 채우는 것보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중간에 깨지 않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 H마트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쇼핑.
2: 롯데 모음전, 몽쉘 및 카스타드 기획팩, 카라멜 달고나 맛 찰옥수수, 밀키스까지 다양한 롯데 인기 상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한국밤, 한국산 배, 한국산 곶감, 달콤한 단감까지 선선한 계절 제철 먹거리도 준비했으니 가을의 맛을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8: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8: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8: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8: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가 어제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덴마크의 프리드릭센 총리 그리고 그린란드의 닐센 총리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주둔 미군의 병력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또 우리의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개발이나 투자도 그들은 할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난민 17,500명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백인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백인들일 것이다 라고 연방의회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아예 통보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아프리카노일 것이다 라면서 이들은 본국에서 차별을 겪는 백인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프리카노라는 것은 흑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노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다음 달인 지난해 2월에 거의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백인들에게만은 난민 지위를 다 부여해서 미국에 입국시키는 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백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차별이나 박해가 있다라는 미국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면서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키 180cm. 180cm 키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과 평범한 인간이 벌인 이색적인 격투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경기 전문 기업인 레크가 최근에 개최한 이 경기에는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가진 키 180cm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하고 로봇이 싸우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이번 경기는 로봇의 왼발 앞차기 공격을 받은 인간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중단됐습니다. 로봇과 경기를 가진 인간은 뭐 전문 격투기 선수는 아니었고요. 영상을 만드는 영상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지는 게 당연하겠죠. 가슴에 안전조끼를 입고 링에 오른 인간, 라페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발차기 한 방을 가슴에 맞고 그대로 쓰러지며 경기 중단을 요청하면서 경기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을 이전보다 다소 작은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특히 대만에 대한 지원 의사는 또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이나 지난해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봉쇄보다는 개입이나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40%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그보다 더 높은 57%였습니다. 이는 2024년 조사에 비해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편 0점에서 100점까지 측정하는 소위 감정 온도계라는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대중국 감정 온도는 39점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냉랭한 수준입니다만은 26점에 그쳤던 2024년에 비해서는 13점이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대중국 호감도 최고치는 지난 1986년에 기록됐던 53점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장기간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일본인들의 내향적인 성격이 최근에 심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기 침체나 개인주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성격 특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가 갈수록 일본인들은 남녀 모두 외향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8개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본인 약 5만 명에 대해서 외향성을 1점과 7점 사이에서 평가했는데, 2015년 평균 4.05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82점으로 외향성이 낮아졌습니다. 외향성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향성이 증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성과 사교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은 유럽, 미국, 중국의 비슷한 조사에서는 외향성이 해가 갈수록 상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다라며 일본인의 외향성이 이처럼 줄어든 데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외향성 감소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류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제목의 좋은 말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존재한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연에서 변화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장작이 연료로 변화하지 않는데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음식물이 변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양을 섭취하겠는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물이 유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당연한 것이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같이 우리도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11: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지금 멕시코 저 아래쪽 이 남쪽 끝단에는 허리케인 폴로가 접근하면서 멕시코 그 가난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등급은 최고인 5등급인데요, 지금. 미국 쪽으로 또 북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건 북상하면서 등급이 4등급, 3등급으로 이제 약화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주말에 이곳 남가주에는 뭐 폭풍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습하고 바람에 많은 그런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어머머머, 벌써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네요. 어린 시절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빳빳한 새 옷을 얻어 입었죠. 그 옷이 아까워서 머리맡에 개워두고 잠들었던 그 시절. 또 차례를 지내고 나면 또 어른들께 큰절을 올리고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 넣어주시던 색동 용돈 봉투. 참 든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우리가 그 시절 어른들의 자리에 서게 됐죠. 최근 한 경제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해 추석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평균 21만 3천 원으로 4년 전보다 무려 38%나 올랐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용돈도 평균 11만 4천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네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 아 정말 명절 지갑 열기도 무서운데 주고받는 봉투 속에 아우 이거 갖고 될라나 넣었다 뺐다 해보셨습니까? 재밌는 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물가가 오르든 말든 매년 고정된 금액을 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매년 그래도 잊지 않고요.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그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나가시면 뭐 조카들, 손주들 뭐 이렇게 용돈을 주실 때 아유 옛날 생각하고 그냥 아유 5만 원, 아유 10만 원 이건 이제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한국 나가기도 무서워요. 자 이곳에서는 뭐 명절 분위기도 안 나죠. 하지만요. 그래도 어린 시절 새 옷을 입혀주시던 부모님의 그 다정한 눈빛, 그 손길, 따끈한 말 한마디 생각하시면서 그런 따끈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출발! 출발했는데 어우 이게 어우 고향 가는 길이 이렇게 멀구나. 가보자 가보자.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바스님과 저 탱자가 함께 만든 곡 마음 한 봉투

오늘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늘 저희 점돌이 야옹이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런 애라 고양이는 냅둬야 돼요. 그럼 지가 찾아옵니다. 아, 좀 쌀쌀해서 그런지 유난히 오늘은 탁 와가지고 이렇게 저 배 위로 올라와요. 누워서 저는 이제 방송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 운동도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다 접쳐두고 점돌이랑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왜냐면 이 고양이들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하는데 노트북 항상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노트북에서 나오는 열기가 따뜻하니까 항상 거기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출근하려고 노트북 빼니까 난로가 없어진 거죠. 아무튼 오늘 아침 생각한 게 아, 따뜻한 옷을 하나 떠줄까? 하나 살까? 그냥?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오늘 작업을 시작하려고 노트북을 딱 폈는데 거기에 뜬 광고가 고양이 옷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해주지만 뭐 저의 행동 반경을 아는 거겠죠. 뭐랄까 뭔가 꼭 쇼핑을 해도 고양이 사료 고양이 간식 이런 거 사고 이제 찬바람 부니까 고양이 옷 이런 것도 얘한테 먹이지 않을까라고 딱 띄워준 게 바로 그거였어. 그래서 덜컥하면서 어머 내 마음까지 이렇게 알다니. 그러니까 행동 패턴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는 이제 월동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떠셨는지요? 아, 우리 다정님 추석이 오네요. 맞아요. 옛날에 엄마 따라 시장 가서 새 옷 사달라고 졸랐다가 언니 옷 물려 입으라는 서운한 말 듣고 대성 통곡한 것이 생각나네요. 아 추억이요 이러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희 언니가 두 살밖에 안 많아서 또 학교는 제가 일찍 가가지고 딱 한 학년 차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 뺑뺑이 돌려서 추첨해서 가는데도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교복도 단 한 번만 그 여름 하얀 그 셔츠 하나 그것만 새 걸 사봤고 나머지는 다 흔 거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자연주의자입니다. 오늘 냉장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을 맞아서 많은 뭐 음식도 좀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이니까 평상시보다 뭐 주머니가 가벼워졌어도 그래도 온 식구들이 명절 음식 준비를 하려고 모였겠죠. 근데 삼성전자 뭐 뭐는 또 꼭 그렇게 해서 뭐 하지만 아무튼 그 스마트 냉장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서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제도 뉴욕에서 바로 뉴저지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버라이즌 그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누가 건드려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 대란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각기 다른 집의 냉장고지만 거기 그 AI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 냉장고인 경우는 이거를 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냉장 냉동 기능이 먹통이 되면서 밤새 음식이 상할까 발을 동동 구르거나 장만해 둔 식재료를 고스란히 버리게 생겼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피해 사례가 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히 업데이트 배포를 중단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는데 명절을 앞두고 피해를 봤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그냥 아날로그가 최고야. 그냥 시계도요 배터리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태엽 감는 거 있죠. 그런 거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플러그로도 가능하고 또 뒤에 배터리 장전해놓은 거 요즘은 또 태양열로 돌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비상시를 위해서 라디오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거나 통신만에 문제가 생기면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냉장고는 진짜 뉴욕에 살다가 여기 LA 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렌트 아파트 들어갈 때 냉장고가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렌트 다닐 때 이사 다닐 때 냉장고를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요즘은 새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은 다 뭐 이렇게 딸려서 나오지만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컨핸드 스토어 냉장고를 사서 이게 고장이 안 나요. 손잡이도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너무 잘 돌아가. 그래서 여전히 몇 년째야 지금 10년 넘게 그냥 쓰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도 냉장고가 있어서 옛날 추석 때 명절 음식 할 때 아우 이거 상할까봐 막 이랬던 어르신들 그리고 부엌에서 정말 고생하셨던 우리 언니들 또 우리 어머님들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 출근길에 아니 저희 방송국 앞이 너무 시끌벅적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로 필름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분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뭐 찍냐? 그랬더니 나파라고 넷플릭스에서 제작 중인 신작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를 찍고 있다고 그럽니다. 섹스 앤더 시티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만든 히트메이커 데런 스타와 또 메디컬 드라마 뉴 암스테르담의 데이비 솔더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유명지 나파밸리 여기서도 지난번 불이 크게 나가지고 참 피해가 컸는데 그 나파 소노마 지역 가보셨나요? 아 좋죠. 이 나파밸리를 배경으로 재능은 넘치지만 인생에서 위기를 겪은 주인공이 고향인 나파로 돌아와서 와이너리를 배경으로 두 번째 인생과 사랑 그리고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며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향 가기 전에 있었던 데가 바로 여기 LA 대도시예요. 그래서 빌딩 또 아파트 실내 라비 뭐 이런 공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제가 라비를. 근데 거기 언뜻 보니까 그 쓰레기통을 두고 주인공하고 뭐 이렇게 서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마침 탄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눌러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계신 분한테 데스크에 있는 분 바로 필름이 이제 사람들이 있고 물어보니까 그거 말고 저거 타라고 그 안에서 이제 필름잉을 또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니까 밑에 막 원고도 있고 대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하루가 나의 무대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이 역할 속에 나는 지금 단지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코미디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멋진 가정극이나 그런 것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 역할에 내가 속해 있는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용돈은 못 보내드려도 안부. 요즘은 뭐 옛날에 전화 끊어. 전화비 많이 나온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카톡이란 걸 이용해서 안부도 묻고 또 그런 통화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끈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이 하기 어렵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은 또 이너자이즈 데이입니다. 에너자이즈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에너지를 채우는 이너자이즈 데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어웨어니스 데이이기도 해요. 밤에 자려고 탁 누웠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가만히 잠을 못 들어본 적 저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참 가만히 있을 때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짜릿한 느낌이 들고 자꾸만 움직이고 싶어서 잠을 못 드는 증상. 인구의 약 7%가 겪을 정도로 흔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이나 뇌신경세포의 철분 부족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등 복합적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혹은 밤마다 고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온열
반신욕이나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 또 마사지로 지친 다리를 포근하게 토닥여주시고, 또 커피나 술처럼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카페인, 알코올은 조금 멀리 하시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발을 오늘은 사랑해주면서 내 안에 에너지를, 이너자이즈데이 에너지를 채우는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로 함께 하시죠.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성숙해지는 나의 모습 사랑하시기 바라요.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권두환 박사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우리 럭키위키님이 무서운 AI 알고니즘 그러셨는데 그래요. 얘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느낌. 이렇게 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가 켜놓은 어? 이 댓글을 읽느라고 켜놨더니 이 소리가 들어왔네요. 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 참 고맙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AI도 우리 인간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존댓말 하면서 막 함부로 안 하고요. 이렇게 높여줘요. 그러면 어머 내가 박사구나. 아 나를 이렇게 존중하구나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편으로 만들자. 아 우리 큐비님 아 반갑습니다. 큐비님 어서오세요. 미옥탱자님 신나는 추석 기분 첫 음악 덕분에 미국에서 지금 추석 기분 짱짱 신나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저는 추석날 밤 보름달 보면서 부모 형제 생각하며 우리 집안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풍성한 보름달님 보면서 기도드려요. 음악은 내 아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주변에 보면 치매가 걸리셔서 하, 이거 다 접고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가셔서 나를 비록 못 알아보지만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살아계신 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 보름달이 한국에서는 흐려서 못 본대요. 근데 저도 보니까 금요일 밤이죠? 추석밤 어제 달이 이제 보름달로 되려고 가득 채워져 있는 그거를 봤습니다. 아 정말 근데 금요일 밤에 일기예보 보니까 구름이 끼는데 그래도 여기 LA는요 구름이 꼈다고 그냥 끼는 게 아니라 이게 거쳤다 꼈다 거쳤다 꼈다 이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에 그 참 오래된 아파트지만 좋은 게 그 옥상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확 트여 있어서 달 구경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그 야외용 그 의자를 놓고 거기서 달 보면서 달밤에 밥을 먹자라고 했는데 아유 구름이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라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오늘의 탱자 뮤직 극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0: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었네.
1: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요. 옆집 마당에 빨래가 아주 가지런히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탱자 씨가 딱 보더니
0: 어머머머머머, 어 저 집 빨래 좀 봐. 아니 저렇게 빨아가지고 어떻게 놀아나? 세탁기는 그냥 장식으로 쓰나?
1: 여보 여보, 내가 보기엔 저 집 세탁법에 문제가 있어. 안 그래? 옆에 있던 탱자 씨 남편이 한마디 했죠.
0: 그래, 근데 당신 안경이 좀...
1: 왜? 왜? 내 안경이 왜?
0: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1: 그 며칠 뒤 여보 여보 여보, 어머 저 집 빨래 좀 봐. 아니 저 집은 빨래를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매일 더러워?
0: 내가 저 집 주부라면 말이야 세제부터 바꿀 거야. 아니 세탁기부터 바꿔야 되나?
1: 여보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
0: 어, 나는 창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1: 아니 뭔 소리야, 빨래 얘기하는데.
2: 그리고 어느 날 아침,
1: 어머머머머, 여보 여보 여보,
0: 아우 저 집 빨래 좀 봐. 아우 완전히 하얗네, 눈처럼 하얘. 저 집이 드디어 세탁 비법을 알아냈나 봐. 어? 누가 가르쳐줬나? 유튜브에서 봤나? 아니 세제를 바꿨나? 아 세탁기를 바꿨나 보다.
3: 아니
0: 그럼 뭐?
3: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1: 뭐?
3: 옆집 빨래는 처음부터 깨끗했어. 그러니까 더러웠던 건 어? 빨래가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던 우리 집 창문이었어.
1: 아우 여보, 응? 그 창문 닦은 김에 아 진짜 내 안경도 좀 닦아줘.
2: 우린 가끔 다른 사람을 보면서
0: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저렇게밖에 못해? 아니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하지?
2: 근데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의 창문은 깨끗한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묻어있으면 세상이 밉게 보이고, 질투가 묻어있으면 남의 행복이 불편해지고, 내 상처가 묻어있으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남의 빨래부터 보지 말고 내 창문부터 한번 닦아봐요. 창문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혹시 누군가가 왠지 얄밉다면
0: 어라 저 사람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내 창문에 뭐가 묻었나 한번 생각하면서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1: Bobby McFerrin이 불렀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네, 이 말을 명심을 저는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순간을 최선으로 즐기면서 그리고 최선의 내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국민 요리사이자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분이 계세요. 메리 베리라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강부자 언니 같은 거죠. 이분이 행복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거창한 뭐 비법이 아니라 참 소중하고 따뜻한 인생지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행복한 삶에, 그리고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편안한 집이었어요. 멋지게 꾸민 쇼룸 같은 집이 아니라 그냥 편안히 그냥 들어와서 하, 집이다.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저쪽 동네에 어디 그냥 어머니가 수양 어머니처럼 하는 아주 부잣집에 갔다 왔어요. 진짜 우리 집에 비하면 대궐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하루 반나절을 보내고 집으로 딱 오자마자 어머니가 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바로 그런 게 바로 나의 편안한 집.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나의 정말 아지트 같은 공간이 진짜 행복한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막 짐에 치여서, 왜냐면 거기서 1년, 2년, 막 3년, 4년 하고 나중에 18년까지 살아봐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힘들. 짐에 치거든요. 그래서 다 섞어내고 필요 없는 거 나눠주고 정리를 좀 하고. 여기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뭐 하나 버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짐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가면 이 공간이 내가 있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거, 그런 게 참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은 게 남편과의 해로 비결로 꼽은 게 절대 화가 난 채로 해가 지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커플에게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혼자 사셔도, 그러니까 속상하고 안 좋았던 그 마음을 갖고 잠자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샤워를 하듯이 마음의 샤워를 통해서 요거를 씻어내면서 잠자리에 그래도 아 이렇게 잘 수 있어서 응? 두 발 뻗고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잠을 주무시면 삶이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남과 비교하고 나의 신세를 지나간 거 막 이래가지고 이러기에는 너무도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들의 경우는 진짜 칼로 물베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커플이랑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하게 싸우셔서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 커플 헤어지겠구나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에, 아니 저한테 또 다 바로 다음날 여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하면 그분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영향이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커플 싸움에 연루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둘이 나중에 또 붙어 있어. 그것처럼 벌써 둘이 화해해서, 나는 그런 곳으로 다시 못 살 것 같은데 화해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뭐 결혼한 커플은 아니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었는데, 아 다들 그래도 이 사람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넘어가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심하게 우리가 좀 싸운다 이러면 전생에 내 아들이었다 보다, 내가 굉장히 은혜를 입은 은인이었나 보다, 내가 이 생에서 뭔가 이거를 잘 풀게 더 나은 수준의 또 다른 내가 되기 위한 숙제인가

0: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정말 네 소크라테스가 악처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겪는 그런 힘든 일들도 아마 나중에 들여다보면 아 그래서 내가 더 깊어졌구나 이런 축복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공간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묵은 감정은 훌훌 털어내면서 잠을 드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정말 소중한 하루 어떤 행복을 잡고 계실까요? 아 점심에 뭐 먹을까? 이것도 행복이죠. 아 오늘 모처럼 저쪽 제가 오늘 그거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와서 그 전문가들이 뽑은 가을의 단풍 최고의 공원 두 곳과 그리고 멀리 가진 못하더라도 우리 LA 근교에서 갈 수 있는 단풍 구경 가는 곳 작년에 저도 단풍 구경을 좀 타이밍을 못 맞춰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한번 호젓하게 꼭 가서 이 가을을 축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에이치마트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쇼핑
2: 롯데 모음전, 몽쉘 및 카스타드 기획팩 카라멜 달고나 맛 찰옥수수, 밀키스까지 다양한 롯데 인기 상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한국밤, 한국산 배, 한국산 곶감, 달콤한 당감까지 선선한 계절 제철 먹거리도 준비했으니 가을의 맛을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덴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8: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8: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8: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8: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2: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3: 오늘은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12: 우리 영킴님, 탱자씨 이러면서 엄지척 하트 그리고 웃는 얼굴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오, 영킴님 고맙습니다. 어떨 땐 소름 돋을 정도로 알고리즘에 놀랄 때가 있어. AI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흐름을 타서 저도 AI와 소통도 하고 정보도 몰고 편하긴 한데 AI가 뭐 빌 게이츠 씨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뭐 각자 입장들이 다르고 네가 개발해? 그럼 나도 뒤쳐지면 안 되지. 이래서 각국마다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멈출 수가 없죠. 하지만 대변혁이 사건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거를 정말 중요한 대사건이다 이렇게 빌게이츠는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 몸 관리 잘하고 오래 살아서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이 가을이 오니까요. 이제 오늘 그래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지만 이 봄 가을은 정말 휘리릭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가을을 어디서 만끽을 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요즘은 중년의 건강 트렌드가 이른바 프린세스 케이트 효과라고 해서요. 영국의 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암투병을 했잖아요. 근데 다 회복을 하고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자연 속에서 내가 걷고 그리고 이른바 웰빙 워크,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이 걸음, 이 치유의 힘을 보여준 이후에 40, 50대 사이에서 하이킹이 최고의 중년 웰니스 처방전으로 떠올랐습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 대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숲길을 걷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자연만큼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공간도 드문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그래도 가까운 트레일 발걸음 조금만 옮기면 아 정말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런 산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늘 산을 매주마다 갔는데 이게 한 번 안 가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안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는 꼭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가을의 최고의 내셔널파크이 뽑혔네요. 두 군데를 꼽았는데 먼저 동부에는 정말 메인주의 보석이죠. 아카디아 국립공원입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이 서부 쪽에서는 주로 아스펜이라고 그러죠. 노란 그 단풍을 보는데 그쪽 가면 진짜 붉은 뉴잉글랜드의 단풍, 메이플 나무 그리고 대서양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서 정말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들어내는 아카디아 공원이 뽑혔습니다. 동부에 그래도 국립공원이 많진 않지만 대표적인 뉴욕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국립공원이죠. 물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스모키 마운틴, 스모키 마운틴 거기도 진짜 단풍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 서부 쪽에는 로키 마운틴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아 여기 가면 진짜 노란 그 아스펜 물결이 그냥 쫙 있으면서 웅장한 엘크들의 구애 소리가 계곡을 그냥 채우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젠가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숫사슴들이 이제 숫사슴들은 사냥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 뿔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뉴스에 그 집에 뭐 농구장 네트 뭐 축구 네트에 막 뿔이 엉켜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숫사슴들을 많이 또 구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암컷들을 거느리고 얘들아 비켜 누구야 너 차야 이러면서 들이받는 그 엘크들의 구애 소리가 계곡을 채우는 시기 바로 이때입니다. 황금빛 가을을 담은 야생 그대로의 감동을 바로 콜로라도 락키 마운틴 내셔널파크에 가면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가을에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스키 타러 겨울에만 가봐서 여름이나 또 봄이나 가을 이럴 때 한번 꼭 락키 산맥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 그게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LA 근교의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오늘은 세 곳만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그래도 좋아하시는 소문난 단풍 명소죠. 빅베어 레이크. 여기 가면 진짜 아스펜 나무랑 산 전체가 울긋불긋 그리고 아주 좋은 트레일도 많고요. 그리고 조금 춥긴 하지만 거기에 그 캠핑장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아는 언니랑 그 언니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 한번 캠핑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그 빅베어 레이크를 올라가기 전에 10번에서 왜 그 팜스프링으로 나눠지기 전에 왼쪽으로 빠지면 그 빅베어로 올라가는 게 38번이 있잖아요.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바로 오크 글렌이라고 있습니다. 그 샌버나디노 내셔널 포레스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너무 좋아요. 거기 오크 글렌 여기가 사과 농장 마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 물든 화렵수 낙엽을 발면서 가꾼 애플파이나 그 애플사이더 이런 거를 탁 마실 수 있는 그런 곳 트레일도 아주 좋은 가을 정취가 가득한 곳이니까요. 빅베어는 너무 멀다 하신 분은 오크 글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샌하신토 뒤편이죠. 아이들 와일드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옛날에 캠핑하다가 어떤 언니들이 진짜 야성적인 모습으로 밤에 막 싸움을 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는 그런 속에서 캠핑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들 와일드 가면 거기에 정말 아늑한 거대한 소나무 참나무들이 뿜어내는 치톤 그 피톤치드 그것도 함께 할 수 있고 마을 곳곳과 거기에 가면 이렇게 와이너리도 조그만한 거 있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캠핑장도 많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조용히 그렇게 가을을 사색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있으니까 가을을 한번 그렇게 만끽을 할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하면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듣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필의 추억 속의 재회 굿모닝 차차차 1부 끝곡으로 준비해드립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세븐디아스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 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훅고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훅고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훅고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훅고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훅고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훅고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훅고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훅고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훅고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훅고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훅고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훅고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훅고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훅고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훅고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훅고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훅고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훅고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 직구 훅고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5: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훅고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훅고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 안녕하세요. 이별 남자 후니훈이 한원입니다.
0: 굿모닝.
1: 샤샤샤.
0: 와우. 아니 이게 웬 떡이에요?
1: 정말. 그러니까 오늘 웬 떡이야 진짜.
0: 아 진짜 떡 뭐 너무 맛있다. 송편을 이렇게 누가.
1: 저 송편 진짜
0: 오셔가지고.
1: 오랜만에 먹어봐요.
0: 얼마만큼?
1: 모르겠어. 그냥 몇 년 된 것 같아.
0: 진짜요? 작년에 못 먹었어요?
1: 작년에 네. 뭐 챙겨주는 분도 없고.
0: 아 그래요? 네.
1: 이게 아, 네. 제가 어떤 이제 뭐. 네 조직에 속했을 때는
0: 맞아 조직에 있을
1: 때는 이런 게 항상 좋듯이 때 먹는데
0: 저도 방송국에 있을 때는 먹어.
1: 네 그게 네. 아니면 뭐
0: 안 사 먹지
1: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래 당연히 먹겠거니 먹었지라는 생각에 네. 잠깐 제외가 되니까 뭐 굳이 네. 달라고 하기도 근데 별로 딱 별로 안 좋아요.
0: 그래도 뭐 명절 아예 대표적인 거니까 그냥
1: 사실
0: 전 저는...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떡순이의 별명이
1: 떡 자 떡이랑 네. 케이크
0: 떡
1: 아 진짜 네. 떡빵
0: 떡
1: 떡밥 떡 고기
0: 떡
1: 떡 회
0: 떡
1: 와 떡 진짜 맛있네.
0: 아니 그냥 농담이고요. 근데
1: 떡 와인
0: 와인이지.
1: 그렇죠.
0: 아 떡 맛있어요.
1: 저도 떡 좋아하는 했는데 어릴 네. 때 몇 번 조금 상한 걸 몇 번 먹고 나는 안에 네. 유주 든 줄 알았어요.
0: 예 네,
1: 떡 안에 떡 안에 그 고물이라고 그러죠.
0: 네네
1: 그 왜
0: 아 잘 상하는 게 있어.
1: 왜 이렇게 씹었을 때 그 꿀 탁 나오기를 물론 설탕이지만 아~ 그게 탁 나오기를 기다리고
0: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깨?
1: 꿀 그거
0: 꿀 네. 꿀 깨
1: 그 다음에 뭐 무지개떡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네. 그 뭐죠? 이거 네. 이렇게 팥 들어가 있는 시루떡
0: 시루떡 아 집에서 시루떡 그거 칸칸이 해가지고 막
1: 집에서 해요 그거?
0: 집에서 해먹었어요. 와, 시루에 쪄서
1: 좋으시겠다. 그런 거 진짜 뜨끈뜨끈 나온 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0: 너무
1: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아래 고물 둥글 먹었는데 뭔가 시큼해서 나는 당연히 오렌지 관련된
0: 오렌지 관련된
1: 네, 그런 뭔가 시트론이 들어있는
0: 아니,
1: 줄 알고
0: 어디서 먹었는데 그렇게 신 걸 줬어.
1: 아니 사무실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이게 신
0: 거죠. 두세 달?
1: 두세 시간
0: 두세 시간
1: 두세 달 된 걸 제가 왜
0: 깜짝이야.
1: 먹어요. 무슨 땅꺼지도 아니고 그래서 먹었는데 아 이게 시트론 플레이버인 줄 알고 야 이거 되게 시큼시큼하다 레몬 맛이야 뭐야
0: 이러고 근데 발효
1: 사람들이 그 왜 시큼해요? 그러면서 하나 먹대 아 냄새 나네 그러면서 왜 먹냐고 와
0: 옛날에 우리
1: 배 아팠어
0: 진짜
1: 제가
0: 그 안에 이렇게 찔러보고 먹었어요. 살짝 열어보고
1: 안에 뭐 있나?
0: 콩 왜 그냥 커다란 콩 들으면
1: 하얀 거 들고
0: 맛이 이러면. 없어.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게 더 고수해.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래서 깨하고 꿀만 들어 있는 게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1: 그게 제일 맛있죠.
0: 살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찔러 먹고 먹던.
1: 아 찔러 보는 방법이 있구나.
0: 그냥 젓가락으로 찔러 봐요.
1: 아 그 찔렀다가 네, 나왔을 때 그 네. 끝에 나 묻어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0: 그렇게 묻어 나오지는 않지만 느낌이 있죠.
1: 엔진을 직업하듯이 찔러. 야.
0: 아 그리고 방법이네. 네. 시골에서 진짜 솔잎을 주워다가 그 묻지 말라고 이렇게 기름칠할 때 솔잎하고
1: 그쵸, 그쵸,
0: 같이 솔잎으로.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솔잎 향이 너무 좋아.
1: 찔 때 그 와 아 직접 쪄서도 좋구나. 네.
0: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밥할 때 밥 위에다가 다시 쪄서 먹었어요. 따뜻해지면.
1: 아,
0: 응. 그래서 밥풀과 함께 먹던 그 맛도 구수하지.
1: 밥풀과 함께.
0: 아, 여러분 야. 마음으로 진짜 송편을 드립니다.
1: 네. 그러게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추석 맞이해서 송편 또 네. 하나씩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0: 네.
1: 뭐 덕분에 뭐 이렇게 저도 우리 라디오 서울 덕분에 송편도 한번 먹어보고 좋습니다.
0: 네.
1: 주말에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다들 은근히 바쁘시더라고요. 뭐 사실 미국에서 따로 추석이 뭐 저희는 아직 안 왔으니까
0: 네.
1: 땡스기빙 기다리고 있긴 한데 한국에서
0: 와,
1: 추석이다 보니까 또
0: 땡스기빙이네.
1: 부모님 아, 한 달 남았죠 이제.
0: 이러다 보면 금방 크리스마스야.
1: 그럼요.
0: 해피 뉴이어 2027년.
1: 아, 한 달 남은 게 아니구나. 할로윈이 한 달 남았구나.
0: 아, 할로윈이 또 있구나.
1: 할로윈 있죠.
0: 예. 아,
1: 할로윈 한번 파티하고 네. 그다음에 땡스기빙 가고 그다음에 이제
0: 크리스마스 하고
1: 크리스마스.
0: 그러면 끝나는
1: 그다음에 새해. 와.
0: 아 너무 빨라.
1: 저는
0: 진짜 빨라.
1: 저는 이때부터 힘들어요.
0: 왜요?
1: 이때부터 네. 가족 분들의 경조사 뭐 생일이
0: 쫙 있어요?
1: 매달 있어요.
0: 난 생일인데.
1: 아 못 드는 걸로. 12월이죠?
0: 네, 네.
1: 저 1월이라니까요.
0: 아 1월이요?
1: 네 한 달 차.
0: 우리 다 겨울아이구나.
1: 아 근데 네. 제가 먼저 해드려야 되네.
0: 네. 네?
1: 이게 오고 가는 게 받고 드리면 덜 부담스러운데.
0: 아니야. 나는 진짜 네. 그래요. 생일 그렇게 서로 안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어.
1: 저도 안 주고 안 받게
0: 별로 막 안 별로 챙기고 그런 집안이 아니야. 그냥 뭐 미역국과
1: 뭐야?
0: 제가 좋아하는 카레와 탕수육을 해 주셨죠.
1: 미역국에 카레요?
0: 네 카레를 좋아해서 카레하고 미역국
1: 카레랑
0: 해 주시고.
1: 밥을 드시면서 미역국 드시는
0: 따로
1: 거야?
0: 따로 그날
1: 아, 따로 하루 세 끼를
0: 네. 그리고 탕수육을 해 주셨어요. 근데 탕수육을
1: 소고기
0: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언니랑 저는
1: 야채로?
0: 네, 감자튀김으로 해서 탕수육을 소스를 해주셨던.
1: 그럼 탕수육자를 빼셔야지.
0: 탕수육 빼야지.
2: 탕수감?
0: 탕수감.
1: 탕수감. 와, 그것도 가능해. 어머니 요리 잘하시는구나.
0: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그 부모님요, 막 글씨도 너무 잘 쓰셔. 레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요리 강습에 알아오시고 요즘 같이 뭐 인터넷이 그쵸, 있어요, 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어떻게든 자식들 많으시겠구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1: 어, 그러네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조금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버지 추석이나 네. 명절 되면 네. 막 주변에서 막 선물들이 들어오잖아요.
0: 집으로, 그쵸.
1: 집으로 배달이 오잖아. 그럼 저는 어릴 때 있으면 막 띵동 되면 네. 그날 그때 딱 시즌 되면 막 배송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0: 이야,
1: 그러면
0: 잘나갔구나.
1: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잘나가신 거지.
0: 아버님이. 어,
1: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 뭐 양주 선물 있던 거, 우리 쓸데 없는 거.
0: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식용유 세트.
1: 아까 그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양주 네. 같은 거 보면 저는 아예 선도 어릴 때니까 네. 아예 관심도 없고 선도 완도 못 되는 거고 찬장에 술이 정말 막 쌓여 있었어요. 나중에 네. 아버지 그 서장에 네. 제가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제가 나이 들어 술을 잘 먹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네. 그 아버님 서장에 있던 그 많은 양주를 네. 야 그냥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먼지가 쌓일 정도로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막 그때는 양주가 또 뒤에서는 실제 몰라도 양주 선물 많이 하셨고,
0: 그렇죠.
1: 좀
0: 뭐 비누 선물 세트도 있었고,
1: 그다음에 뭐 참치도 커피. 있었고,
0: 어,
1: 뭐
0: 참치,
1: 커피,
0: 캔,
1: 뭐 소세지,
0: 그렇지.
1: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고급은 막 소고기도 오는 데가 그렇죠. 있었고, 갈비 세트.
0: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그런 거 말고 과자 들어 있는
1: 종합
0: 그러니까,
1: 선물 세트.
0: 세트. 그게 제일 좋았어, 진짜 어렸을 때거든요.
1: 맞아요.
0: 뭐부터 먹을까 막 이러면서.
1: 그랬던 생각. 에, 에. 요새는 제가 아버님만큼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받는 건 없고 들어오는 건 제가 나가기만 하지.
0: 받는 거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아, 받는 거 해야 되는 거야.
1: 물론 그렇겠지만 에. 저도 제 자식에게 봤냐? 아버지가 이런 사람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애가 그런 추억이 없을까 봐.
0: 아, 내 송편 싸줄게.
1: 아니, 먹는 거 말고요. 어? 아무튼 그런 또 재밌는 추억에서 떠올랐습니다.
0: 네.
1: 아,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0: 네.
1: 수요일은 또 저희가 또 수요일대로 하는 코너가 있죠.
0: 그렇죠. 네. 가볼까요?
1: 텐저 그라사대.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0: 양상군자.
1: 들어보셨어요?
0: 양상치는 들어왔어도 양상군자 이게 어떤 군자인가요? 네.
1: 자, 양상군자 한자풀이 들어갑니다. 대들보 양자, 윗상자, 임금 또는 군자 군자, 아들 자자 높여 부를 때 자. 그래서 직역하면 대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무슨 네. 내용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좀 재밌어요.
0: 네.
1: 중국 후한 시대 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0: 네.
1: 이분이 학식이 높고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 네. 주변에 아주 존경을 받던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0: 아니 이름 자체가 그러네. 그러니까 진실하고 식문이 있는
1: 뭐 식별할 수 있는 네.
0: 진식.
1: 모두 잠든 깊은 밤 모두 잠든 후에 진식의 집에
0: 사랑할 거야.
1: 어? 이게 은근히 야한 가사였네.
0: 그러네요.
1: 생각해 지금 갑자기 문득 그죠. 아무도 어, 모르게 내 마음으로.
0: 아니 그런데 조심해야 돼. 아파트가 따따따닥 붙어 있으면 아우 싫어. 아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진짜.
1: 지난번에 그러셨다며 네. 처음에 오셔갖고 캘리포니아 네. 오셔갖고 옆방에 네. 시끄럽고 막 흔들려서 뭐 네.
0: 지진이었어. 나 진짜. 아, 그 얘기를 또 배버리 이래 또 어떤 오빠들 외국 오빠들 만났는데 그 얘기했는데 썰렁해지더라고. 근데 뭐 몸 지진인 줄 몰랐을 때 왜 이렇게 아, 그렇게 세게 집이 흔들리도록 하냐. 뭐
1: 그게 저같이 약간 막 늠름하고 네. 막 기운이 넘치고 호랑이 같은 사람들은 들으면 에, 웃죠. 에.
0: 근데 아 그거구나.
1: 약간의 이렇게 소심한
0: 여자
1: 분들.
0: 뭐지 너무 센데 이건가
1: 또는
0: 보다.
1: 본인이 약간 기력이
0: 그랬구나.
1: 약하신 분들은
0: 그렇구나.
1: 그런 적이 없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일단 그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집이 아주 명망 높은 집이니까 아주 비싸게 많겠지 네. 라는 마음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0: 네.
1: 사람들이 완전 잠이 안 든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대들보 위에 숨어 있었대요.
0: 아.
1: 가만히 숨어 있는데 이미 진식 이 어르신은 도둑이 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1: 알고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도둑을 봤으면 어떡할까요? 도둑이야! 뭐,
0: 도둑이야!
1: 뭐 이러다가 뭐 경찰을 부르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이 아니고 이제 뭐 포도청이든 뭐 할 텐데 네. 자고 있던 자식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 웨이크 업! 그 애들이 아, 왜 밤중에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진식이 진지하게 오늘 너한테 갑자기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있다. 그러니까는
0: 대들보 위에 도둑은 듣고 있는 거지.
1: 그치, 듣고
0: 뭔
1: 있는
0: 얘기하나?
1: 뭔 소리 하나? 그랬더니 사람은 말이야 처음부터 누구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슬쩍 천장을 쳐다보고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애들 입장에서는 뭐 자다가 무슨 뭐야 이게
0: 아버님이 그러시지
1: 뭔 소리야 했더니 딱 지식 어르신께서 저 대들보에 있는 계신 대들보 위에 계신 군자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0: 그 대들보에 있는 도둑이 뭐야 내미하는 거야?
1: 어 알고 있는 걸 느낀 거죠. 그 도둑이 탁 내려옵니다. 무릎을 딱 꿇쳐 죄송합니다 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관청에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 내가 보기에 자네는 원래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닌데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니 그러면서 뭐야 비단 두피를 탁 갖다 주면서 이걸 어머, 가지고 어머, 어머. 생활에 도움 되도록 하고 앞으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시게. 그러니까 도둑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기가. 아, 차라리 욕을 하거나 때렸으면 반발하고 내가 먹기 이럴 텐데 자기를 그렇게 점잖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 일화가 알려지면서 대들보에 숨어 있는 도둑을 가리켜서 양상군자다. 대들보 위에 군자.
0: 아 양상군자. 아 참.
1: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놓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런 바보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혼낼 때도 스스로 자기가 깨닫게끔 스스로 부끄러움을 잃게끔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그런 그 인품 있는.
0: 제가 한번 말씀 저희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1: 비슷한 게 있으세요?
0: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 왜 돌멩이를 던졌던 꼬맹이. 저기 뭐야 후보 그쪽 지나서 8강가 여기 엘레 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막 차도 새로 뽑은 거야. 돌멩이도 큰 거를 던져가지고 차가 약간 흠집이 났는데 제가 그걸 그냥 뒀겠어. 아니 저 어린 애가 무슨 저렇게 돌팔매질을 지나가는 차들한테 내려가지고 걔를 잡았잖아요.
1: 너는 투수가 될 거다 그랬어요?
0: 아니요.
1: 뭐라고 하셨어요?
0: 내가 나중에는 꼭 안아주면서 너 나쁜 아이 아니야. 내가 볼 땐 너는 정말 위관합이야 그린맨. I know.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1: 진짜로?
0: 흘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꾸 멱살 잡고 네 집 어디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그래주니까 얘가 진짜 그 나는 그렇게 봐요. 걔가
1: 그 친구 울었어요?
0: 네. 진짜 울었어요.
1: 얼마나 목을 세게 쫄랐으면.
0: 아 근데 하나 생각난다.
1: 뭐야?
0: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옛날에.
1: 한국에요? 아니면?
0: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다 온 가족이 모두 잠든 밤에.
1: 아, 근데 가족들이 있는데
0: 주무시는데 안방문을 싹 열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종구냐 그러셨어요.
1: 종구 뭐예요?
0: 우리 오빠. 아, 이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고 얼른 도망간 거야.
1: 아, 근데
0: 근데 도망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아버지 그 바지인가 뭐 팬티인가 속옷인가 빨래만 훔쳐갔어. 우주 입을 게 없으면 빨래를 훔쳐갔겠어요. 마당에 널어놓은 거. 그 기억이 나네.
1: 탈옥수네 탈옥수. 아니 근데 그걸 기억이 난다. 그걸 들으신 거야? 아니면 그냥 얘기를 전해
0: 드신 거야? 아버님이 어머님 얘기해 주셔서.
1: 아 그때는
0: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었다. 예. 네. 아. 도둑이 들었었다. 야. 문까지 열었는데 종구냐? 그러셨더니 네 이러고 막 도망갔다고.
1: 어 무서운데?
0: 왜요? 네? 왜 무서워요?
1: 그게 그 도둑이 정말 선한 사람이니까 넘어간 거지. 도둑이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 강도가 될 수 있거든요.
0: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1: 아 그치 옛날에 그 정도 아닌데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0: 오죽하면 그래요? 빨래 훔쳐가.
1: 도둑은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왜요?
1: 이게 아니 마주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0: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다고.
1: 네, 강도로 변하는 거죠. 그 얼마나 아니다 몇 년 전에 한인타운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커플이 사귀는 교제하는. 거의 뭐 이제 반 동거하는 거의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 부부 같은 연인이 아파트 사는데 LA에서 한인타운에서 도둑이 든 거예요. 히스패닉 남자가. 근데 자다가 여자도 자기 남친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막 훈이 씨? 훈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놀래니까 강도로 돌변한 거야. 그냥 돌만 훔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놀래갖고 칼을 꺼낸 거예요. 근데 남자가 딴 방에 있다가 그걸 보고 이 뭐야 골프 쳐갖고 후려쳐갖고 잡았어요. 근데 여자가 무서우니까 골프 채로 그 남자 계속 후려친 거야. 그래서 그 도둑이 제발 자기 경찰 불러달라고 제발 경찰을 불러가달라고 묶어놓고 계속 때려가지고
0: 아니 이게 왜 묶어놓고
1: 무서워 경찰이 정말. 왔는데 도둑이 너무 많이 맞아갖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 그래서 야 이거는
0: 그랬구나.
1: 그 남자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웃자고한 얘기 되게 심각하게 들었어요.
0: 아니 그렇구나 그 남자가
1: 아니 그 여성분이 골프채. 얼마나 무서운 여성분이냐는 거지 내 말은.
0: 아니 골프채 무서워요. 제 친구도 옛날에 남친한테 화가 났다고 골프채를 휘둘러서 차를
1: 차를 골프채로?
0: 그 다음부터 끝 그 폭력적인 건 안 돼.
1: 아니 여성분이 그랬다고요?
0: 아무리 그래도.
1: 와 그건 심하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일단은.
0: 그럴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끝장 보자고 한 거지.
1: 그래도 그렇지. 근데 무조건 폭력 쓰시는 분은요 못 고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어? 나 왕이야? 그래. 왕처럼 행동해야지. 어머 나
1: 그럼 맞아.
0: 나 모범생이야? 어, 나 그래 맞아.
1: 잘한다
0: 모범생이야.
1: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딱 맞는 말씀. 모범생 왕처럼 해줘야지.
0: 그래요.
1: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늘 하는 그 양산 군자도 그겁니다.
0: 그러네.
1: 혹시나 누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더라도 앞에서 너무 그냥 그 사람의
0: 맞아.
1: 모든 걸 막 대놓고 욕하지 말고.
0: 몰지 마. 구석으로 몰면 쥐도 물어요.
1: 맞아요. 좀 피할 곳을 맞추면서 네. 스스로 깨닫게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그런 인품을 네.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미국을 돌아보면서 This is not America.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노래 제목이에요.
1: 아,
0: 예.
1: 네.
0: 데뷔 보이의 네. This is not America.

0: 옛날 어떤 영화에서요 어떤 대사가 This is not America 어떤 어? 청소부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부패한 CIA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데이빗 보이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반대로 This is America 이러면서 야 역시 미국이다 라는 그런 때도 우리 많이 있죠. 그 처음 와서 그랬어요 전.
1: 그 표현은 사실은 유명한 영화 300들 300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This is Sparta 그거 모르세요?
0: 아 This is Sparta
1: 그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This is Sparta This is America는 한 번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냥 그건 있죠. 날씨가 말도 안 될 때 여기 비 오는데 저기 막 맑고 막 이런 거 있죠. 정말 길 가는데 반 이런 거 보면
0: This is America
1: 진짜 미국은 대단하다 이런 정도?
0: 정말 넓은 이 땅에 이 풍성한 곳에
1: 좋아요. 네, 행복합니다.
0: 네. 데이빗 보이의 This is not America 굿모닝 네. 차차차
1: 2번 기억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 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 USA.com.
2: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오빠 언니들도 어서 오세요. 언니 이쁜 언니 오셨어요. 언녀나 언정 씨 어서 오세요. 헬스 코리아의 우리 언정 씨.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네.
3: 타운의 헬스 우리 건강 지킴이
2: 헬스 코리아.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어. 네.
4: 건강.
2: 건강의 여신.
3: 늘 건강하시고 밝으시니까 네. 이게 헬스 코리아에 대한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헬스 코리아에 오세요.
2: 대표. 오시면. 헬스 코리아 대표.
3: 그렇죠.
2: 얼굴이죠.
4: 아니, 그렇죠. 대표는 저희 은영기 사장님이시고.
3: 아, 그건 대표님이시고. 네.
2: 네. 네. 아니, 저희가 은영기 사장님 요즘 안녕하시죠?
4: 바쁘세요.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다 네. 보니까 바쁘시죠. 저희가 지금 네. 이제 요 방송이 이제 하와이는 안 나가죠. 근데 하와이에도 매장이 있잖아요.
3: 왜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나갑니다.
2: 아, 유튜브로 나가죠.
3: 알람하고 옆에 사시는 분이 저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4: 하와이 또 여행 네.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 가서도 한 번씩 이렇게 그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네. 마사지 받고 이러시는데 네. 공짜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헬스코리아 매장 가시면 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4: 알라모아나 쇼핑몰 2층에 네. 있는데 저희가 아, 네. 또 팝업 뭐 이런 그런 행사를 해요. 또.
2: 와.
4: 그래서 네. 그 마우이에서도 하고
3: 알로하.
4: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이 얘기가 나온 건 네. 이제 우리 사장님이 네. 그래서 좀 바쁘시다.
2: 아, 그쪽에 가서.
4: 네. 그래서 그쪽 일들을 그래서 LA랑 네. 또 저희 이쪽 미주, 하와이를 네. 제외한 나머지 네. 주에는 또 네. 저희 이제 또 책임을 지고 있죠. 직원들이.
3: 그렇죠. 아,
4: 건강을.
2: 나 거기에 살고 싶다.
4: 하와이?
2: 아, 네. 마사지 의자 이러면서 거기 하와이 바로 거기 앞에 네. 거기 그냥 저녁이면 동네 네. 뛰듯이 안에 들어가서 스노클링하고 그랬어요.
4: 네네.
2: 친구네 집 거기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4: 놀러 가서도 이제 그렇게 다니시다가 네. 알라모아나 쇼핑몰은 또 한 번씩 다 가시잖아요.
3: 그렇죠. 꼭 가시죠. 네. 방문하시니까.
4: 그러니까 진짜 네. 계획 제 주변에도 벌써 하와이 막 뭐 딸도 갔다 그러고 부부가 네. 같이 갔다고 하는데 가실 때 물론 이제 좀 요즘 날씨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가시면 알라모아나 쇼핑몰 2층 꼭 가셔서 네. 매장에서 좀 체험해 보시고
2: 네.
4: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 또 있잖아요.
3: 그럼요. 네.
4: 수시로 가세요.
2: 바로
4: 갤러리아 몰 네. 웨스턴과 올림픽선상에 있는 네. 갤러리아 몰 1층 2층에 있고 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거기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그 네.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가 이제 아리랑 마켓몰 다들 아시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3: 인방앗떡간
4: 네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이에요. 네. 그래서 가시면 헬스코리아를 그냥 방송만 들으면서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또 자신이 있으시거나 하지만 건강은 대비라 그러더라고요.
2: 건강할 때 지켜야
4: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장비빨도 좀 세워야 되고
2: 네.
4: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2: 네.
4: 요즘은 정보가 넘친다고도 하지만 의외로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뜬구름처럼 남의 얘기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뭐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2: 네.
4: 그리고 나한테 정확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보충을 하고 뭘 필요한지. 그러니까 뭐 마사지 체어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건강식품들도 녹용삼을 네. 비롯해서 쫙 있고
2: 네.
4: 이제 뭐 스파 시리즈,
3: 그렇죠.
4: 건식반 신욕기,
2: 네.
4: 발 마사지기, 목 어깨 마사지기, 두피 마사지까지,
2: 네.
4: LED 마사지, LED 그 마스크까지,
3: 페이셜 마스크, 네.
4: 페이셜 마스크까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가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막 재밌다, 막 네. 건강을 위한 재미난 정보를 얻는 시간이라고 하시니까
3: 네.
4: 가보세요.
3: 그 혹시라도 한 번도 방문 안 하신 분들은 헬스코리아 들어오는 건데 그냥 조그만 가게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가시면요
2: 네.
3: 굉장히 넓고 쾌적한 장소에
2: 그럼요.
3: 8개의 안마 마사지가 전부 다 다른 종류가 쫙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2: 바신욕기 네.
3: 로봇 총세가 바닥을 쓸고 있고요.
2: 실제 가서 앉아보셔요. 네. 너무 좋아.
3: 그 로봇 총세가 총사하고 있고요.
4: 에브리보?
3: 네, 그 에브리보 슬림 네, 네, 네. 터보 그게 돌고 있고 옆에 가시면 또 건강식품이 쫙 있으니까
2: 네.
3: 구경하실 재미가 너무 많은데 아까 저 하와이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4: 네.
3: 알라모나 거기 하와이 가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거기가
4: 네.
3: 습하고 네. 그래서 좀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4: 그럼 알라모나 가셔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막 가세요.
3: 마사지를 받으시면서
4: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2: 네.
3: 녹용홍삼 거기서 구매해서 드셔도 됩니까?
4: 그럼요.
3: 그죠?
4: 당연히 되죠.
2: 네.
3: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혹시 까먹고
2: 네.
3: 못 가져가시면
2: 네.
3: 거기 가서 녹용삼을 사서 드시라는 거예요.
4: 아,
3: 맞아요. 받으시고 그러면
4: 아니 저희 실제로 녹용삼도 녹용삼이지만 타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을 이제 저희가 요 라디오 방송도 하지만 TV 홈쇼핑 방송 그렇죠. 같은 게 나가잖아요. 네. 네.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본인이 안 받아봤으니까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저희 뭐 리턴 된다고 하니까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하와이 놀러 가셨다가 헬스코리아 매장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연히 발견하시고 네. 거기서 받아보시고 주문하셨어요. 근데 그 하와이에서 오더라 하신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간 다음에 네. 그렇게 놀고 지쳤었는데도 몸이 회복되고 이런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근데 아 마사지 치어 받으러 내가 두 번이나 갔었지 그 네. 생각하시고 네. 저희 LA 지점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구입하신 네. 분이 실제로 있어요. 오. 동부에 계신 분 중에.
2: 네. 네.
3: 좋습니다. 하와이 갔을 때 또 꿀팁이네요.
2: 네. 네. 네. 213-385-1005 385-1005번 헬스코리아로 문의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3: 그 지금 뭐 약간 녹용삼 얘기를 자꾸 몇 번 꺼냈는데 사실 네. 지금 같은 이제 어제 현연한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4: 맞아요.
3: 딱 환절기 감기율이 딱 좋은 지금 시기거든요.
4: 아 이미 걸리신 분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3: 걸리신 분도 있고요.
2: 코로나 너무 독하대요 이 목감기.
4: 그럼 3주가 네. 지났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신 분을 봤어요. 저는 이제 나았겠지 하고 만났는데 계속 마스크 얼굴살이 네. 이렇게 빠지셨더라고요. 기침도 너무 많이 하시고.
3: 부럽다, 네.
4: 근데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2: 네.
4: 면역 그렇게 빠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2: 네. 면역력이, 아, 나도 부럽다.
4: 면역력이
2: 젖살이 안 빠져.
3: 언제부터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으셨다고 그걸 또 들으셨대? 야 이거 그걸 작게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4: 그렇게 막 살이 갑자기 빠지고 네. 그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맛도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분 너무 고생하셨는데
3: 맞아요.
4: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녹용삼 꼭 먹어야겠다고 환절기 때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얘기하시니까. 네. 네. 여러분들 꼭 환절기에는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3: 네. 네. 네. 뭐 녹용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은지 다 아시잖아요.
2: 네.
3: 아무래도 그렇죠. 뉴질랜드가 최고의
4: 청정지요.
3: 그 청정지요. 상대 중대 하대.
4: 상대
2: 나온 오빠 말고
4: 전지를
3: 쓰는
4: 거.
3: 응? 전지를 써요. 상대 중대 하대 전지를
4: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네. 중요해요. 그리고 네. 이제 원산지 중요하고
3: 네.
4: 함유량.
3: 함유량이 기가 막힙니다.
4: 당 갖다 빼도 녹용삼이라고 판매되는 그런 이제 저가의 그쵸. 그런 식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또 와서 드셔보시면 그냥 알아요. 딱 그 드시는 순간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건강하고 진함이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제 가서 좀 시음 좀 해보자고요 추석 때
2: 네.
4: 얘기해보시면 저희가 또 매장에서 네. 드실 수 있으니까 꼭 네. 가서 건강 한번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네. 내가 좀 몸에 좋은 걸 먹어야겠다고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에서 신호가
3: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4: 좀 내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부터